들어가면 거기 가면 이제 방을 얻어. 개인 방을 하나씩. 그래갖고 거기서 밥에 먹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소리 배우고 그랬지. 춘향가. 춘향가를 배웠지 처음부터. 바로 선생님 뒤에가 산이 있어. 좀 높이 올라가. 근데 좌우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거 보고 뭔바 떡바구라 가자. 뭔바 이렇게 있어. 거기서 김현수 선생님이 그 앉아서 공부했던 자리라고 그 말은 하대. 그때 근데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그랬어. 그 내려와서 또 받아갖고 또 이 정도 올라가서 또 거기 가서 연습하고 내려오고. 말 못하대 그래. 죽어라. 하루 내 한 것을 연습하지. 시골이가 뭐 어디 놀러 갈 데가 있어. 어디가 있어. 뭐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공부나 하고 그러지. 밥 먹으면. 그리고 안 알고 안 하고 기울임 피우고 있으면 아무개야 하고 부르고 너는 어찌 안 하냐고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배워갖고 저것들한테도 산에 가서 뭐 돈 누가 안 가면 너 뭐더냐 그러고. 그래서 재밌었어 산 공부할 때. 거기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이렇게 오더라고. 방학 때만 그 동네를. 근데 그 동네는 총각들이 북을 다 잘 쳐. 거가 아주 소리 동네예요. 응게 말하자면 보성 소리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동네 청년들이 다 북을 잘 쳐. 북치면 우리가 또 꽃이지. 오빠 오빠 하면서 이름 좀 적어주라고. 춘향가잖아 적어주라. 하면 적어다 줘. 한 권을 다. 한 권을 춘향가 한 권을 이렇게 적어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갖고 배우지 진짜. 나는 지금도 있네 그 책이 집이가.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러 가서 북쳐주고 지금도 공부된 게 우리도 공부되고 그러고 했어. 나이 잡사놓은 게 그냥 막 갈키다가 기침하다가 막 그런 게 우리도 막 깝깝하지.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근데 선이 이제 똑같이 앉아서 이제 배우지 이제 춘향가를. 그러면 이제 많이는 안 가르쳐줘. 조금씩 가르쳐줘.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그것이. 그리고 한 권을 띠려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몸이 조금 안 좋으셨어. 그러니까 막 기침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요. 학생으로서는 우리가 끝. 거가 다시는 안 받아. 그 뒤에는 들어온 학생들은. 그래도 어찌해서 보성서 춘향가 그놈은 완창은 다 했어. 춘향 형상 가련하다 숙대머리. 단체는 뭐 얼마 안 있었어. 많이는 안 있었고 남자단체를 갔는데 부덕이라는 게 뭐 이름 촌스러워서 못 썼다고 무감히 애란이라고 지어주더라고. 소리한 사람이 없니 거기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리 잘해 거기서. 우라창을 우라창이 뭐냐면 무대 뒤에서 연극한데 무대 뒤에서 이렇게 소리한 사람 도창되는 거 뒤에야. 뒤에서 마이크 잡고 맨 우라창만 했어. 판소리 한 사람이 없거든 거가 나밖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소리 잘했겠어 못했죠. 얘 한 몇 년 한 2, 3년 해갖고 갔는데 뭔 소리가 얼마나 하겠어 못하지. 얘 포도시 그냥 길만 그림만 그리고 댕기지. 이 목이 견딜 수가 없어. 어찌게 목이 세갖고 그래갖고 못 쓰겠더라고. 목 베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1년 있다 그냥 나아버렸고. 우리 이모부가 데리러 왔더라고. 우리 이모가 너 거기 있다 목 베리겠다고. 그래서 이모부가 데리러 와서 이모 따라서 아버렸지. 이모부 따라서. 아쟁 가야금 장군은 앞에가 있고 무대 앞에가. 심평일 씨 장단 잘 친 분 있어. 그분 또 종선이. 종선이도 아직 잘하잖아. 종선 씨 뭐 낭낭공주 뭐 호동왕자 모두 그런 것 모두 연극한데 뒤에서 우라창 된다. 그러고 두 남매 삼형제 이 두 개는 아니죠 분이 같이 그 내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사령에서 사령 여자 안 시켜. 나는 나 모시면 시켜. 우라창 뒤에서 대다 무대 서서 사령 에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좋지. 객석에 사람 다 보면서 뭐 자흥 해남 뭔 저 강진 저런 데로 댕님서 있지. 그러니까 강진 그 다리 있는데 이렇게 오면 그 생각난다. 어머니 겨울에 내가 여기서 고생했는데 그러고. 아이고 옛날이네 옛날.
참말로 옛날이에요.

난 소리 한 5, 6년 했을까? 해가지고 이제 나갔어. 대통령상 저거 내가 몇 살에 받았을까? 대회도 몇 번 나가갖고 이제 저걸 탔는데, 아이고, 연습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소리, 뭐, 1, 2년 해갖고 탄 것이 아니고 나는 한, 뭐, 20년 다 되었어. 그래갖고 탔어, 나는 저걸. 봐, 내가 15살에 소리 뱉은께. 몇 년을 했겠어, 공부를. 그래갖고 했어. 아이고, 너 뭐 조금 해갖고 못하. 대통령상은. 아따, 저거 탈라고 오직 했겠어. 밤잠 못 자고, 못 먹고, 떨고. 무대 올라가면 얼마나 떤지 아요? 말도 못하게 떨어. 나 똥을 많이 먹었어. 근데 목에 좋다고 하니까 새벽에 보재기, 쬐깐 헝거 보재기에다가 똥을 이만큼이나 해서 싸. 그래갖고 물 한 컵이나 되겠어. 담가놔. 그래갖고 이슬 맞춰. 장구멍에다 놔둬. 그래갖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마늘 한쪽하고 코딱 맞고 그는 먹고 마늘 먹고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랬지. 그렇게 공부했어. 오늘 유달산에서도 그랬어. 신영이 아버지한테 공부하면서 똥물 먹고 유달산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그래. 함께 죽어라고 하지. 죽어라고 밥만 먹었다 하면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북쳐준 사람이 없으면 우리 물박장만 치고 이렇게 연습하고 그래. 이제 누가 푹 쳐준 사람 있으면 언니 얻고 나 혼자 그냥 하려면 내가 침서해야 이렇게 북채로 아이고 북채가 성한 놈이 없지. 어찌게 바위에서 때리면서 했는가. 이런데 성한 놈이 없어 북채가. 술상 체려 됐을 거야. 서울로 와서 한 10년 살다 왔을까? 서울 가서 딱 10년 소리 잡파해버리고 10년 살다가 도로 내려와갖고 이제 소리 또 하고 있지 지금. 힘든 게 누가 버려다 준 사람은 없지. 혼자 애기 셋 키우려면 힘들지. 그러니까 많이 울었어. 난 모르게. 10년? 한 10년 서울서 살다가 안 된 게 도로 목포로 내려왔지. 우리 친정 이모가 서울서 살아서 그 이모 따라서 갔지. 안 해본 장사가 없어 서울 가서는. 그 물에다 담가놓고 그 미역 장사. 그것도 동네에서 창피한 게 저 노량진으로 가. 봉천동에 살았거든. 이렇게 봉천동에 창피한 게 노량진 시장으로 가서 그거 팔고 오라고 저녁에 들어오고. 친구가 노량진에서 식당을 했어. 근데 그 아들 소리를 해. 근데 식당을 하더라고서 나보고 한 번은 어야 자네 집에 와서 일 좀 해줄란가 그러더라고서 아, 돈이 뭐 듣고 있냐 가서 일해주고 돈 받으면 되지 그러고 댕겠죠 그거를 또.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 모가 너가 적세년 없어 그래 나보고. 어디다 말해라. 나 혼자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나 인자 저것들한테 말아요. 그래도 대학을 못 가르쳤어도 딸 둘은 고등학교 내놓고 아들은 대학 내놓고 그랬지. 너희는 딸인께 공부 그만해라 그러고 아들만. 친구들이 우리 지영이는 지가 되겠어 대학. 그때 우리 딸이 몇 학년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되었을까 어쩌을까 하여튼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그랬거든. 서울서 삼서 지영아 너는 내가 목포로 가면 내가 너 소리는 엄마가 함께 너는 하지 말고 소리 징하다 그러니까 무용이나 해라 내가 그랬거든. 여차로 그 말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갖고 목포로 이사 왔는데 목포 와서 한참 있다 우리 아까 그 딸이 엄마 나 무용 안 할게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럼 할래 함께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 고등학교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너희들 고등학교만 다니라고 그러고 했더니 대학은 지가 다녔어. 지가 무용해갖고 돈 벌어갖고. 대통령상도 받고. 아니 딸 둘 아들 하나 고생 많이 했어라. 애기 혼자 선이 키고 갈키고 언니라고. 그래갖고 오직하면 도로 내려버릴 거냐 목포로. 굶어도 목포 와서 굶을란다고 목포로 내려버렸어.
이 소리 작파이 불고. 그래갖고 와서 토로했지, 이제 소리. 지금까지 이제 살아. 아이고. 혼자 남편 없이 새끼 셋 키려고 가르치고 먹이려는 그것도 힘들대. 진짜. 그러니까 남 몰래 울기도 많이 울고, 그때 나 내려온 게 신영현이랑 모두 여기 살 때 이 줄이라. 노상 만나면 달아달아 밝은달아 막걸리 먹고 홍어이다. 그만 둔 게 죽겠더라고. 막 아프고 그래. 그래서는 도로 시작했지. 그런 게 목포 와서 바로 시립국악원 교사로 갔지. 목포 시립국악원이 어디가 있냐면 저기 유달산 죽동 그가 죽겨덕일 거야. 예, 많았어 그때는. 한 20명 되었을 거야 애기들이. 나는 한 번에 안 했지. 한나씩 했지. 그런 게 죽겄더라고. 한 번에 해보면 된디. 그놈을 마루에다 앉혀놓고 누구 두라 나가 두라 이러고 아우 있은 게 죽겄습니다 진짜. 그래도 내 욕심에 하나씩 갈키했을 것다 그러고 하나씩 갈킨 게 얘는 목이 좋겄다 허겄다 못하겄다 알잖아. 여럿이 해버리면 몰라. 이 목이 좋은지 이 목이 나쁜지 몰라. 호랑이 호랑이 나보고 저것도 호랑이라고 이름 지어놨어. 하다 무섭게 한게 하다 사정 없지. 그때는 해초리 들고 그냥 사정 없이 등짝이 어디고 손바닥 내놔. 그래갖고 이제 상공부 데리고 가고 상공부 가야 소리가 늘어. 여기서 한 번에 몰아 때려서 가르치면 늙어서 소리. 요놈이 잘한지 요놈이 목이 좋은지 전혀 모르잖아요. 거기서 밥 해먹고 자고 하나씩. 그러고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거 가서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내려와. 내려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또 해. 이제 하루 내 소리만 하고 있다니까. 아, 저거들 여기다 놨나 저거다 놨나 저거다 놨나 내 팽개쳐불고 나도 앉아서 해. 이러면 뜯으면서 봐요. 내가 치면서 나도 공부해.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끝도 갓도 없어 공부는. 우리 현미라고 이제 제일 우대가리. 우리 애리도 우대가리고. 아침 새벽에 내가 뭔지 누구를 불러. 애리야 부르든지 현미야 부르든지 그럼 이제 저들이 깨. 그래갖고 이제 걸어서 산에 올라가. 걸어가면서 졸면서 가는 놈 웃긴다고 아주.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저기 앉고 이렇게 딱딱 내가 정해주지. 그러고 저 꼭대기로 나는 올라가서 누가 해차리 부른가 하고 봐. 그럼 누가 해차리 부른가. 다이야! 우리 다이란 애가 이렇게 해차리. 그 안에 한참 쑥대머리 하다가 뭐 잡으려고 이러고 가면 다이야! 그러면 깜짝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지금도 상공부 갔으면 좋겠어. 이 얘기도 하고 저녁이면 또 내가 나보고 이 얘기해 주라고 하면 또 귀신이 얘기해 주고. 나 우리 제자는 못한 놈 없어. 다 잘해. 아 진짜요. 내가 그 거짓말 아니야. 다 잘해. 내가 몸에 왜 심은 말도 못하지. 옛날부터 심은 수백 명이지. 지금 나하고 서로 교제하고 아는 지 알고 지는 얘기들은 한 4,50명 되지만 신라면 수백 명이었어. 전주, 광주, 남원 모두 서울 그러고 있은 기제자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나는 제자 발에 걸쳐갖고 죽겠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안 선생은 좋겠다 제자만 하게 그래. 부러운 사람이 많아요 나를.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지. 고생은 했을 망정. 둥둥둥 내 낭구 호호 둥둥 내 낭구 두두두. 내가 원래 이 소리를 배우기 전에 소리를 좋아한 사람이 저 선생님이에요. 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예요. 송호영 선생님 잘하시지 않아 소리. 야물딱지게 해요 저 양반 소리. 목이 음폭이 좋아갖고 소리 잘하셔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0: 시립에 이 선생 들어갔고 내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댕겼거든. 나도 배움서 가르쳐서 갔다 하고. 왜냐면 그때는 내가 춘향을 완창을 안 했거든. 나도 완창을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야 내가 할 소리가 있잖아요. 에이, 안창도 없으면서 우리 가르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창을 해갖고 누구를 가르쳐서 갔다라고 서울로 댕겼어 선생님한테 안창. 그랬죠. 서울까지 댕겼지. 못 벗어. 그 저들 가르치다 한 달이나 가르치다가 한 열흘이나 시간을 내줘. 좀 쉬어라 하고 너가 곧 복습하라고 그러고. 그 나는 가서 한 열흘이나 하고 그래. 기차로 가든 버스로 가든 가재.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들은 테이프 노상 이런 귀에다 꽂고 여기 나 이 귀가 하나가 먹었어 지금. 그 이어폰을 너무 많이 꽂았어. 신림동에 사셨어 그때. 선생님이 신림동에 사셨다고. 그러니까 가기도 뻗쳐. 어디서 내려갔고 어디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가고 그랑께 기차로 와갖고 또 버스 타고 들어가고 그랑께 한 달에 한 번씩 댕기려면 돈도 그때는 별로 없는데 겁나게나 고생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들 몇 번은 돈 받고는 몇 번 안 받으시더라고. 돈 내 두 개 그냥 와서 이러더라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 대신 이제 미안한 게 나는 막 김치 같은 거, 내가 또 김치 맛있게 담거든. 김치 같은 거 담으다가 내가 드리면 맛있다고 잡 수가 없고. 웬만한 박스에다가 담아갖고. 그러고 가지. 내 자가용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함께 기차에서 사람이 어찌게 많은게 사람이 실려갖고 여기서 저까지 밀려가 버렸다니까 사람 등살에. 그래갖고 신발은 여기가 벗어져가지고.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서울 공부를 다니면서. 서울 공부를 다니면서 에피소드 많이 해, 난 아주. 우리 선생님이 제일 아까 말한 게 제일 성길 많이 낸 거지. 우리는 왜 그냥 악순디. 자네 어째 그런가? 꼭 그래. 그 제일 성길 많이 낸 거예요, 저 선생님. 성길 잘 안 내셔. 그럼 난 하다 웃음답게. 뭐라 그럴까? 우리 선생님 춘향가 소리는 남성이고 남성적고 소리가 야무적. 그러니까 이 선생님 제자가 많지. 서울 국악인들은 큰 성향선 제자요. 겁나게 많아. 김영자니, 김일군이, 안숙선이도 했고, 많아, 선생님 제자.
1: 뜻밖 그 역졸 하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또 비가리오. 부처눈이 육방이 선동한다.
0: 나한테 판소리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참 아껴서 부른 소리입니다. 이 춘향가 판소리는. 예. 이것 때문에 돈도 벌고 자식도 키웠고 학교도 다 가르쳤고 이게 소중하지. 내 자식들 위했으니까. 예, 해야지. 이 좋은 소리를 안 하면 썩었어. 해야지. 뭐 할 것이 있어 내가. 소리밖에 할 것 없지. 나 못한 얘기는 없어. 우리 제자들이 잘 돼갖고 내가 혹시 살다가 꼴까닥 하게 물면 내가 물려준 소리 너희들이 아낌없이 잘해갖고 선생님 좀 이렇게 이름을 날려주라. 내가 아니란 선생님한테 소리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 안전점검.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상자 방 안에 도끼 근자를 넣어서 장인 장자가 된 건데요. 투박한 도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쉽고 빠른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대신 전통 방식으로 혼과 멋을 불어넣는 장인의 집념이 배어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넣어 완성합니다.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세부치. 언뜻 생각하면 쉽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자연스러운 나뭇결에 검은색 경첩으로 마무리된 목가구가 잘 어울립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현대적인 세련미가 느껴지는 걸 보면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저처럼 소리꾼이 무대에 오를 때 북장단을 치는 고수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인데요. 소리꾼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부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부채가 때로는 춘향의 편지가 되고 박을 타는 흥부의 톱이 되기도 하고 또 신봉사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채는 소리꾼의 상징이면서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기도 하고 또 발림을 돋우는 소품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 선자, 그리고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한지로 맑은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합죽선.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은 수준 높은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춘 최고의 부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왕대만을 골라 알맞은 크기로 쪼갠 다음 끓는 물에 담가 불립니다.

마교와 어교를 섞어서 만든 풀로 깎아놓은 겉대 두 개를 붙입니다. 합죽선은 한지를 사이에 두고 단단한 겉대 두 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박에 쫙 펴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성 때문에 지금도 여름 필수품으로 으뜸이죠.

부채살에 풀을 입힌 후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이고 손잡이의 장식인 사복을 박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합죽선이 탄생합니다.

압축선은 다양한 글과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서 미술품으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나무와 한지가 만들어내는 맑은 바람에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대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장인들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놀랄 만큼 견고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는 주변의 작은 생활용품 하나에도 특별한 정성과 멋을 더했는데요. 부채처럼 대나무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공예가 또 있습니다. 죽새 공예의 정수 채상인데요.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들인 다음 다채로운 무늬를 만들면서 반지 그릇이나 바구니,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공예품을 엮어내는 장인을 채상장이라고 합니다. 채상장은 오래전부터 궁중이나 상류층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종의 명품을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채상장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순간순간의 삶을 엮어가는 죽새 공예의 정수를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여성생활백과인 규합총서에 따르면 채상이란 말은 원래 채죽상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색칠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이죠. 딱딱하고 고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오려서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음 이것을 엮어서 문양을 넣은 함을 만드는데요.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먼저 마디가 긴 3년생 왕대나무를 잘라서 알맞은 폭으로 쪼갠 다음 겉대와 속대를 분리해서 졸음틀에 대고 일정한 너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졸음질한 대나무를 얇게 데울뜨기를 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칼로 훑는 과정이 이어지죠.

시자나 쪽과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해 염색물을 만든 다음 얇게 뜬 대오리를 담가서 곱게 물을 들입니다.

0: 염색한 배오리를 엮어서 세상의 밑부분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1: 세상 자체가 기적이야. 도포자락 날리며 팔자걸음 걷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 음악이 이만큼이라도 흘러왔다는 게 대견해.
2: 그게 다 우리들 때문이야. 옛날에는 제사 음악을 맡은 악사들이 중신 대접을 받았대. 고려 때부터 가거 시험을 못 보게 하고

0: 무공을 세워도 벼슬을 주지 않았잖아.
1: 그래 맞아.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풍물을 갖춰놓고 웬만큼 사는 집안에서는 우리의 풍류객을 모시는 율방을 따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2: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공짜 초대권을 뿌려도 국립극장은 텅텅 비는 판인데 어쩌다 TV에라도 나와봐라. 돌려버리고 라디오는 꺼버리고 외국에서는 박수갈채만 받고 웃기는 얘기야.
3: 야,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안 가르쳐서 못 배우고 못 배우니 모르고 또 모르니 못 듣는 거 아냐?
4: 아, 날마다 듣는 음악이 양악뿐인데 아 국악이 설탕이 어디 있겠냐고. 명색이 국악이라는 게 어? 아 박물관 속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말이야.
5: 우리들 책임도 있어. 전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관능적인 부채춤이나 디스코 같은 탈춤 이런 게 문제 아니겠어?
6: 아 자자 그만들 하자고. 아 이제 인간문화재니 하는 그런 감투도 필요 없고. 사실 그래, 서양에서는 오전음악과 뭐 팝송이 병행하듯이 우리도 대중가요와 국악을 병행하도록 하자는 거지. 어?
7: 어머니 안 찾아봐도 되겠네. 찾아봐. 너무 걱정도 안 되니?
8: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빤히 알고 있는데 뭐하러 찾아다녀.
7: 무슨 생각하고 계신데?
8: 아 됐어.

0: 난디. 아이고, 성님. 나 이금아요. 죽사 이금아. 아이고, 네가 여적 살아있었냐?
1: 아이고, 우리 성님 살아있었어.
0: 아이고, 살아있었어.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구만. 어디,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네, 그리야. 아이고, 세상에. 어디, 아이고.
2: 죽었는가 했는데 원 시상에 코로코롬 소식을 딱 끊어버리고 네. 살 수가 있는가?
3: 몇해 전에는 내가 죽었다 살았어, 성님.
2: 그러고 본게 좀 야이었네.
3: 성님은 참 신수가 좋아졌어. 응? 문화재 지정받았다는 소식은 내 진즉 들어서 알고 있었지라.
2: 아이고, 명색의 인간 문화재재. 나라에서 몇 푼 주는 걸로 입성도 가리기 힘들구만.
3: 그럴 거예요. 그 제자는 몇이나 두셨어?
2: 지자고 뭐시고. 아이고, 요즘 시상에 어느 실배 종자가 소리를 배우고 있다고 나서는가. 쉽게 사는 길이 여기저기 훤하게 열려 번졌는디.
3: 그래도 우리 성님 소리야 다 알아주는 소리 아니오.
2: 네 달에 연구소 간판 내리고 나도 유당처럼 숨어본지 가는 중이구먼.
4: 유당이 아직 살아있는가며?
2: 죽었는가 유당이?
4: 성님도 소식 못 들으셨어?
2: 유당 소식이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4: 10년도 넘었을 것이오. 그 사람 마지막 본 것이.
2: 유당은 찾아서 뭐 달라는가? 소문에 듣자하니 유당이 젖대를 버렸다는디.
3: 소리가 끊겼어.
2: 무엇이여?
3: 내 딸년한테 우리 선상님 가락을 물려줘야 할 텐데 손이 떨려서 말을 안.

아싸, 이금화가 자네신가? 조선 제일의 현기가 이금화란 소문이 자자하기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네. 어디 그 알량한 소문 한번 들어보세나.

0: 장작을 쪼개시오. 이 가야금 쪽에서 불쏘식으로 났으라는 소리냐? 기생나부랭이가 방작이 조선 제일의 현기라고 사칭을 해! 그 소리는 계집 탐하는 사내를 훌진 몰라도 나는 안 돼! 이 앞에서 교태부리 코약 끝에 유당이로구나.
1: 유당이 누굽니까, 선생님?
0: 조선 제일의 젖대 명인이야. 이름은 백응산이라고 하는데 모란봉 토굴에서 그가 부는 젖대 소리를 심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애처로워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명인 중에 명인이야. 네 가야금을 나무란 사람은 나 말고는 유당밖에 없을 것이다.
1: 선생님하고 비교가 될 만큼
0: 유당은 지인이야. 특히나 여자 후림은 솜씨가 비상하지. 조심해야 한다.

시키고

0: 내를 들어보았느냐?
1: 예.
0: 어떻느냐?
1: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비상했고 저 때를 가지고 마치 광대처럼 휘둘러댔습니다.
0: 그

마땅이다. 무릇 음률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마 네가 젖대 소리를 들었어도 유당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0: 이야, 백합이 아주 탐스럽게 피었네. 아니, 이게 다 선생님께서 가꾸신 거예요?
1: 그래요. 집 나가시는 아침에도 일일이 다 손질을 하셨어요. 돌아오실 생각이니까 집안이랑 화단이랑 손질하신 거죠. 안 그래요?
2: 혹시 목포로 내려가신 건 아닐까요? 목포 본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절도 알아보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1: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어디 어머님 계실 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죠.
3: 걱정할 거 없어. 죽을 양반 아니니까.
1: 괜찮으시겠지만 그래도 죽면.
4: 한 교수님 독재의 날까진 돌아오실 거예요. 보온병에 오물까지 담아놓은 엄마잖아요.

0: 네, 가고 있습니다.
1: 이따 봐요, 형.
0: 저, 무슨 일 생기면 풍류방으로 전화 주세요. 제가 곧 달려오겠습니다.
2: 그래요. 네.
0: 가고 있습니다. 네.
2: 당신, 어머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3: 앞으로 1000년은 더 사실 거다.
2: 어머님이요?
3: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2: 10년 넘게 어머님 모셨어요. 아가씨나 당신 어머님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 나는요 당신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어머님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당신한테 다 못했어도 우리 어머님한테 다 했어요. 이제 어머님 손가락 하나 깜빡하셔도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히 다 알아요.
3: 그래서?
2: 이 세상이 나빠요. 어머님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데 세상이 어머님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3: 당신이 뭘 알아? 그 양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아?
2: 어떻게 살아왔든요 어머님은 살아있는 가야금 산자의 유일한 대가세요. 당연히 인간 문화제도 되셔야 해요. 충분히 종양받으면서 여성 보내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어머님을 무시해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요.
3: 이 사람이?
2: 여보, 제발 노건장님 그만두세요. 당신이 악산으로 그만해도 우린 굶어 죽지 않아요. 밤마다 기생팔대에 나가서
3: 당신이 뭔데?
2: 난 당신 알등 소리에 반해서 부모도 버리고 집도 망쳐 나왔어요. 날 미치게 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알등 소리였어요. 밤마다 기생파티에 나가서 이래가 가라기를 그대는 그런 알등이 아니고요. 자존심은 남아 있었네요, 당신.
4: 연습은 오후 3시야. 시간들 지켜요.
5: 네.
4: 무희하고 찬우 내 방 규정아.
6: 수고하셨습니다.
7: 수고하셨습니다.
8: 무희야.
9: 왜 내 얼굴만 쳐다봐? 왜?
8: 이런 생각을 해봤어. 축단 선생님이 가야금을 잡았을 때는 내 북장단이 저절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너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쳐도 저절로 흥행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너하고 난 천생 연분인가 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9: 뭘?
8: 너하고는 왜 안 되니?
9: 잘 된다면서.
8: 북하고 가야금 말고.
9: 그럼 뭐?
8: 난 무인이 부인이 되고 싶은 거야.
9: 뭐가 되고 싶어?
8: 부부. 요즘 말로 남편.
4: 아유, 아유. 선생님 집에 들어오셨어?
9: 아직
4: 연락도 없으시고?
9: 네.
4: 어쩌나 연주회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10: 아니, 죽자 선생님이 어디 가셨나?
4: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다고요.
10: 어, 그랬었나?
4: 가실 만한 곳은 찾아봤고?
9: 염려 마세요. 한 교수님 독주회엔 꼭 참석하실 거예요.
4: 노인네가 밖에서 일 당하실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지.
8: 아직은 뭐 정정하신데요 뭐.
4: 정 같지 않으셔.

0: 선생님 가야금줄은 바위처럼 단단했었는데 전번에 뵈니까 줄이 느슨한 게 하긴 자꾸 늙어가시니까.
1: 야, 선생님 성격이 진짜 아시겠지?
2: 뭘?
1: 보온병에 담아놓은 거 그거 진짜 한 교수한테 끼얹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한 교수한테 오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인데.
3: 풍류방 박 선생님이 학교로 가보라고 해서 가시죠.
1: 누구야?
2: 풍류방 가서 기다려. 조금 이따 그리로 갈게.
4: 어서 와요. 마실 것 좀. 앉아.
2: 정연언니 통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4: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우선 앉으세요.
2: 난
4: 왔으니까 앉으세요.

0: 우리가 계속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을 내릴 거야. 며칠 전 일은 사과를 하겠소. 두 번씩이나 무희씨를 빈방에서 연주를 하게 만든 건 당신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난 어머니와 관계가 있는 모든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또 지우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추억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요. 그게 날 미치게 만들어. 당신이 그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줬어.
1: 끝인가요?
0: 앉아요.
1: 당신한테 받은 모욕은 세 번으로 충분해요.
0: 앉아요.
1: 그 모든 걸 내가 되돌려놨다고요? 어째서요? 어째서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0: 미안해요. 무희 씨를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1: 그건 성민호씨답지 않잖아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불편해요. 내가 성민호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큰 남자가 어린애처럼 말끝마다 엄마 찾는 게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난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싫어요. 가야금을 사랑하면서도 어떨 땐 가야금이 내 목숨 이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면서도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엄마 때문일 거예요. 난 엄마의 예술을 존경해요. 가야금만은 엄마의 이상이 못 될지도 몰라요. 엄마의 벽을 뛰어넘고 싶어요. 서귀봉류의 1인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요. 하지만 엄마와 나의 관계 때문에 남의 인생까지 끌어들여서 망치고 싶진 않아요.
0: 남의 인생?
1: 3년 동안 그 방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정연 언니는요?

0: 정연 언니도 나처럼 빈방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나요? 손윤호 씨의 엄마 타령을 반주 삼아서요.
1: 그 여자와 난...
0: 그 여자? 그 여자가 아니라 박정현 씨예요. 난 이무희예요. 이름만큼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손윤호 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모욕을 계속 당하고 싶진 않아요. 실례했어요.

찬우구나. 놀랬잖아.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이리 와봐 찬우야. 이리 와봐.

왜 네가 우냐? 울지 마. 내가 울어야지. 왜 네가 우니?

0: 언제 들어오셨어?
1: 어젯밤 늦게요. 들어오시자마자 누우시더니 한 끼도 안 잡으시고 잠만 주무셨어요. 당신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깨어나셔서 콩나물 꼭 끓여서 밥 삶을 수가 있고 입에서 드시고는 지금 앉아계신 거예요. 여보, 아무 말씀도 마세요.

0: 누이가 집을 나가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어머니의 그 이기심 때문입니다. 어린 누이와 날 남겨두고 어머니는 3년 동안이나 행방을 감췄었죠. 그동안 누이와 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내 인생 망가진 겁니다. 기생 파티에서 유행가 까르기나 긁어대고 있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내 꼬랑스니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1: 그만하세요.
0: 어머니, 한교수 연주회장에 그 오물 끼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누가 이죽살아 줍니까? 무이만큼은 내 꼴로 만들지 마세요.
2: 니들 애비는
0: 뭐라고요?
2: 니들 애비를 찾아다녔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인데 유당이 살아있기는 살아 있는 모양인데
0: 누구라고요?
2: 젖대를 내던지고 소식을 끊고 사는 모양이요. 그럴만도 하지. 나이 50이 넘으면 젖대에 김이 안 드는 건 당연하지.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유당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까?

0: 어딜 돌아다녔어?
1: 그냥 여기저기에.
0: 혼자서?
1: 그래, 혼자서.
0: 오늘 김 회장님 사군자 치러 온 날 아니야?
1: 일본 가셨어, 회사 일로.
0: 혼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단 말이야? 서른 넘은 여자가.
1: 바람이 들었나 보지?
0: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씨깔 고민 안 하고?
1: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0: 누구하고? 좀 알자.
1: 김 회장하고.
2: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0: 그럼 김 회장님은 할아버지 아니야.
1: 그러니까 편해서 좋잖아.
0: 아예 망부석한테 시집을 가라. 도대체 언니같이 이쁜 여자가 뭐 때문에 그런 영감님한테 시집을 가? 정말인가 보구나. 농담 아니야?
1: 생각 중이야.
0: 편하고 싶다는 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 그럼? 언니가 사치스러운 여자라는 건 알아. 그걸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어. 옷 하나 사 입어도 어울리는 옷 사 입고 그런 건 보기 좋았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사치하는 건 진짜 사치야.
1: 그래. 난 진짜 사치가 하고 싶어.

0: 선윤호 씨 만났어. 계속 만나도 돼?
1: 내 허락받을 일 아니잖아.
0: 언니하고 정말 상관없어? 없어?
1: 없어.

0: 여보, 여기에요. 한 교수님, 오늘이 한 교수님 연주의 날이에요. 당신 어머니 모시고 가셔야죠.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1: 당신 모시고 가.
0: 아가씨 가야금으로 성공하려면 한 교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어머니만
1: 그만둬. 난 더 이상 그 양반 일에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0: 안녕하세요. 전번에 한번 뵀죠? 네, 저 식사 안 하셨으면 들어가시죠. 모처럼 먼 길 오셨는데.
1: 아니에요, 바빴어요.

0: 부인 나슬이에요. 오는 길에 형님하고 마주쳤어요. 차만 부인 둬서 좋으시겠어요. 재진 건난데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디다. 촌스럽다.
1: 내 아들 스쿨에 잠 모욕하지 마. 너보다는 백 개, 천 개 훌륭한 여자야.

0: 축하해요. 어머님도 축하합니다. 당연히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와야 도리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래요, 어머니? 안 입고 오셔도 꼭 참으시고 인사를 해드세요.
1: 그래요. 우리 설빈이 밖에는 없어.
0: 준비하세요, 어머님. 제차 타고 나가서 점심 드시고요. 공연장으로 가요.
1: 아유, 안 돼, 안 돼. 쬐게만 움직여도 그냥 골이 쏟아지는 게 꼼짝을 못하겠다, 야.
0: 어머님이 참석 안 하시면 어떡해요. 프로그램에도 죽사 선생님 참석하신다고 나왔는데요.
1: 네, 그래요. 나도 우리 설빈이 연주회 때는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쏟아진다. 오메 오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1: 아이고.
0: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많이 편찮으세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2: 아유, 내가 몸살이 나도 당연히 났단 게.
0: 아,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요? 네. 몸조리 잘하세요. 이따 꼭 오셔야 돼요.
1: 네. 살펴가니?
0: 저 준비할 게 많아서 먼저 갈게요. 아니,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아니, 네, 좀 나갔다 왔어요.
0: 이따 공연대 꼭 올 거죠?
3: 네.
0: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큰일이네.
3: 난 준비할 게 많아서 갈게요.
0: 네, 살펴가세요.
3: 네, 나오지 마세요.
1: 네. 아니요. 백리의 시 같은 년. 올 좋겠다.

0: 아이고, 이거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거 봐, 젊은 사람 볼 꿈인데, 빨리 와.
2: 아니, 생각보다 여기, 무거운데요.
1: 여기.
2: 아, 여기. 거긴 불자리가 아니잖아요.
1: 아이, 됐어. 아, 좋다. 아, 됐어.
3: 멋쟁이세요, 김 회장님.
0: 그래. 어울립니까?
3: 네, 아주 좋아요.
4: 손님 얼마나 왔어?
5: 벌써 꽉 차기 시작하는데요.
4: 어쩌나 자꾸 떨려서. 무희야, 내 가야금 손 좀 봐줄래?
5: 무대 갔다 올까요?
4: 그래, 그러죠.
5: 네.
6: 아, 선생님은요?
7: 저 큰일 났어요. 가게 심부름 갔다 온 어머님 그사 나가셨어요.
6: 아,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니 여긴 아직 안 오셨어요.
7: 어머님 오시면 분석이 나하고 어머님께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6: 아,

0: 지금 시방 네가 가야금이라고 뚫고 앉아 있는겨? 난 너 가르친 일 없다.
1: 선생님,
0: 어? 어?
1: 선생님 보지 마.
0: 선생님 뭐 사람 죽는 거라고 천장이도 해요. 지랄이야, 지랄이야,
2: 선생님.
0: 어머니, 어머니, 가야금 주고 손이 나대더니 그걸 가야금이라고.
3: 어머니 안 돼요.
0: 년들 같이 신명 살아야 기도가 생긴 것이요.
1: 선생님,
0: 어여? 제자로서의 충정과 의무감 땜시 복죄를 한다고.
1: 선생님,
0: 시상이나 내 선전도 하려면은 내가 복죄를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쉬어야 될 것 아니오. 왜 네가 하냐니? 네가 쉬어? 네가 서기범 구경이라도 쉬었단 말이오? 눈 가리고 아웅 이제. 이? 내 이름 석자 뒤에 숨으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줄 알아? 개수장아! 난 눈 안 재고 집으로 다 필요 없는 게 너 거따 무덤이나 파둬라. 어? 알았냐 이 년아?
3: 어머니!
0: 이 년아? 하야금 못 튀기셔야 돼요. 하야금 가짜도 못튀기 이리 잊어.
4: 제가 어머님보다 가야금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연주 생활을 그만둔 지 20년이 넘었어요. 손이 굳으셨어요. 술과 방탕한 생활로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라도 앞장서서 어머님 생전에 서기복률을 악보로 정리하고 연주를 하지 않는 1500년 가야금 지능은 보존이 어려워요. 현실을 바로 보세요. 제대로 연주할 자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머님과 저 중에 누가 진짜 서기복률을 제대로 연주하는지를 가려줄 겁니다.
0: 저 우산 말고 안 돼요. 현진님 잡수하세요. 좀 말아주세요. 우리 엄마야.
5: 시작해요. 들어가 보세요. 저 선생님 오시면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염려 마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하여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고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추유 급히 장대상 톡! 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룡두장량 이각이 백구현무는 늑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간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완전 몸조의 폭판 허거를 천둥만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모든 지난지라 이 사람을 달주하는 귀신도 낯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중영구하늠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안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어 장황 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르니 급해 안에서 이루 대장이 호뚝 나서난 한번 보기 두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빙동 내려 밤에 들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이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울타우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농사공아예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갈로니 봉을 흐르게여 인물의 풍덩다를 치며 여배 꼴로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 잡아라 휘어라 저라 휘어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은 이 두드러

마음 이모 아는 일하고 일보자고 해보하라. 사성전 웃드는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만이 싸운 개장간 어부소사. 자룡이 분을 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끄는 터울이다. 공명이 말로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며 백보아지가 되던 마늘 장공 철전을 내려 비정해 빠르고 주먹질하여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

주말에 뭐 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Culture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2: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 와,

0: 뭔가 장황한 스토리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짧은 부분을 아주 재밌게 현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장기를 했고요.
1: 오, 기대가 되네요.
2: 네, 기대가 되네요.
0: 그래서 제목은 장기 부부 콩 발견할지입니다.

0: 콩? 콩콩? 콩콩? 콩콩? 이콩? 이콩? 저콩?
1: 저콩?
0: 저콩?
1: 저콩?
0: 이콩?
1: 이콩?
0: 둥그르르르르르르르르 내 욕망의 콩콩 콩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둥글둥글콩이야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장수한다 검은 콩 콘 불러와 밥콩 사랑 앞에 붉은 콩 너랑 나랑 알콩달콩 야망을 버리며 콩나물콩 강남콩 완두콩 북콩을 콩 그래 콩 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둥글둥글콩이야 쌉싹 비벼콩 밥숙 들어 입으로 살살 비벼 먹으리라 손 쌉싹 비벼콩 밥숙 들어 입으로 살살 비벼 먹으리라 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둥글둥글콩이야 콩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둥글둥글콩이야 아직 먹지 마오. 예. 크콩 과히 동그란 게 좀 수상하오.
1: 부기만 언디?
0: 보소임자. 콩이 반질거리지 않소. 입으로 훌훌 불고 손으로 싹싹 닦아낸 것이 틀림없소.
1: 아니 그럼 더 좋지.
0: 누군가 우릴 해하려고 만든 괘씸한 자취니 내 말 믿고 그 콩보디 먹지 마오. 먹지 마오.
1: 아이고 걱정 많은 여자랑 결혼하니 콩 한 알도 허락을 받아야 먹는구나.

0: 임자 걱정하지 마오. 아 설령 내 이 콩 하나로 죽기라도 하겠어. 보소, 내 죽나 안 죽나 먹고 나서 상의하시오.
1: 잠깐!
2: 내 어제 꿈자리가 무척 불길하니 이 말이라도 듣고 잘 처사하시오. 예경의 야삼경 사경호경 나누었군 꿈.

아양허게도 죽더니라. 머리는 댕공 잘려 죽고 물에 붕덩 빠져 죽고 장막에 털썩 맞아 죽고 별 하나

0: 와,
1: 이 연기가 뭔가
0: 그렇죠. 좀 더 몰입이 되죠.
1: 그런 네. 등글맞음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면.
2: 제가 눈썹을 또 잘 써가지고.
1: 그러니까.
2: 이거
3: 전자 사운드가 막 나오면서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또 중간서부터는 또 전통 판소리의 느낌이 확 물씬 나면서 아, 이 양쪽에 그 장점을 아주 잘 잡았구나.
4: 구성도 그렇고 소리도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참신하게 잘 봤습니다.
5: 해석을 가장 많이 했고 넘어서 창작까지 한 팀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데 있어서 걱정도 좀 되고요.
1: 이제 나니씨 거 봐야죠.
0: 네, 이제 마지막 제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심청이 따라간다 대목부터 이제 물 빠지는 데까지.

0: 그 과정을 조금 한번 재해석을 해봤는데 제목이 청청 두 명의 심청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좀 심청이의 마음을 들어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2차 미션이 고전의 재해석. 고전을 재해석하는 게 가장 어려운 미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잘해야 본전이다.
1: 언니, 제가

0: 하면서 인물들을 표현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심청이를 이번에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
1: 제가 작년에 그 심청가의 어떤 대목으로 전자음악이라는 게 작업한 게 있어요. 4명과 정해져 있는 사설과 그걸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해봤다.
2: 심청이가 엄청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0: 심청이가 팔려갈 때 나이가 15세, 16세 정도. 그냥 순순히 희생한다라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1: 매력 포인트.
0: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입체창 그 형식의 틀을 좀 깨고 두 여성 소리꾼이 함께 보여줄 수 있는
1: 심청이.
0: 둘 다 심청이이기도 네. 하고요. 둘 다 도창이이기도 하고요. 한번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후배만 믿고
1: 선배님만 따라가겠습니다.
2: 가는 거야.

어때요, 심청이? 안맹부친 눈 띄우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 제수로 팔려가게 되었는디 너희들은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차릴 거라.

고딘당수라 광풍이 대장하여 어룡이 싸우나한 듯 병력이 날이 난 듯 태양마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을 쳐 안개 뒤에 서고 젖어진 날 갈 길은 전리발 천지 종마은 니 까칭이 떠들어와 해점머리 당당 물결을 출렁출렁 호사궁 영자이하 방황금 급하여 돋치고 담놓고 호사지게를 재린다 후걸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둥둥둥 우리 동무 24명 상고로 위협하여 경세 오경년호 표백서남을 나뉘더니 임당수 용왕님께 임재수를 드리오니 동해신 아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충룡이며 북해신 옹강이며 강한지장과 전택 지군이 하강 모여 주옵시고

0: 주헌이 심청이 말 듣고 아이고 아버지
1: 아이고 아버지
0: 어머니

0: 와. 오.
1: 확실히 스튜디오가 좋네요. 그 두 분이서 이런 그 댕기머리로
0: 저거를 제가 동대문 저 광장시장 가가지고 천을 다 떼가지고 다 이제 따가지고 댕기 붙이고 소품 제가 다 만들고 저도 네. 예, 저게 또 좀 중요한 소품이 될 것 같아가지고
2: 판소리와 현대미술을 뭔가 섞으려고 한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 두 명이 심청이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한 명이 심청이였다가 한 명은 심청이의 친구처럼 보일 때가 있었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 연기자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
4: 재해석이라 함은 저희 팀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많이 하지 않았나.
0: 전통을 재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팀이 제일 또 잘하지 않았나.
5: 저희는 세 명이잖아요. 뭐 가족들부터 해서 SNS부터 해서
4: 힘이 닿는 데까지 여기저기 잘 알려보겠습니다.
6: 나랑 크로스를 해.
7: 아니 저한테는 준비 하나도 못 하셨다 했으면서 너무 잘해 오셨는데요?
8: 이왕이면 1등 해야죠.
6: 최선의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9: 화이팅!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은요, 세 명의 젊은 소리꾼이 원조 한류라 불리우는 K뮤지컬 창극으로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동안에 두 번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오늘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펼쳐졌던 1차 미션에서는요, 김난희 씨가 1위를 차지했죠.
10: 어째!
11: 전주의 딸 김난희!
6: 축하합니다.
9: 그리고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미션으로 펼쳐진 2차 대결에서는 너튜브 조회수와 좋아요로 대중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1845점으로 박현영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1차, 2차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미션으로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과연 세 명의 소리꾼은 어떤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서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 멋진 무대, 여러분의 추임새와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1: 3차 때는 요즘 시대의 소리꾼의 모습, 그런 매력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춤을 준비했는데, 모든 일들이 다 좀 받아들이고 또 이걸 잘 해결하고 그래서 다시 또 흘려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굿이 어떻게 보면 좀 삶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현대적인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 근심도 걱정
3: 유연하진 않고요.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
4: 자유롭게 무대 위에서 즐기면서 노래하고 한판 노는 소리꾼 김나니와 김은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멋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4: 아니 감당할 수 있는 말하라고.
5: 왕왕
4: 왕왕.

불러모아 우직근 부수고 와장창 흩어내어 시원하게 한번

닭살, 담살, 잡살, 몽몽 몽중살, 직성살, 거리살, 천왕살, 용용 용왕살, 백골살, 방녀살, 소년살, 담살, 잡살. 살, 거리살, 천왕살, 백골살, 망령살, 수연살, 담살, 잡살,

0: 무대를 보고 있노라니 어깨춤이 절로 나고요. 같이 리듬을 타게 되는데요. 네, 김나니 팀의 빛나고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 무대는요, 세 팀의 무대를 모두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두 팀에게 스티커를 붙이면 전문 심사위원분들의 스티커는 하나를 10점씩, 그리고 청중평가단 여러분들의 스티커 하나를 1점씩 환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김나니 팀의 무대, 우리 전문 심사평가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한 분씩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잘 봤습니다. 잘들 노시네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반응들도 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음악이 그만큼 보편화됐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너무 흥겹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K소리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2: 전주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비빔밥이었잖아요. 한국의 민족은 무엇이든 다 비비거든요. 예, 팝과 펑크와 블루스와 판소리를 다 비벼가지고 아주 좋은 특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중간쯤부터는 진짜로 에라 모르겠다 재밌게 놀자 하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봐주셨을지
3: 만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니도 만족하시죠?
4: 그럼!
5: 트렌드한 게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하던 차에 EDM과의 콜라보를 좀 골라봤습니다.
6: 클럽도 한 번도 안 다녀보고 뭐 노래 그런 거 춤 동고 추는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 생각하면서 했는데 아멘.
7: 효과음 같은 거 좀 넣어주면 그 사전에서는 맨 뒤를 보는 거야.
5: 저희 중타령에서는 세 명의 스님이 합동해가지고 약간 건달 느낌도 약간 내면서 신봉사에게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8: 중 세 명이서 신나게 춤추는 부분이 있어요. 미디 음악에 맞춰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9: 이 모습이들 우리 창극이 기대되지 않은가?
10: 눈이 번쩍!
11: 귀가 번쩍!
12: 울팔이
9: 기대!

0: 그때의 신봉사는 어렵게 심청을 키워 어느덧 심청 나이 15이 되었겄다.
1: 하루는 건넌 마을 승상부인께서 심청이가 보고 싶다며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2: 아 그때 방구석에 홀로 나는 심학규는 온갖 상상을 펼치며 심청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1: 왜 그랬을까?
3: 그러게, 왜 그랬을까?
0: 일단 봐봐.

어찌 이리 못 오는 것이냐? 분명 이상해. 누군가 우리 청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내 청이를 찾아 나서야겠구만. 청아, 뭐 오느냐?

0: 청아, 조금만 기다려라. 예비가 간다.
1: 저기 신봉사 아니요?
2: 그러게 말이야.

길 넘어 배 천불에 한 발 같이 미끄러져

좀 들어가니. 아이고 잘 죽는다. 정신도

0: 아이고, 그 날 살린 네가 누구시오?
1: 저요!
2: 예, 저희는 몽원 사에서 시주를 구하러 데려온 화주 승이옵니다.
0: 그 활인지 불이라 꼭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이라더니 이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2: 아이고, 봉사님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이지 뭔 문자를 그렇게 길게 쓰시오.
0: 그래, 고맙소. 고마워.
2: 아닙니다. 그 봉사님이 앞을 못 보신 탓이지요.
0: 아이고 참, 말에 거침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영업이 보이시는군요.
2: 그 앞도 안 보이시는 분이 저희를 영험하라 해주시니 그나는 봉사님이 더 영험하신 것 같습니다. 자,

0: 아주 영험한 우리에게 좋은 수가 있어.
1: 좋은 수라니. 아이고, 그 나한테 뭔 약을 팔려거든 그만들 두시오. 내가 좋은 것은 다 해봤거든. 아이 잠깐만. 아이 그런지 너 이놈들 저번에 나한테 36개월짜리 가짜 약을 팔고 도망간 그 땡중놈들 아니느냐? 내가 눈은 멀었어도 이 목소리는 잘 기억하거든. 어딨냐 이놈들?
0: 아이고 봉사님, 우리는 봉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시지요.
2: 동양미 300석 술전에다가 시주하시오. 그러면 3년, 딱 3년대로 봉사님의 어두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1: 그 말이 사실이오? 근데 그 말을 믿어도 되겠소?
0: 나무 간승보살.
1: 좋소! 공양미 300석 권선에 적어 넣으시오.
3: 아이고 봉사님,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0: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2: 혹여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엄연히 부처님과의 계약입니다. 만약이라도 부처님과의 약속을 어길 시에는 봉사님은 안진뱅이가 될 것이니 이 약속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1: 낙장무림. 양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겠는가?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게.
0: 예. 그럼 저희는 이만.
1: 그래 그래. 아이고 잘 됐다 잘 됐어.
4: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한 것이오? 오메,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미쳤어. 아유, 대사.

0: 자, 이제 전문 심사위원 여러 선생님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저부터 네,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창극하면 그 첫 번째가 판소리를 음악어법으로 하는 극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 새로운 창극 안에 우리 소리가 오롯이 담겨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악기와 EDM 사운드가 이렇게 절묘하게 잘 어우러지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우리 소리를 듣고 있는데 세계인이 모두가 함께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소리를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소재와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음악적인 장르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선했고 EDM과 그 중들의 그 만남이 저는 너무 귓가에 맴돌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전반적으로 되게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그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분장과 연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 아까 그 연불 노래 하시고 춤추셨던 거는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을 좀 공략해가지고 잘 만드시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것 같아서 부자 되실 것 같은 느낌 좀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개인적으로 내년 동국대학교 영캠프에 모시고 싶네요. 네, 젊은 분들과 함께 하는 무대. 멋진 무대 꾸며주신 박현영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유독 저희 팀 공연 때 관객분들의 웃음소리가 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4: 당연히 1등이죠.
5: 언니 다 외우셨어요?
6: 가사 계속 외우고 있잖아요.
5: 저희 언니 의상도 정해야 돼요.
6: 그러니까 또 너무 시커멓으면 잘 안 보일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 한번 여기 좀 가보자.
5: 에? 여기요? 대중교통을 타고 잘 다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머리통을 한 대 콩 쥐어받고 싶다. 도깨비가 나타나서 대신 벌을 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6: 우리는 평범함은 거절한다.
5: 진짜. 이거 예쁘죠?
6: 이거 괜찮은데.
5: 으스스한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의상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6: 귀여운 포즈. 오, 멋있어요.
5: 잘 어울린다.
7: 속보입니다.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연령대는 10대에서 8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성별 또한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 옛날 옛날 저 먼 옛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정신없이 웃고 떠들고 마시고 있을 적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이가 대뜸 껴들어 앉아 있었다네. 냄새나고 꾀재재한 모양의 아이를 보고 모두가 눈살을 찌푸렸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는 정신없이 음식을 집어먹었지. 시꺼먼 두 손으로 음식을 그득그득 우겨넣는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던지. 그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저 멀리로 자리를 피하고 주인집 마당새가 나와 아이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글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야. 장정 대여섯이 달려들어도 커다란 돌덩이 마냥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네. 모두들 그제서야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지. 이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방긋 웃고는 잔치집을 떠났다네. 그 후로 말이야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댕강 깨져 죽었다고 전해지더라.
4: 부엌 부엌 부엌 신이 부엌 부엌 부엌 신이
8: 몇 시야? 이른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 모을 결 미리 여드는

0: 당신이 서 있는 긴 양 하나.
1: 그 사람들 많이 내리니까 앉아서 볼 수 있겠지.
0: 허는 것 때 밀치고 가는 저 아줌마. 귀 저 몸이 이리 저리 흔들리고 안담은 입술은 턱밖 깨물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애써 웃음 짓고 그러다 겨우 난 자리 하나 뒤집고 들어가 앉아놓니 옆자리 왼산에 다리를 쩍 벌리고 저기 저 맞은편에 배불룩한 임산부보다 배가 더 불룩한 저 아저씨 뻔뻔하게 자리 차지하고 소금 되는 소리 나 몰라라 하고 그

0: 치고
1: 밀고 팔고 치고 또 밀고
0: 또 밀고 밀 쳐지고 팔고 밀 쳐지고
1: 팔고
0: 또 밀고 밀고
1: 밀고 밀
0: 쳐지고 밀고 밀 쳐. 그렇게 김양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니 임산부보다 더 배부른 저 아저씨 갑자기 머리를 싸매고
2: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0: 그 소리에 도깨비도 웃는다 하겠구나. 이렇게 지옥철을 건너 도착한 곳 김양의 사무실. 김양이 자리에 앉자마자
3: 아이고 요즘 것들은 9시 출근이면 8시 반 전에 놔야지. 나 때는 말이야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미리
0: 정신없이 쏟아지는 잔소리에 머리가 아득해지는구나. 말끝에 말이 붙고 말끝에 또 훈계가 붙어 귀는 멍멍 정신은 몽롱 마치 귀에서 비가 줄줄 흐르난 듯.
4: 오늘도 참자 밥벌이니까.
0: 시간은 째깍 째깍 더디게도 흐르고 어느덧 태양은 기울어 퇴근할 생각에?
3: 김양, 아까 부탁한 그 자료 내일까지 메일로 좀 보내줘. 아, 내가 요즘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들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옥시오 참나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옥신, 옥신. 밟히고 또 밟혀도 이리저리 굴러가면 그만이지. 오늘도 묵묵히 한 바퀴 또 한 바퀴 대굴대굴 굴러간다. 이러다 하루 가고 해가 지고 밤이 깊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거지.

부엌 부엌 신이 헛된 놈들 머리를 대강 부엌 부엌 부엌 신이 예로부터

두억 두억 신이 힘 있는 자 약한 자를 짓밟으며 머리가 탱강 돌아가리라.

0: 헛된 말 그리고 뻔뻔한 얼굴 탐욕의 눈빛 가증스러운 웃음
1: 밀어내라 웃어버려 머리 댕강 달려버려 두억신이 방망이로
0: 두통은 그저 작은 경고 거한 짓을 하다가는
1: 헤어내라 웃어버려 머리를 댕강 달려버려 두억신이 방망이로
0: 예.

0: 혁신이. 그래, 누가 못된 놈들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아, 몇 시지?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 밟히고 또 밟혀도 이리저리 굴러가면 그만이지. 이씨, 임 부장! 아, 머리야. 아, 이거 두억 신이?
1: 어디라고 저버려 머리 억 신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소재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전 세계인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콘텐츠가 딱 하나 있다는 걸 오늘 발견했어요. 바로 공포예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교훈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뭐 하나의 그 단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출의 치밀함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서 무척 좋았고요. 판소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음악하고도 만나고 흥도 있고 이런데 지금 사람들의 그 삶들과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과정들을 판소리가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옛날 것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좋은 가능성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집중해서 되게 잘했고 하고 관객분들도 중간에 추임새도 네. 너무 잘해주시고
4: 그리고 관객분들이 뭔가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소통하는 그 무대였던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3: 와 끝났다.
5: 있어서 막 흔들었거든요 많이. 저게 진짜 광대구나.
6: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7: 제가 느꼈던 판소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장르가 펼쳐져가지고 오 참 재밌다.
8: 나에게 청춘은 첫사랑으로 남아있다.
9: 하늘에 벚꽃잎을 날리고 온 세상에 향기가 득하게
10: 지나고 나서야 청춘이 좋았음을 깨닫는 거라면 아직 몰라도 괜찮겠지?
11: 곧 나서갔구나 청춘이야 각박하다
12: 엄마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0: 1위!

오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사람들은 그냥 신명나게 엿들 잘 판다. 맛있다.
1: 아이고, 어떻게 황칠이 자네는 어떻게 엿 좀 얻어 먹었는가? 어이구, 황. 황!
0: 아,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엿 먹는 거 안 보여요, 지금?
1: 내가 눈이 있어서 보냐 이놈아. 너는 많이 먹어라. 응. 어, 너는 많이 먹고 이 장터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0: 뭐다요?
1: 얼음이라고.
0: 어메 집 쳐 죽거든. 무슨 얼음타령이, 얼음타령이. 이빨에려, 이빨에려.
1: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놈아. 그 얼음이 아니라 얼음산이가 이 타는 줄 그 몰라? 얼음? 아,
0: 그건 말이요?
1: 그래요.
0: 아따 그러면 지금부터 얼음을 한단 말이요. 그 말 아니오이?
1: 그래요, 그래요 이놈아.
0: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봉산계 눈을 잠시 떼야겠다. 아이 떴다.
1: 어이 황.
0: 네?
1: 자네만 뜨지 말고 나도 좀 떠서 좀 줄 타는 걸 봐야 할 거 아닌가.
0: 어서 뜨시오 뭐. 번쩍 떴다.
1: 자 어디 줄 타는 건 좀 한번 봐야 할 수 있겠지.
0: 그럽시다.
1: 자 얼음산이 나오시오. 슝.

0: 신봉사!
1: 어이 왜 반말이냐 너는?
0: 내가 여러 손님들 앞에 이 줄타기 공연 보여드린다고.
1: 어이
0: 저 밑에서 이 위에까지는 어떻게 잘 올라왔네마는
1: 그러지
0: 여기서 저 건너까지 건너가기가 갈 길은 구말리요 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천길 낭떨어지렸다
1: 얼씨구 그렇지
0: 내가 건너가다가 진짜로 어이. 뚝 하고 떨어지는 날엔
1: 어이.
0: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줄만 알고
1: 어이.
0: 정신 바짝 차려놓고 한번 건너가 보는데
1: 그러세
0: 장이 어렵겠다
1: 그렇지
0: 얼씨구
1: 어이 안 돼.

0: 아, 내가 여기까지 건너오는데 무슨 놈의 박수 소리가 꼭 죽은 사람 방구 소리보다도 못하게 나오니까. 어이! 아, 요놈의 줄이 승질이 났던가. 줄을 마구 흔들어 대싸는 통에 건너오는데 애를 좀 먹었네.
1: 그러지, 많이 먹더라.
0: 끝까지 허느냐 허다 말고 그냥 내려가느냐는. 어이. 아, 열어, 손님들 두 손바닥에 달려있다는 것만 아시고.
1: 아이씨고.
0: 다시 한번 건너가 보는데 이번엔 타령 장단이랬다. 아이씨고.
1: 어이.

0: 그래도 끝까지 구경들 하시겠다고 치기 싫은 박수 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1: 그러지.
0: 신봉사.
1: 아, 나 봉사 아니라 눈 떴다니까 그러네 저것이 그냥.
0: 신봉사.
1: 어이.
0: 이번에는 앞으로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뒤로도 한번 건너가 보는데.
1: 얼씨구.
0: 잘 되든 못 되든.
1: 어이.
0: 여러 손님들 앞에 맡겨놓고 한번 건너가 보는데.
1: 얼씨구.
0: 장이 어렵겠다. 얼씨구.
1: 어이.

보시기에는 이 얼음산이가 줄을 잘 타는 것 같습니까? 겹상 홍제비로 나가보는데 가령 장단이랬다. 덩 퐁

0: 이번에는 박수 안 치신 여러분들이 얄미우셔서 외무릎 훑기로 한번 나가보는데
1: 어이.
0: 장이 어렵겠다.
1: 아이씨고.

0: 황새 한 마리가 오늘 이 줄타기 공연을 보러 나왔다가 자기도 이 줄을 타볼 양으로 줄이에 더 거니 앉아 걸어 나갔는데 꼭 이렇게 나가는 거였다.
1: 얼씨구.
0: 얼씨구.

0: 여러 가지를 붙여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1: 그러지
0: 박수 많이 치신 분들은 두 눈 크게 뜨고 재미있게 보시고
1: 어이.
0: 박수 안 치신 분들은 두 눈 꼭 감고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1: 그러지
0: 빨리 쉬고

0: 먹고 살라고 이 지랄인데. 아 먹고 살라고 배워도 지랄 같은 거 배워가지고.
1: 그러지.
0: 아 누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1: 어이.
0: 아 누구는 이렇게 흔들리는 줄이에서 죽을 똥 살 똥이 이짓거리요.
1: 얼씨구.
0: 아 그래도 같이 먹고 살자고 저 밑에서 내가 줄타기 하는 동안 열심히 장단을 쳐주신 우리 악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악사 선생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내려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박수 소리 장단에 맞춰서 건너갈 테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장단 슬쩍 몰아놓고 나가보세요. 정기정기정적궁.

0: 귤을 타려면 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야 할 텐데 눈에 뵈는 거 없기로 치자면 내가 대한민국서는 내가 처음인디 말이여. 나도 좀 어디게 타보게 한번 좀 가르쳐 주소. 어?
1: 아 신봉사.
0: 어이.
1: 아 자네는 눈을 앞이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0: 어이.
1: 너무 늙어버려서 줄타긴 긁는 것 같네 그려.
0: 아이 저런 후라졸루무 자식 같은 놈. 야 이놈아 내가 아까부터 좀 참았다마는 너 아까부터 나한테 계속 반말이더라.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 이놈아. 어?
1: 아 눈 감고서 내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아냐.
0: 아까 떴잖아 이놈아. 저놈이. 아니 너 나는 고사하고 말이여 우리 뺑덕이네 성질이 한 성질었는데 너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어?
1: 아 내가 주리에서 보니까 아까 뺑덕 어멈은 황봉사랑 저기 저쪽으로 살짝 쿵 도망간 것 같네 그려.
0: 저기 저쪽이 어디여?
1: 저기 아니, 저쪽 말이네.
0: 아이 뺑덕이네! 뺑덕이네!
2: 가자. 아이고 뺑댕이네. 신생원님은 우리가 살짝 도망간 것도 모를 것이야.
3: 그럼 모르고 말고 그럼 모르고 말고. 아까 전에 보니까 말이요 저 무대에서 막 뭐 얼음인가 뭔가 막 이놈 파는 놈 본이라고 막 눈이 쏙 빠져버렸다라니까.
2: 아니 장님이 줄타는 것을 부정해?
4: 대단하다.
3: 아이고 이제 심심리 그 심리 얘기는 그만이요. 심심 어디 나는데 말이요.
4: 알았다.
3: 어미 사람들 저게 봐요. 어머 오빠 괜찮다. 아우 물 좋아 오늘 물 좋아 대장이 좋다. 어머나 오빠 연기.

0: 우와, 오늘 물 좋아. 장태 역시 사람이 많아야지 이것이 보는 재미라니까.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오메, 오메. 어? 오늘 있자 말이요. 어? 이 장태에서 말이요. 팔도 장기자랑이 쫙 열린지요.
1: 그러지.
0: 어? 오메, 오메, 오메. 저기 누구요? 내가 질러다가 좋아하는 우리 준 언니 아니요. 언니! 준 언니!
1: 나왔어.
0: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

내가 그냥 노래만 할 줄 알면 그냥 나도 한 마디 불렀으면 쓰겄구만. 노래도 못 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냥 노래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재미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세상에는 그냥 온갖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냥 있고 노래 한마디 하고 나면은 그것이 사는 재미고 그렇습니다. 또 이 장터에서 또 장터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풍물 아닙니까? 풍물하고 이 춤이 한데 만났는데 춤이 그냥 춤이냐? 요새 이 젊은 애들 막 꼬고 비트는 막 그 시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풍물패하고 비보이어서 나와보시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불안 동료에 따라 나무대 빠져준 얘가 우금 3년인

0: 아주 충동일주가 서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어서 자기를 봅소서.
1: 정이란 정이란 정.

0: 살아오다니 웬 말이오. 증이라니.
1: 천신이 감동하자 천은 살아왔었는데 도처는 여왕 없어 눈을 그저 못 보시니 어찌해야 되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내 딸이 살았다면 눈 멋도도 하니 어때? 어디 내 딸 좀 보자.

0: 아버지.
1: 내가 지금 꿈을 꾸지.
0: 아버지, 제가 죽은 심청으로 다시 살아 황후가 되었네다.
1: 내 딸청이라고. 내 딸청이라고. 옳지.

꿈속에서 보던 너를 울고 운명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 어여분가 내가 지금 꿈을 꾸냐 이것이

사중은 그러라. 황후의 지극한 효심이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노라. 이 자리에 모인 맹인들은 눈을 뜨고 광명을 찾을 것이며 모두 이 일을 모범 삼아 부모님의 은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여라. 자, 지금부터 성대한 잔치로 국태민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며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할 터이니 흥을 돋우도록 하여라.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수종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니
1: 어이?
0: 고고 참변 예윤호
1: 아.
0: 부상은 오피떠 양고 그 잦은 안개

색주파가 여기라.

조난도 이허이요 동남부로 버려.

0: 공예 소사 계산 밤물이 울창 산은 칭칭 칭녹곡형 수북풍의 야자파
1: 지헐
0: 물은 부부 깊

먼저 방울이 벗금져 건너 병풍 속에다 마주 꽝꽝 마주 세려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아, 첫 무대는 이로하 친구의 판소리죠. 수군가 중에 고고천변 대목이었습니다. 8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짱짱한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국악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다는 게 참 기특하죠.
0: 그러네요. 자,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10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이름하여 국악 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네, 아우, 벌써부터 저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엄마 미소.
0: 네.
1: 보이시나요?
0: 아, 기대됩니다.
1: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잘해낼지.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소리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더 큰 친구들이어서 기대가 되네요.
0: 그러네요. 자, 처음 국악을 만났을 때 그 설렘, 그리고 무대에서는 두근거림까지 오늘 무대에서 모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무대를 꾸며준 이로하 친구의 무대 한 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2: 저기저 추동이 벌거나고 얼쑥달쑥 한 것이 도도도 호생원 아니시오. 하고 불러노니 찹찹 산중의 호랑이가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 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 풍굴로 한짐승 내려온다. 또의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맥살장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0: 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 비틀어진 쇳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군. 옳지.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 똥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판을 콱 집어먹을 작정을 허니 자라 겨우이 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1: 그러지.
0: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호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그래요. 호랭이 자라란 말을 듣더니만은 한번 놀아보는디.
1: 헐?
0: 아이!

0: 와, 진짜 얼마나 힘이 좋고 기세가 좋은지 호랑이 한 마리가 성큼 무대 위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1: 범이네, 범.
0: 우리 로아 친구가 근데 8살인데 글쎄요,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판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2: 저는 5살 때 우연히 장구 하는 모습을 보고 장구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가는데요. 네. 목소리에 맞춰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1: 누가 장구 치는 걸 봤어요, 거기서?
2: 학습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1: 학습지가?
2: 신영희 선생님이 뭐 장구 치는 모습을
1: 보고. 신영희 선생님이?
0: 모습을 보고. 아, 그리고 그래. 그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2: 네.
1: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4년 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0: 4년.
1: 그러니까 네. 지금 8살인데 4년 차가 됐고, 특히 로아 친구가 판소리하면서 특이한 별명이 생겼다면서요.
2: 네, 맞아요. 제 별명은 리틀 뺑덕이에요.
0: 뭐라고요?
1: 리틀 팬덕?
2: 뺑덕이요.
1: 뺑덕?
2: 네.
1: 어? 아, 뺑덕.
0: 뺑덕 어멈의 그 뺑덕?
2: 네.
1: 심청전에 나오는.
0: 별로 안 좋은 별명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2: 국악 프로그램 오디션에서 뺑덕 분장으로 판소리를 했는데요.
1: 네.
2: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0: 네.
2: 그래서 리틀 뺑덕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0: 아, 사실 뺑덕 어머하면 약간 좀 심술이 있고.
1: 예.
0: 그런데 리틀이 앞에 붙으니까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리틀 뺑덕, 저희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2: 여보시오, 봉사님. 봉사님이야 딸이 이렇지만 전국도 넉넉하니 이제 세장가들어 노년부부 취종 맺고 편안히 사셔야지요.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혼희 묵은젓 싸먹고 작곡일랑 돈을 사 정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쉬어 난 정자 밑에 우통 먹고 낮잠 자기.
1: 뺑덕 어범이네 그냥. 예? 똑같네. 네,
0: 그러니까요.
1: 아우, 어쩜 네. 그렇게.

0: 못되게 할 수가 있을까? 잘하는 거야.
1: 순간순간 예. 너무 귀여워요.
0: 그렇죠. 예. 사실 뺑덕이 제가 봤더니 예. 심술 굳고 그리고 말 많고 못생긴 사람을 뜻하는 말이래요.
2: 네.
0: 오. 그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1: 왜 그러세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연기를 이렇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1: 혹시 예. 이렇게 리틀 뺑덕을 내가 잘하긴 하지만 이런 별명이 붙어서 좀 불만이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2: 네, 다들 예쁜 것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뺑덕이도 제가 열심히 해서 붙여주신 거라 오히려 좋아요.
0: 아, 그래요. 어떤 역할이든 네. 최선을 다한다.
1: 정말 멋진 마인드네요.
0: 예.
1: 우리 로아 친구 말처럼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게 소리로 감동을 주는 멋진 소리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다음 무대도 너무나 귀엽고 당찬 국악 새싹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콩쿨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흥국무용에 얼마나 덩실덩실 신나는지 알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무대는 경고무예요. 경고를 둥둥 치면서 힘차고 멋있게 춤추는 우리 전통춤이에요. 씩씩한 기운이 느껴지는 신나는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저랑 함께 덩실덩실 춤 차이 보실까요? 응?

0: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 친구들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1: 네, 유주 친구의 무용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전통 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너무나 예쁜 두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1: 네.
0: 채연 친구 그리고 라엘 친구인데 지금 몇 살을 된 거예요?
2: 9살이요.
0: 아,
1: 어,
0: 9살.
1: 대답도 똑같이 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뭐,
0: 네.
1: 딱 봐도 단짝 친구 같은데, 어떻게 둘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2: 라일이가 2학년 때 같은 국악팀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어요.
1: 네.
2: 원래 언니들밖에 없었는데 친구가 들어오니까 통하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0: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리 친해도 친하긴 하지만 취향이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좀안 맞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3: 아, 저는 블링블링한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채연이는 멋진 마법사 캐릭터를 좋아해서 캐릭터 이야기할 때는 가끔 안 맞을 때도
0: 아,
3: 있어요.
0: 캐릭터 충돌이.
3: 그런데 그럴 때는
1: 네.
3: 편의점에 가서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1: 아, 젤리를 먹으면 젤리는 역시 모든 아이들을 하나로 이렇게
0: 그렇죠.
1: 묶어주는
0: 예.
1: 힘이 있나 봅니다.
0: 캐릭터는 협의는 안 되네요, 일단.
1: 일단은 뭐 캐릭터 취향은 다르지만 연주를 할 때만큼은 둘이가 하나가 됐어요. 정말 멋진 가야금 병창을 보여줬는데요. 가야금 연주 말고 이두 친구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뭔지 궁금해요.
2: 겨울방학 때 해리포터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요즘에는 해리포터 책으로 읽고 있거든요. 영화랑 책이랑 다른 점을 찾는 게 너무 재밌어서 요즘엔 해리포터에 푹 빠져 있어요.
0: 야, 역시 그 호그와트 출신이잖아요, 그죠? 마법사 좋아하네. 해그리드 알아요, 해그리드?
2: 네.
0: 좋아해요?
2: 네.
1: 좋아하죠. 헤르미온느. 이모딸은 헤르미온느 좋아해요.
0: 그러니까,
1: 네.
0: 예. 그 라일 친구는요?
3: 저는 요즘 키링을 모으고 있는데,
1: 키링!
3: 네. 가방에도 엄청 달아놨고, 학원 가방에도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어요. 키링 모으는 게 재미있어요.
1: 아유, 사실 이제 이두 친구가 우리 딸이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0: 3학년,
1: 그런지 통하는 게 많아요. 우리 딸도 그렇게 키링 모으는 걸 좋아해서 내가 오늘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를 생각을 했더니 제 가방에까지 키링을 이렇게 주렁주렁
0: 맞아요,
1: 달아놨더라고요.
0: 예.
1: 그런 적 있어요?
3: 그런 적은 없던
1: 그런
3: 것
1: 적은 아직
0: 같아요. 그런 적은 없어.
1: 없어요.
0: 그, 저, 반에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3: 없는 것 같은데?
0: 있는 것 같은데?
1: 있는 것 같은데?
2: 저는 없어요.
0: 없어, 아직
1: 없어요. 아직
0: 없고. 그래.
1: 우리 딸은?
0: 있어요. 네, 있대요.
1: 그니까. 참, 아빠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그렇죠.
1: 관심사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친구인데요.
0: 네.
1: 또 오늘 함께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3: 저희 둘이 모두 다 꼬치아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수어로도 같이 불러드릴게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어까지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저한테. 네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2: 시작! 사

0: 아, 아, 예, 잘한다, 잘해. 예.
1: 예쁘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계속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 예. 싸우지 말고. 예. 아, 노래하고 수어로 전해지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그런 예, 장기 자랑이었습니다.
1: 네.
0: 다음 무대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1: 오.
0: 5살 친구가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1: 네, 어떤 소리가 피어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어이!

0: 알려드릴 건데요. 놀부가 보물상자를 받고 잊어버릴까봐 계속 외우면서 집에 가고요. 집에 와서는 제비를 잡으러 나가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1: 야, 홍보야. 저 목에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2: 예, 저것은 형님께 드리려는 은근부화가 담뿍 든 화초장이옵니다.
1: 화초장?
3: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님.

0: 불부단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안 듯이 묶었다.
1: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언니요.
1: 방정 맞은 놈의 옆에 내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친정서 그런지 겉 보고 화초장이 없디다.
3: 이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빠를세라. 재미를 우려나가는 니.

0: 네,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운의 무대였습니다. 네. 마치 작은 새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밝고 경쾌한 네. 무대였어요.
1: 그러네요. 어린 친구들의 맑은 소리가 모이니까 남도 민요의 흥이 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국악 새싹이 등장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공연이었습니다. 아인 친구가 지금 10살이라고 하는데, 와, 북을 메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춰요? 언제부터 이렇게 북춤을 추게 된 거예요?
1: 원래는 발레를 했는데
0: 네.
1: 9살 때 진도복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단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2: 어쩐지 보니까 춤 선도 막 그렇고
0: 네.
2: 유난히 자세가 꼿꼿하다. 좀
0: 그러니까요.
2: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2: 발레가 기초였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 상태로 발레 동작이 가능할까요?
0: 북을 메고요?
2: 예.
0: 오.
2: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2: 그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마이크를 그러면 받아줄게. 예.

0: 오오. 오, 턴.
1: 채를 들고 하네.
0: 이야, 멋지다.
1: 오! 아라베스크. 아우.
0: 플리에. 아, 플리에. 야, 예, 야,
1: 어우,
0: 진짜.
1: 잘하네요. 응, 너무
0: 기본이 돼
1: 중요해요.
0: 있는 친구고,
1: 네.
0: 발레도
1: 우와.
0: 잘했을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요. 요 코어라 그러잖아요. 요 이렇게 복근에 힘이 딱돼 있어가지고,
0: 네.
1: 할 때, 아까 보니까는 또 북춤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발레
0: 그러니까.
1: 하다 해서 어렵지 않았겠어요.
0: 네.
1: 어.
0: 그, 제가 볼 때는 살짝 그러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인 친구도 혹시 고민 같은 게 있어요?
2: 네.
0: 어떤 거요?
2: 제가 젤리랑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0: 네.
2: 그 북춤을 추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되고 점프도 잘해야 되니까.
0: 아.
2: 근데 젤리랑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0: 고민이다,
1: 그러니까
0: 진짜.
1: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맛있는 게이 세상에 좀 많다.
0: 치과를 좀 갔어요? 고생 좀 했죠? 그러니까, 이게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1: 아시잖아요. 초콜릿 맨날 먹는 거.
0: 이분도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그
1: 진짜
0: 고민이 갔네.
1: 끊기 힘든 그 마음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젤리랑 초콜릿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 북을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북 한번 시원하게 쳐줄 수 있어요?
0: 어떻게 요구가 복잡하네.
1: 유혹을
0: 가능해요?
1: 날려버리는.
0: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1: 이거
0: 네.
1: 또 들어줄게요.
0: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1: 저리가!
0: 썩 물러가라! 이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아야! 이러면은 좀 생각 안 나겠다, 진짜. 예, 속이 시원해지면서 젤리 초콜릿 안 먹고 그냥 물 마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아직 생각나요?
2: 네.
0: 아, 그럼 뭐, 지금 젤리가 생각나요? 초콜릿 생각나요?
2: 둘 다.
0: 둘 다, 아이, 그래요. 좋은 거죠. 예, 많이 먹어요. 아인 친구는 앞으로 어떤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2: 저는 우리 전통춤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진도 옆에 있는 무안에 사는데,
0: 아, 전남 무안에.
2: 나중에 세계적인 국악인이 돼서 우리
0: 네.
2: 동네 큰 현수막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래야 되겠네, 진짜.
1: 꼭 그렇게 될 거예요.
0: 느낌
1: 저희가
0: 있어요.
1: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큰 현수막 걸리면 사진 꼭 보내줘요.
2: 네.
0: 네.
1: 기대할게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새싹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하!

0: 저는 6살 때 TV에서 미녀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엄마께 배우고 싶다고 졸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무형문화재가 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이 될 거랍니다. 지켜봐주세요.
1: 그때까지 응원해줘야 돼.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야. 지금 당장 많이 많이 응원해줘야 해. 약속해.
0: 이 노래 들어볼래? 에서 보여드릴 첫 번째 무대는 유상가인데요. 따뜻한 봄날에 산과 자연을 구경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신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산과 자연을 떠나볼까요? 출발!

0: 국악 새싹들이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자, 오늘은 경기민요를 멋지게 들려준 김도연 친구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은 씨, 네. 이 새싹 특집 무대 어떠셨습니까?
1: 정말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 국악에 담긴 집중력 그리고 열정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새싹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전하면 되나요?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도연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경기민요 회심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검 실검 실검.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

네, 오케스트라리랑 10주년 기념 음악회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소리꾼 김산옥입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에 순수 민간 음악 단체로 창단이 된 오케스트라 아리랑은 2009년에 창단 연주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한국

고유의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국악 관현악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리랑의 대중화 그리고 판소리 중심의 우리 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아리랑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가혹한 환경에 가로막혀서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간 분들이 지금은 국공립단체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정말 뜻깊은 공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순수 민간단체가 10년을 끌고 오리란 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아, 자, 다음 무대는 민요 연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도 들었던 음악에 우리나라의 민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팔도의 아리랑이 다 있습니다만 어떤 아리랑이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네, 밀양 아리랑도 나왔었고 귀에 익숙한 곡인데 아, 이 제목이 뭐더라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또 아리랑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요 연곡은 경기민요를 준비를 했어요. 경기민요 하면은 뭐 아리랑도 있겠지만 태평가라는 곡 아시죠? 짜증을 내어 서무어타나 뭐 이런 곡 있잖아요. 네. 이게 태평가라는 곡이에요. 이 곡과 함께 뱃노래, 잦은 뱃노래까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나올 친구들이 굉장히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바로 민요자매 이지원, 이송연 양입니다. 이지원은 2020년 올해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송연 양은 민요 영재로서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기민요를 들려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아리랑 환타지라는 곡인데요. 오늘 김기범 작곡님께서 특별히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10주년 기념 공연을 위해 위촉한 초연곡인데요. 우리 민족에 내재되어 있는 한과 흥을 그 에너지를 다 이 곡 안에 풀어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곡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민요 자매를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민요의 특징이 뭡니까? 매기고 받는 게 특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기야디여 차 좋다 이렇게 취임새를 좀 넣어주시면 어허야디여 어기여 차벤노리가 잔다 그렇죠 그렇죠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너무 잘 따라하시는데요. 우리 국악자매가 노래를 딱 부를 때 이렇게 관객석에서 해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우리 이지원, 이송연 양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마지막에 아리랑으로 웅장하게 끝나니까 막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진도아리랑도 나오고요. 또 밀양아리랑도 나오고. 들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평범한 삶마저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농촌 출신 노동자의 삶과 애환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오늘 노래를 해주실 바리톤 오세미님은 제2회 서울 궁중문화축전 속전전 콘서트의 예술 감독 및 집행위원을 역임하신 오페라 가수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홍정희 작곡의 바람의 노래, 마림바 연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누구나 다들 이런 생각들 하시죠. 살아가면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저 바람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이 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양악기 마림바 협주곡으로 연주해 주실 우리 김지향님은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셨고요. 대전문화재단 차세대 아티스타 20년, 21년, 2년 연속 선정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늘 협연을 맡아주시는데 먼저 바리톤 오세민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림바라는 악기가 참 매력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자, 이번에는 장세납 악기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 다들 아시죠? 이 곡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음악으로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뜨거운 바람이 한반도를 휘몰아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열풍이라는 곡까지 연결해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장세납에 협연을 해주신 이영훈 씨는 한국계량악기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영훈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이번 무대 쑥대머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쑥대머리 뭔지 아시죠? 네, 춘향가 가운데 춘향이가 옥중 안에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면서 쑥대밭이 된 머리라는 뜻의 쑥대머리.

아주 서글픈 대목인데요. 이 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괜찮아요. 네. 네. 이따 추임새나 많이 넣어주세요. 자, 오늘은 이 쑥대머리를 황호준님께서 편곡을 해주셨는데요. 남도 소리에 강원도의 메나리토리와 또 합창이 더해져서 현대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K뮤지컬 이순신이라는 아주 대작을 만나보실 텐데요. 아주 대작이지만 오늘 이 무대에서는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세 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2012년 7월 전남 도립국악단의 특별 기획 공연으로 우리 박승희 지휘자님께서 이 대작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국악관현악과 양악기의 과감한 시도와 서양 성악의 합창을 도입해서 우리 전통소리와 그리고 서양의 발칸토 창법을 새롭게 구상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뮤지컬의 브랜드화의 문화를 영역을 넓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승희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입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소리 현대화 작업으로 K컬처의 주역이 되기 위한 역할을 당당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미래를 보여주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순신의 아리아, 흐르는 피는 도랑이 되고 라는 곡을 우리 국립합창극단의 단원이신 박성호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고요. 선조의 아리아, 십여청 남짓한 전선으로 라는 거는 바리톤 오세미님 그리고 또 박성호님께서 이순신의 아리아, 다시 이 땅을 이라는 곡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찬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 무대 쑥대머리 만나보실 텐데 추임새 많이 넣어주세요. 네, 얼씨구! 네, 이곡 보내드리면서 사회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보험제사 이순신, 기필코 왜구들을 섬멸해 다시는 이 조선 땅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1: 참으로 용맹한 장수가 아닌가?
2: 하, 무척이나 호전적인 장수지요. 이 통제사, 지난 1년간 조정의 자원을 조금도 받지 않고도 괴멸지경의 수중병력을 크게 재건했다지요.
0: 병사는 8,000명, 전사는 60척으로 비록 넉넉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는 못할 규모입니다.
1: 역시나 그 유능한 장수가 아닌가?
3: 이보시오 통제사, 조정에 도움 없이 만든 군대이니만큼 애착도 큰 줄로 아옹아.
0: 맞습니다. 지금 조선 수군이야말로 백성들의 피와 땀이 어린 진정한 조선의 수군입니다.
2: 유능과 용맹? 하오나 조정과 따로 노는 유능과 용맹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3: 전하, 일개 장수의 사사로운 감정을 용납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아뢰옵니다.
0: 소장, 그저 장수된 도리를 다할 뿐으로 아뢰는 것이오.
2: 전하, 이순신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3: 전하의 명을 우습게 하는 전쟁의 반골입니다.
2: 전하, 무릎 앞에 호랑이를 키우지 마십시오.
1: 이봐,
3: 이순신은 위험한 자입니다.
2: 살려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요.
3: 죽여야지요.
2: 죽이셔야지요.

준비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후 우리들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영광을 대대손손 자랑하게 될 것이다. 아니, 생즉필사, 사즉필생의 각오로 최후의 그 순간까지 적에 맞서!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또 우리 임금님은 맛있는 한상을 찾아 어딘가 떠나 있는데, 임금님, 이 산속 어디에 계신 겁니까?
1: 아이고 좋다. 아, 좋다. 아유, 조금 덥긴 하지만 내 가평의 여름은 아주 싱그럽고 참으로 좋구나. 어?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2: 임금님 안녕하세요.
1: 왔는가? 아유, 덥지만 이렇게 또 먹어줘야지. 에이, 얼른 나오더라 이놈.
0: 맛있구나.
2: 뭐 드시는 거?
1: 응? 뭐? 이게 뭐냐면, 엿 먹어라. 가평 단엿일세, 단엿.
2: 좋았어.
1: 가평 단엿 좋다.
2: 임금님 오늘 컨셉이 한량 컨셉.
1: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그냥. 내가 비디 양반 한 비디 양반하고 이렇게 지켜서 그냥 하늘 끝도 모르고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있어.
0: 응? 조사.
1: 가평이 이 가족 단위를 이렇게 나들이하고 여행 오기 좋은 데라는 걸 아나? 이 가평이 말이에요. 어? 아, 여기 오는 길에 보면 이거 자라섬 있지. 어? 또 저쪽 너머로 가면 그 호명산이랑 충령산도 있고. 이게 산세가 좋아요. 여기 또 수목원도 있다, 여기. 수목원 동물원 같이 붙어 있는.
2: 그럼 나중에 오시면 외식도 하실 거예요?
1: 아유, 그럼 뭐 찾으러 다니면 여기 곳곳에 많지. 근데 가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 뭐게? 몰라? 너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더니 아는 거 별로 없네. 어? 자, 오늘 사실 내가 이쪽으로 왜 오라 그랬냐면 가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닭갈비랑 막국수. 아주 좋은 조합이지. 아, 그러면 닭갈비랑 막국수 먹으러 갈까나?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0: 한번 가보자. 산의 맑은 물, 가평길 따라 발길이 가볍구나. 초록의 숨결 따라 마음도 쉬어가는데, 아이고, 이런 배가 고프네. 오늘 우리 임금님의 맛있는 한상은 어디일지 한번 따라가 볼까나?
1: 이야, 이게 수국이 참 펴 있고 이거. 이거 보게 이거. 외관이 참 잘 꾸며져 있지 않은가? 어?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주 또 다른 느낌의 닭갈비와 막국수를 제공하는 곳이라 해. 궁금하지? 내가 트렌디한 왕이라니까. 가봅시다. 오, 좋아, 좋아, 좋아.
3: 얼씨구!
1: 내려오자. 여긴 뭐 고민이 필요가 없지.
4: 사장님,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1: 아주 깜짝 놀랄 것이. 예, 아주 여기 닭갈비가 맛있다 그래서 왔는데.
5: 감사합니다.
1: 닭갈비 세트 일단 주시고요.
5: 네네.
1: 다른 거는 먹으면서 중간중간 시켜.
5: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닭갈비 자, 세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우리 임금님이 택한 닭갈비가 과연 무엇이냐? 활활 타는 수 뒤에 뭔가를 얹어 놓네. 그 위에 닭갈비가 올라가는디. 뒤집는 손길에 노릇노릇 예쁘게 익는구나. 연기 속에서 풀향까지 그렇게 머금은 듯한데 과연 오늘의 한상은?
3: 맛있겠구나.
1: 참으로 무심하구나.
5: 이쪽에 있는 게 고추장 닭갈비고요. 가운데가 간장, 제가 소금입니다. 앞에는 닭갈비 목살이랑 껍질.
3: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5: 네, 저희가 안에서 90% 네. 가까이 다 구워서
3: 거의
5: 나온 거라.
3: 거의 다 구우신 거죠?
5: 네네, 맞습니다. 데펴서만 드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3: 알겠습니다.
5: 불 바로 올려드릴게요.
3: 네.
6: 민경님, 고기 구워보신 적 있어요?
7: 구워봤겠는가? 참나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고 하는지.
6: 닭갈비도 남들이 다 구워져서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 또 여기는 내가 구우려고 했더니 다 구워서 나온 걸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다시 내가 안에 들어가서 구워서 나오나?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내가 또 근데 또 하면 잘해요. 어.
8: 자 이거 먹자. 아, 그래도 소금부터 소금부터 먹자. 아유 맛있겠다. 그냥 그대로 하나 먹어보자. 어떤 맛인지.
9: 미역국에서 먹는구나.
0: 맛있구나.
8: 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그 초벌구이에 끌려 이렇게 불맛이 가득했지? 응? 야. 야.
7: 맛있구나.
8: 자. 야, 이제 소금으로 가느란 거라서. 담백하네.
7: 소금.
8: 어.
7: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구나.
8: 어. 야, 여기 불맛이 제대로 됐는데. 촉촉해.
6: 고기는 다 부드러운 거 아니야?
8: 닭고기가 그냥 다 같은 닭고기가 아니에요. 여기 다리살을 쫙 펴놓고 해가지고, 여기 봐, 여기 다리살. 응? 그래가지고, 닭다리살이 얼마나 촉촉하고 육즙이 좋은가. 응? 아, 정말 부드럽다니까. 퍽퍽살이 아니에요. 탱글탱글. 고기야. 요게 안에서 거의 다 구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살짝 그냥 따뜻함만 유지시켜주고 바로 먹는 거라니까. 어우, 그냥 제대로 불맛이 다 그게 구웠지?
10: 자, 그러면 다음은 간장.
8: 얘는 또 빛깔이 간장 역류를 해가지고 빛깔이 또 약간 살짝 갈색빛을 피네.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간장 양념을 해서 먹었거든. 어, 야, 얘. 떠오른다. 풍벌해서 먹던 그 닭고기 맛이야. 수락관 최상궁이 해주던 그것과 견주어도 꿀리지가 않는구나. 아, 그리고 이거 보게 이거. 아까 사장님이 설명했던 거. 이거 껍질, 목살부위. 목살부위가 또
11: 맛있겠구나.
8: 얼마나 찬직해요, 맛이. 야, 어우, 잘 발라내셨네.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쫄깃하고. 찐 맛이 아주 끝내주는데? 자. 껍질이 얼마나 맛있는데. 다 껍질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백숙 먹을 때도 껍질 안 버리고 다 먹거든.
11: 얼씨구!
8: 껍질이 제일 부드러워. 닭껍질. 됩니다. 진짜.
6: 귀한 것만 드실 줄 알았는데 아무거나 잘 드시네요.
7: 아, 이 사람도 이걸 잘 모르는구만. 어? 자, 일국의 왕이. 어? 음식은 뭔가? 백성들이 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아닌가? 그거 투정하지 않고 잘 먹는 게 그게 일국의 왕이 백성들의 그 노력을, 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나? 어? 그리고 말이야, 원래 이 궁정에서는 재료를 다 남기지 않고 본재료 자체를 다 먹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 부위 같은 거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거지. 사람이 입이 짧구만.
6: 새삼 임금님다 오시네요.
7: 임금답지 그럼. 어? 그 PD 양반이 맨날 다 저 구박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저 얼마나 그놈한 일국의 왕이었는데 내가 진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어? 이렇게 서럽게 내가 어? 무시당하고 어? 그러지 마.
6: 지금 삐지신 거죠?
7: 어? 삐진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올라와서 그런 거지 내가. 어? 외롭고 내가 여기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어? PD 양반 없으면 내가 나 놀아줄 사람도 없잖아. 고추장도 껍질이랑 목소리 같이 또 먹어보지. 자. 이거는 우리 아, PD 양반한테도 아주 낯익은 맛이겠네. 고추장 양념. 줄 생각은 없어. 참, 아까 뭐라고 뭐 한량? 참, 날 한량이라고 놀려놓고, 어?
6: 한량.
7: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하...
0: 맛있구나.
7: 얘는 야 고추장 양념이 제대로 뱄는데? 응? 고추장 양념이랑 불향 제대로 배가지고 아, 야, 잡고기에 쫀득쫀득한 식감하고, 응? 고추장 양념의 하얀 맛이 불향하고 어우러져서, 이거 계속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운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나는 닭갈비를 먹는다네. 어? 어? 맛있다, 맛있다.
9: 맛있어?
7: 맛있다.
0: 세 가지 맛의 닭갈비. 과연 그 맛이 다채롭도다. 첫 번째, 소금 냠냠. 하얀 속살의 소금 맛 쌍. 고소함이 내 입에 쫙 번지는구나. 두 번째, 간장 냠냠. 짙은 향 속에 은은한 단맛이 차르르르르. 한입 가득 먹은 임금님의 미소도 차르르르르르. 깔고 세 번째 고추장 양념. 매콤한 감칠맛이 혀끝에서 풍악을 올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닭갈비 삼총사이올시다.
7: 야 근데 참 신기하네. 어? 아니 어떻게 이게 불향이 일반적인 그런 불향하고 완전 다른데? 어? 뭔가 좀 특별한 뭐 비법이 있나? 내가 장금이 뺨치는 미식 임금 아닌가. 근데 불향이 여기는 분명히 뭐가 달라. 요 주방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빨리 가. 응? 어디?
0: 한번 가보자.
7: 어, 사장님. 아유, 수고하십니다.
11: 아, 안녕하십니까.
7: 바쁘신가 봐요.
11: 어, 아닙니다.
7: 예. 아, 여기서 그러면 초벌 이렇게 굽는 거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11: 어, 네, 1차 던진 거는 오븐에서 하고.
7: 아, 오븐에서 하고? 수출 뭐 좋은 걸 쓰시나 봐요.
11: 아, 네. 참나무 숲을 쓰고 있고요. 조금 더 향이 더 좋지 않을까.
7: 아, 그렇군요. 네네네. 참나무 숲 좋은 거 쓰시고.

0: 그럼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러면
1: 직불로.
0: 직불로?
1: 네.
0: 아!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1: 아, 네네네네.
0: 아, 직불로?
1: 네네.
0: 아, 직불로? 아, 그래서 그 직불 향이.
1: 네네, 직불 향이.
0: 그만 입으로 코로 막 오는데. 야, 한번 살짝 보여주시죠.
1: 아, 네. 소금이고요.
0: 소금이요. 네. 얘는 간장. 아.
1: 고추장입니다.
0: 네. 고추장.
1: 그리고 저는 이제 소금은 소금 한 번 더 이제 뿌리고
0: 한 번 더요. 아.
1: 소금을.
0: 아, 마지막에 하기 전에 한 번 더.
1: 간장은 네. 카레 소스 바르고.
0: 어. 이야. 요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2차.
1: 네, 2차
0: 네. 가정이고요. 야, 물이 워낙 세가지고 금방 적이 되네요.
1: 네네.
0: 아, 이러니까 불맛이 그렇게 잘 나지. 야. 2차는 거의 다 된 건가요?
1: 어, 네.
0: 요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1: 이제 훈연을.
0: 어.
1: 훈연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탑니다.
0: 오. 네. 직불 위에다가 딱 이 직불 불맛이 쫙 내는 거예요. 야, 근데 확실히 이 직불 연기가 쫙 올라오니까
1: 네.
0: 뭔가 좀 불향이 확 낼 것 같고.
1: 네, 네, 맞아요.
0: 와, 오,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해봐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네. 네. 지금 약간 불이 붙었는데.
0: 네. 오, 불 붙었다. 오, 오. 오. 아, 한 번에 확 안 타게 적당히 잘 유지하면서 하는 거군요.
1: 네.
0: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1: 아, 이제 슬슬 잘 오래 잘 있으면 탈 예. 거라서 한번 예. 뒤집어 주셔서
0: 봐 주세요. 네. 잘 얼씨구. 불만 좀 잘 줄여 주십시오. 네. 예. 얘는 그냥 계속 놔둬도 되는 거죠?
1: 네네. 계속 이제 한 번씩.
0: 한번 뒤집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
1: 되니까 이제 훈연이 끝났습니다.
0: 아, 끝난 거예요?
1: 네.
2: 고기 잘 구우실 수 있다고 하시더니 영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0: 아니 왜? 그 정도면 잘 구운 거지.
2: 막 불 나고.
0: 아, 불만 나라고 불을 내는 건데 불 냈다고 뭐라 그러고 불만 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수치지가 막 불을 내는데 그럼 어떡하나? 어? 아, 근데 원래 집불이 불이 잘 올라와요. 어, 그래서 또 불맛이 잘 나는 거기도 하고. 아이, 네가 무슨 맛을 알아?
3: 벌써?
0: 어? 당신 말해. 아, 잠깐만. 아우, 고기만 계속 먹었더니 뒷맛이 좀 아쉬운데? 응? 입가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사장님, 저희 들기름 막국수랑 초계육수요. 네?
4: 그렇지.
0: 아, 먹어야지.
4: 팔팔 끓는 물 속에 메밀국수 척척 풀어놓고 바글바글바글 면발에 잘 익혀진 다음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주면 탱글한 면발 완성! 봉긋하게 담은 메밀국수에 들기름 듬뿍, 간장 양념 듬뿍, 김가루도 더하고 고소한 게소금까지. 그리고 활용 첨점! 비밀의 재료는 임금님이 알려줘!
0: 이야, 맛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입가심으로 먹겠노라. 우와, 야, 오, 면이. 이야, 고소한 향이 그냥 여기까지 뿜뿜 올라. 와, 야, 들기름이 막 향이 올라와. 오, 생긴 거 봐, 면.
3: 맛있겠구나.
0: 어, 맛있어. 잠깐만. 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보여요? 뭐가 고명으로 올라와 있어. 아, 요거 다 껍질인가 봐. 다 껍질이야, 다 껍질. 어머. 이거를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아이고. 여기다 얹으니까 가자가작 씹히면서 엄청 더 고소한데, 맛이?
5: 이야. 야, 이거 아이디어네.
0: 응, 아이디어야. 아. 어, 면이 춤을 춘다, 면이 춤을 춰. 과인이 흡족하구나.
4: 맛있구나! 아,
0: 불기름과 간장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 고소한 맛이 배합이 너무 잘 어울려지는데? 응? 야. 아우.

0: 소개국도 먹어봐야지. 자, 지금 모양도 얼마나 이쁘네.
1: 여름 별미에 내가 빠지면 서파오. 시원하고 상큼한 초계국수 열시다. 시원한 찬물에 면발의 탱글함이 살아나고 그거 참 모양부터 맛있겠다. 예쁜 닭고기 구며 올려주고 상큼함 더해주는 절임무 올리고 시원함 하나 더 오이까지 올리고 나면 내가 빠지면 서파지라. 살얼음 도돔 통치미 국물 납시오. 이거 한 그릇이면 여름 무더위는 안녕.
0: 이거 봐, 닭고기 고명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와, 먹어보자.
2: 아, 이거 어떡해.
0: 우와. 좋아.
3: 와, 진짜 살았다.
0: 더위가 싹 날아갔네.
3: 나 여기서 계속 먹다가 얼음 궁전으로 갈 줄 알았어. 어, 맛있어. 레디고.
4: 이제 몇 회차 계속 가시더니 이제 나름 트렌드도 공부하시고.
0: 아,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아, 내가 이제 양반, 내가 공부한다 그랬잖아. 공부한다고. 내가 좀 요즘 그 뭐라 그래, 그 요즘 세대들 그 NG 세대, 어? 그 NG 세대 감각을 따라가려고 공부 많이 하고 있다니까.
4: NG가 아니라 MG야.
0: NG, MG, NG 아니고 MG,
4: MZ,
0: MZ. 아, 같은
5: 걸 치고
0: 편집된 거지. 야, 임 따끈하게 잘 익혀진 닭갈비를 먹고 초계국수 마무리를 하니까 정말 입맛이 시원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
4: 그럼 오늘 다 드신 거예요?
0: 그럼 다 먹었지. 다 먹었지. 아, 배도 부르니 또 다음엔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지 아 기대가 된다.
4: 배부른데 먹을 생각이 또 나네.
0: 그럼 내가 뭐 달래미종인가? 먹을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왕인데? 여름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게.
1: 뭘 쉬고? 땅 좋고 물 좋은 가평에서 털고 발길을 붙잡는 것은 불맛이요 국수요 바로 이 맛이구나. 더운 날 임금님 입맛 참는 세 가지 맛의 닭갈비. 우리 임금님 앉은 자리에서 한상 가득 수라를 드시고 비비면 비빌수록 고소해지는 들기름 맛국수에 입안 가득 시원함이 가득 집 나갔던 입맛도 가득 얼얼하게 시원한 초계국수까지 그득하게 드셨구나. 우리 임금님 한상 오늘 또 맛있구나. 다음 맛은 또 어디?
6: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네. 가보세요.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 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2: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듯이 우리네 인생사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데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욕심을 다 재하고 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한번 사는 인생, 아까운 청춘이 가기 전에 희로애락으로 즐겁게 지내보자.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검 실검 실검.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와,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에

0: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박수 한 번만 미기 씨만.
1: 네.
0: 소임.
2: 등장부터 유쾌한 무안의 한 농부 부부.
1: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4년차이고요. 저희 배추 농장에 개그 B급 캐릭터를 맡고 있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3: 안녕하세요. 네. 같이 옆에서 수행으로서 역시 4년차로 열심히 밭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박재한입니다.
1: 귀농에 대한 로망이 있었죠. 귀농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정말 애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놓고 별 많을 때는 별 보고 또 이렇게 뭐 개구리 잡을 땐 개구리 잡고.
4: 귀농하니까 어때요? 그 로망들이랑 같나요?
1: 아니요. 이게 진드기예요, 여보?
3: 네, 진드기입니다. 얘네들이 엄청나게
1: 번식력이 좋네.
3: 엄청나죠, 한 번에.
1: 한번 까볼게요. 좀 살릴 수 있나?
3: 아, 못 살릴 것 같아요.
2: 귀농의 꿈은 창대하였으나 4년차 농부의 수확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1: 이 밭은 뭐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밭은 이렇게 까맣게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고구마 매출로는 총 6,600이 나왔는데 지출로 6,300이 나가버렸어요. 1년에 300만 벌었는데 망했다라고 말할 순 없죠. 네.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미지 씨.
5: 안녕하세요.
1: 벌레 먹은 데만 딱 이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5: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2: 몸을 사리지 않고 계속되는 그녀의 못난이 배추 팔기 대작전. 벼랑 끝에 선 농부의 심정이 고객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1: 쨍하고 해뜰날 오지요. 언젠가는. 네. 아주 아주 좋은 때 옵니다. 쨍하고 해뜰날에. 네.
2: 쨍하고 해뜰 좋은 날을 위해 늘 웃음 잃지 않는 미지 씨. 그녀의 귀농 4년차 일기를 만나봅니다. 겨울이 천천히 오는 이곳. 전라남도 무안에 소복이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 오면 멋이 두 배인 이 한옥이 오늘의 주인공 집이라는데요.
1: 여보,
3: 네?
1: 우리 또 날 잡아서 한번 마당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2: 멋진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시로 관리하고 공을 들여야 하는 한옥집.
1: 정신 집중, 하사불성이라 했어요, 여보.
3: 으쌰!
1: 잘했어.
3: 엉망이긴 하지만.
1: 아니야, 잘했어.
4: 진짜 한옥하고 잘 어울리지.
1: 그죠, 나무꾼. 박 나무꾼 씨.
2: 이 생활도 벌써 4년째.
1: 한옥에 사는 거 어때요?
3: 한옥에 사는 거 참 한스럽고. 한스럽지만 꽃과 같이 귀하지.
1: 내가 그때 너무 한옥에 꽂혔어. 그 한옥 그 영상들 있잖아. 그런 거에 내가 너무 꽂혔었어.
3: 한옥에 로망이 있긴 하지.
1: 아니 따뜻하게 이렇게 단열하고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억 4천인가 주고 샀었죠. 그래갖고 한 3천만 원 주고 좀 수리를 하고 네 1억 7천짜리 집이 되었네요.
2: 이젠 부부의 추억까지 더해 값을 매길 수 없는 한옥집. 집안도 궁금해지는데요.
1: 저희 러브하우스를 소개합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이 석가래에 로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석가래가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너무 멋있어 보였고.
2: 자연미를 추구하는 미지 씨의 취향을 저격한 공간. 따지고 보면 벽지 바꾸기와 가구 들인 거 외엔 손본 것도 없다는데요.
1: 밥을 먹을 수 있는 주방입니다. 어제 필 받아가지고 지금 주방 정리를 좀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미니멀 라이프에 꽂혀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좀 정돈된 게 보이시죠?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여기는 저희 집의 물리치료실입니다. 네. 아픈 몸을 이제 고된 일을 하고 나서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공간이고요. 애들한테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리라고 했었거든요. 네, 자유롭게 키워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언가 좀 창의적이고 그렇습니다.
2: 비로소 미지 씨의 첫 번째 귀농 로망이었던 한옥의 꿈은 완벽히 이루어졌죠.
1: 여기 딱 앉아.
2: 오후가 되자 아이들과 함께 농사일에 나서는 미지 씨 부부.
1: 등 대고 딱 앉아있어. 딱 등 기대고.
2: 오늘은 새 아이도 함께 밭에 나섭니다.
6: 롤러코스터 생각해.
1: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해?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2: 떴다 하면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미지 씨 가족. 귀농 후 미지 씨 부부보다 더 유명해진 새 남매였습니다. 미지 씨 부부의 귀농 작물은 배추. 황토밭에서 바닷바람 맞고 자라는 무안의 배추는 아삭하고 달아 맛 좋기로 유명한데요. 요즘은 수확 마무리로 바쁘답니다.
1: 피하고자 해.
2: 그런데 일 대신 카메라 앞에 선 가족.
1: 이리 와, 이거 해도 다행이야.
9: 기다려 주세요. 응.
1: 다행아, 맨 앞에. 자, 그리고 정성이, 그리고 마음이. 자, 다혜 두 손 모으고. 자, 정성이, 마음이, 나. 자, 일렬로. 시작! 따단, 앞으로! 따란, 엉덩이! 따란, 마주보고! 잘했어요? 잘 나왔어요?
10: 네.
2: 한바탕 배추 홍보 영상 오프닝 공연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가족.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와, 배추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상품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해충 피해를 입은 배추. 이거 괜찮은 걸까요?
1: 잠깐만, 엄마가 이거 팔아야 돼. 잠깐만, 까지 마봐. 잠깐만! 하지 마봐야.
11: 살릴 수 있어?
1: 진짜? 여기 이렇게 빵꾸 났는데 살릴 수 있어?
11: 아니.
1: 줘봐. 살릴 수 있어, 이거는. 이 정도는. 배추해벌레다.
11: 어디?
6: 내가 가질래.
11: 배추해벌레 어디?
6: 네가 배추해벌레. 야, 배추해벌레 죽여볼까?
1: 아이, 죽이지 마. 생명이니까.
6: 맞아요. 생명을 죽이면 엄마도 못 만나는 생명이.
1: 그래, 엄마도 못 만나잖아.
2: 상한 배추보다 애벌레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은 미지 씨. 사실 상한 배추를 볼 때마다 속이 아니라네요.
1: 여보, 이거 봐봐요. 이렇게 다 먹어버렸어.
12: 아유, 심슨이네요.
1: 얘는 심슨이에요, 여보. 이거를 이렇게
2: 나름 마련한 특단의 대책.
1: 좀 더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꼭 마지 심슨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마지 심슨 배추로, 절단 배추로 저희가 네이밍을 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우리 엄청 이거 부푼 꿈을 꾸고 있었잖아. 이게 6,000포기 심었으니까 여기서 6,000포기를 우리가 수확을 할 생각을 했으니까 한 포기 2,000원씩 잡고 6,000포기면 우리가
11: 아빠, 내가 해볼래.
1: 1억 2천 벌겠구나 하고 해볼래. 여기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여보?
6: 내가 슬플 때마다 엄마들
12: 한 600.
1: 큰게 계속 연속적으로 안 되니까 좀 올해 좀 많이 좌절,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이 되었어요. 제 값을 받고 못 파니까 항상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팔고 싶어요. 진짜로 제 값 받고.
2: 온 가족이 반나절을 일했지만 양은 겨우 이 정도.

0: 양은 적지만 한 포기라도 판매를 포기할 수 없는 미지 씨 부부입니다. 택배 포장 작업에 나서는데요.
1: 여보, 이거 한 번만 빼주세요. 어, 두 개 다. 어. 오이. 달팽이.

0: 심슨입니다.
1: 어, 여보. 어, 어. 여보, 당신 잡고 있어. 심슨.
2: 아이씨. 오빠.
3: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위해 유기농 농법을 고수해왔던 부부. 올해 쓴 폭풍 제대로 맞았습니다.
0: 이렇게 끝에가 썩어버렸어.
4: 버려, 버려.
0: 그래? 이건 안 되겠어요?
4: 네, 안 돼요.
0: 안 됩니까?
4: 안 됩니다.
0: 어, 알겠습니다. 네. 어. 여보, 이건 엄청 큰 겁니다. 어? 이건 넣어야죠?
5: 원래 지금 존댓말 쓰세요?
0: 네. 처음부터 존댓말 썼었어요. 네, 신랑이 저보다 7살 많아서 이거는 파지입니다. 네. 아이씨.
5: 네. 어린 신부 아닌데요?
0: 어린 신부죠. 그죠, 뭐. 근데 우리 신랑이 너무 동안이에요. 어, 좀 억울해요. 연애할 때 저한테 여신님이라 그랬거든요. 나의 여신님. 우리 신랑이 그 뭐냐? 여보?
4: 일본 만화.
0: 일본 만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이렇게 베르단디 나의 자기에게 날아온 그런 여신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4: 지금은 영심.
3: 재한 씨를 첫눈에 반하게 만든 여신님 미지 씨. 두 사람이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0: 처음 만난 날 뭐냐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눈을 보면서 저 말해도 돼요?
4: 뭐 알아서 편집하실 거니까 말하세요.
0: 저 키스해도 될까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갖고 근데
4: 나는 몰라요.
0: 어, 어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
4: 어느 타이밍에 들어
0: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 어. 근데 아니 천만
4: 허락을 구해야지만
0: 어 잘 구했어요 여보 여보. 근데 첫 만남에 내가 그 허락을 하는 것도 내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뭐 키스해도 될까 했는데 내가 막 아, 네 하세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뭐. 그럼 오늘은 여기만 허락할게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4: 강아지
0: 그러니까 당신이 내 손을 잡고 그랬지. 어. 그리고 우리 빠이빠이 했어요.
4: 빠이빠이. 응.
5: 그 뒤로 쉽더라고.
0: 어. 왜냐면 내가 열었으니까.
3: 미국 유학을 마친 후 컴퓨터 선생님을 하던 재한 씨와 연극 배우였던 미지 씨는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을 싹트였는데요. 속전속결로 4개월 만에 결혼 성공. 결혼 후 아이도 셋이나 낳아 행복한 다둥이 아빠 엄마가 되었습니다. 새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싶었기에 부부에게 귀농은 그리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 낙원일 것 같은 귀농 생활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시내 식당 사장님께 직접 배추를 소개해볼 참이랍니다.
0: 당신이 좀 잘 팔아봐요. 나는 영업 잘 못할게.
4: 못해도 해봐요. 괜찮아. 해보면 늘어요.
6: 이거는 뭐 휘파람 골드고 손님들 대다수에게 좋은 평점을 받았고 저에게 팬이 생길 정도로 좋은 배추다. 공품이 이렇게 생겨서 저렴한 값에 넘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0: 잘할 수 있겠죠?
6: 네, 잘할 수 있습니다.
0: 네.
6: 해보면 늘어요.
0: 알겠습니다.
6: 모든 처음이 있는 거.
0: 맞아요.
3: 매일매일 앞을 가로막는 숙제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 중이랍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 오랜만이었습니다.
0: 와, 대박. 김장 이렇게 소금에 절이시는 거예요?
3: 미지 씨, 한 발 늦은 것 같은데요.
0: 저희가 이번에 너무 이렇게 공품이 많이 나온 거예요.
6: 아유, 소금아.
0: 네. 근데 이게 딱 거기 애벌레가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가 벌레 먹은 데만 딱 이렇게 잘랐거든요. 근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6: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6: 감사합니다. 겁나 맛있구만. 뭐 달고만 먹어보시죠. 네. 먹어보시죠. 자, 먹어봐. 넣어줄게. 네, 엄청 달아.
0: 혹시 필요하시면 네. 한번 써보시고 맛 보시고 맛있으시면

0: 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예, 예. 배달이 가능하니까
1: 예, 예.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좋은 배추 네. 이거 정말 이거 배추 키우기 힘든 건데 유기농으로 키우기가 정말 힘든데
0: 알아주시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부부예요?
0: 네, 우리 신랑.
1: 어머, 웬일이야. 같이한테 잘해줘. 같이 너무 이쁘다.
2: 애들은 몇 시요?
0: 세 시요.
2: 네. 딸만?
0: 딸 둘에 아들 하나.
2: 딸들 아들 하나.
1: 여기 그냥 물어봐 주세요.
0: 여기 사장님은 여기가 몇이시세요?
2: 나는 아들 다섯 딸 하나.
1: 어느 정도 명함을 내밀라고
2: 그랬어.
0: 그러니까 아직 저는 뭐 고생한다란 말도 못 하겠네요. 네. 아니, 여섯 두 명, 앞에서.
2: 두 명 더 나아야. 네. 아 여기서 시골에 사는구나. 그래야 부부싸움도 없어.
0: 맞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3: 네. 네. 수고하세요.
0: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2: 네. 네.
4: 1년 중 이맘때가 가장 바쁜 미지 씨. 마을의 귀농인들이 만든 법인에서 함께 쓰는 저장고에 들렀는데요.
0: 안녕하세요. 네.
4: 사실 미지 씨 부부의 작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귀농 후 처음 선택했던 작물인 고구마.
0: 이 언니가 그 뭐냐 저희 앞집 언니.
5: 언니 오늘 많이 들어왔어? 그랬어?
6: 고구마 많네.
5: 네? 아, 아직도 팔아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된 게 한 70개 되니까. 네.
4: 올해는 무슨 일인지 고구마 농사도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5: 이 밭은 뭔가 이렇게 뭐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밭은 이렇게 까맣게 나와버렸어요. 고구마가. 네. 공품으로 해가지고 네. 저렴하게 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고구마도 심순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파즈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4: 아. 귀농 후 답답할 때마다 친구가 되어주는 이웃.
5: 권사님 고구마가 안 팔린데 어떡하죠?
7: 고구마 안 팔려? 네. 언제 팔린 데까지 팔아야지 뭐.
5: 그렇게요. 네. 저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직.
7: 그렇죠.
5: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이제 이 우여곡절이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되더라고요, 나름.
7: 잡으면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는데.
5: 네. 진짜. 근데 이 참 마음을 내려놓기까지는 힘들지. 진짜 힘들더라고.
7: 열심히 그래도 하니까 잘 될 거야.
5: 아니.
8: 그러면 여기 대빵이신 거예요?
5: 저희 대빵이 제 최고량. 네.
7: 대빵.
5: 귀농인들은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네. 이방인 동지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은 거.
4: 오늘도 동지들과 함께 힘들고 막막한 마음 이겨내 봅니다. 바쁘게 흘러간 하루. 해질 무렵이 되자 집안이 소란스러운데요. 미지 씨 부부의 보물들 세 남매가 모두 집으로 돌아온 시간. 외딴 시골 마을에서 삼남매의 유일한 친구는 TV. 고단한 하루를 보낸 남편의 최고 피로 회복제는 삼남매 뽀뽀.
9: 너는 이제 뽀뽀 안 하냐?
10: 아니요.
9: 아빠 할 거냐? 일로 와. 일로 와.
10: 지금은 아니야.
9: 일로 와. 우와. 아빠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올라타지 말고 뽀뽀 한 번만 해주고. 멍멍 뽀뽀 한 번만 해주고. 뽀뽀.
10: 하은이 왔다.
9: 엄마.
4: 한편 다섯 식구의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미지 씨.
9: 엄마가 너.
5: 어 여보 이거 오늘은
9: 치킨 피자.
4: 제일 간편한 메뉴로 선택한 저녁 식사. 미지 씨에게 냉동식품은 일상이랍니다.
9: 정성아, 너 손 씻고 먹어야지.

0: 미안한 마음 덜하게 막내 손 빌려 시금치 몇 입 올려봅니다.
1: 좀 이럴 때는 좀 속이 상해요. 이렇게 건강하려고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 먹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현실은 이렇답니다. 그래서
0: 급히 메뉴에 배추전을 더해보는데요. 매끼 빠질 수 없는 배추. 그냥 먹기엔 유기농 배추가 최고죠. 와, 이렇게 차려놓으니 냉동식품도 그럴싸해졌습니다.
2: 다 찍어주세요.
3: 배추 먹는 거 보여줄 거야, 정성이?
0: 역시 배추 농부 아들다운 배추 먹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식사 시간. 아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4: 엄마, 나 잘 먹는 거니까.
3: 어머, 우리 다리 다리도 잘 찢네. 이야. 다리 찢겠어? 이야, 다리 잘 찢는다.
2: 나 이거 봐봐.
3: 오! 오, 진짜 유연한데.
5: 나 이거 못해.
3: 나 할 수 있어.
5: 진짜.
3: 대박. 너도 연습하면 돼. 그렇지.
0: 갑자기 펼쳐지는 삼남매의 묘기 대잔치.
3: 니나이 땐 그거 돼야 돼. 안 되면 이상한 거.
2: 그치? 엄마 이거.
3: 엄마? 엄마도 할 수 있지. 엄마도 옛날에 잘했어. 엄마 요즘 좀 아니야. 엄마 요즘에 몸이 좀 굳어서 그렇지.
5: 잠깐만. 먼저
3: 잠깐만.
0: 과연 성공할까요?
3: 지금 굳었어.
6: 옛날이 그리우신가요?
3: 어, 몸이 좀 몸 상태는 확실히 옛날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확실히 젊었을 때 애도 그때 나가지고 딱 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작년까지가 정말 그 몸이 만들어지고 그 적응해져가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몸이 작년만큼은 아프지 않은데 작년에는 막 자다가도 막 아파서 깼어요. 자다가도 진짜 아파서 깼던 적은 작년에 많이 아파서 깼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엎어진 게 많습니다.
6: 파이팅입니다. 뼈가 부서져도 가십시오.
3: 알겠습니다. 뼈가 부서져도 하겠습니다.
0: 4년차 농부에겐 아픈 것조차 사치인 것만 같은데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는 부부. 배추도 고구마도 농사가 잘 안 된 올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3: 아이고.
0: 그날 밤 부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3: 여보,
6: 응?
3: 어제 이자가 얼마 나왔다 그랬죠, 여보?
6: 129만 원?
3: 129만 원?
6: 응.
3: 우리가 2020년도에 이자를 66만 원으로 처음 시작했었는데
6: 아, 좀 두 배? 세 배?
3: 어.
6: 세 배 아니고 2점 아니, 한 2배?
3: 아니, 두 배다, 두 배.
0: 뜻대로 되지 않는 농사에 자꾸만 커져가는 경제적 부담감.
3: 1억 5천이 입금이 되었는데 1억 5천 100이 입금이 되었는데 5,500이 그 출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인 셈이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비상금 1,000만 원 깼고 그리고
6: 청창 포인트.
3: 어, 청창 포인트 있었고
6: 180.
3: 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 있었고
6: 올해부터 이제 내 보험을 깨야죠.
3: 아,
0: 무한 긍정 미지 씨도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3: 빚은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변수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가는 능력을 제가 키워야지, 그래야지 진짜 성장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망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0: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귀농을 강행했던 미지 씨. 미지 씨는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모든 게 낯설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이뤘다는 행복이 누구보다도 컸던 그때. 차태 수확을 거두며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던 미지 씨. 돌이켜보면 농사는 미지 씨에게 지금의 어려움보다 4년간 안겨준 행복이 훨씬 많습니다.

0: 귀농전 꿈꿔왔듯이 새 아이들과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미지 씨는 언제나처럼 꿋꿋하고 밝게 힘을 낼 겁니다. 최근 들어 미지 씨가 하루를 마감할 때 꼭 갖는 시간, 책을 보는 시간인데요. 좋은 책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다지고 힘든 순간을 극복해보기 위함이랍니다.
1: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의 프로세스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너는 지금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나? 이제 아직 2단계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자화상처를 들거든요.
0: 4년차 농부 미지 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자아성찰이 깊어져 갑니다. 다음 날, 겨울비가 오락가락하는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주방을 지키는 미지 씨.
2: 일찍 일어났네요.
3: 네.
0: 요즘 미지 씨의 하루 일과는 화목난로에 불을 지피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이 또한 귀농의 로망이었다네요.
3: 진짜 너무 따뜻해요.
0: 그래서 미지 씨가 가장 사랑하는 귀농 살림 1호 아이템이라죠.
3: 쉬 안 쌌어? 아이 우리 다혜 눈도 안 떠지네. 우리 다혜 쉬도 안 쌌네. 우리 다혜 엄마가 젤리 줘야겠네. 이리 와. 우리 다혜 이제 언니 됐네.
0: 화목난로의 온기를 즐길 새도 없이 삼남매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4: 머리 뜨는 거 싫어하나 아들아. 머리 이렇게 눌러줄까 아빠가? 내려오게?
3: 모자 씌워줘 여보. 모자 추우니까 물 묻혀주지 말고.
0: 수월하게 준비 완료.
5: 우와. 신기해.
4: 이 연기 됐어.
3: 신기해. 마음에 안 잡아. 오뎅국이랑 밥 좀만 먹어. 어? 사과 깎아줄까?
0: 그런데
3: 뭐라고? 갑자기 똥 마려? 봐봐 이런 편수 항상 생긴답니다. 얼른 가서 응아 싸. 다 싸고 불러.
5: 엄마가 이제 또 올게요.
3: 배 아파? 다혜 숟가루 좀 먹고 가자. 안 되겠다. 배탈 나가지고. 자 정성아 너 이거 좀 먹고 가. 어 너 배탈 나서 안 돼. 얼른 그래 안 그러면 설사 싸니까 계속. 안 돼 안 돼. 학교에서 계속.
5: 내가 먼저 먹을라 해.
3: 그래.
0: 말 그대로 전쟁.
5: 똥이 마려운데 배가 아픈데 똥이 안 나와.
3: 그래 그러면 나중에 똥 나올 때 싸면 돼. 한 번에 먹어.
0: 미지 씨네 비상 소화제는 숟가루.
3: 설사가 잡히더라고요. 애들이 지금 다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2: 갑자기?
3: 예. 저번 주부터. 얼른 신발 신어.
0: 새 아이 통학 준비가 참 멀고도 험합니다.
3: 어디 들어가 자기 춥게 입고 나왔네.
0: 드디어 통학 버스에 안착.
3: 엄마 갈게.
0: 이제야 잠시 휴전. 미지 씨 한숨 돌려봅니다. 그날 오후. 무안에도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내내 오락가락하던 비가 눈이 되어 소복히 쌓였는데요. 미지 씨 부부가 눈길을 뚫고 달려온 곳.
3: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네. 일 있어요?
6: 일이야 많죠. 컨테이너 안 가져가도 되고 네. 가면 거기 봉다리랑 다 있으니까 아, 바로 밭으로 밭으로 가면 돼요.
3: 네.
6: 거기로 가보세요.
3: 알겠습니다. 네.
6: 그래요. 수고해요.
3: 네, 감사합니다.
6: 네.
0: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온 부부. 배추 주문이 없는 날이면 종종 하는 일인데요.
3: 여보, 나 떨려요.
2: 떨지마세요.
3: 나 손 얼면 어떡해요?
2: 여기 4팩 많이 가져왔어.
3: 그래요? 그럼 무 핫팩 갖고 있으면 무 많이 못 뽑잖아요.

0: 지금부터 손을 많이 녹여놓으세요.
1: 알겠어요.
2: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작업이 두 배로 힘들 것 같은데요. 꽁꽁 언 무밭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뽑아야 하는 무. 부부의 아르바이트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3: 여보, 근데 무 안 얼었을까요?
4: 아, 얼었어요,
3: 지금. 얼었는데 괜찮아? 아, 쉣. 여보, 너무 추워.
4: 추워. 일단 이걸로 이걸 안에 넣어야지. 아. 이걸 안에 넣어야지.
3: 여보, 이렇게. 먹고 살기가 녹록치 않네요, 정말.
4: 뭐 이거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3: 열심히 해야죠. 나 또 열심히 하는 거 빼면 시체거든요.
4: 난 이런 거 뽑아놓으면
3: 여보, 자기가 컨테 가져와서 담아요. 내가 뽑을 테니까.
2: 어후. 미지 씨 열심히로 추위를 녹여보는데
3: 너무 추워요, 여보.
2: 하지만 극한의 한파. 과연 미지 씨는 추위를 이기고 아르바이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겨울이 늦게 찾아오는 무안에도 올겨울 처음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3: 와, 진짜 대박이다. 여보, 봐봐.
4: 곰팔 바닥이 나왔네.
3: 어, 대박. 오, 얘는 좋다.
2: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3: 지금 빚 6억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 못 뽑으면 그래도 10만 원 정도 벌 테니까 5억 9,990만 원이 남겠네요. 아, 추워, 추워. 겨드랑이에 땀 좀 낼 만큼 열심히 일하란 말이에요. 겨드랑이가 너무 차갑잖아요, 여보.
4: 겉살은 차갑고 속살은 뜨겁지.
2: 인고 끝에 수확이 끝났습니다.
3: 여보, 얼굴에다 때릴 게 없이에요.
4: 그래도 벌써 때리려고.
3: 난 페어플레이해, 여보. 난 스포츠맨 정신이 있단 말이야. 진짜 여보 그러지 마요.
2: 여전히 신혼처럼 알콩달콩한 10년차 부부 앞에서 추위도 사르르 녹아버리겠습니다.
3: 여보, 네. 물 올려놨어요.
4: 오케이.
3: 그 칼 잘 안 드니까 조심해요. 네. 다 배추밭으로 칼이 가버려가지고 칼이 지금 안 드는 거밖에 없어, 집에.
4: 칼을 좀 사긴 사야 돼요.
3: 끈다, 끓어.
4: 계속 끓여놓으세요.
3: 그래요?
2: 점심 식사 담당은 남편. 오늘 메뉴는 배추 넣은 라면입니다.
3: 여보, 제가 당신 따뜻한 데서 라면 끓이시라고 벽난로 불을 지켜놨어요.
4: 잘하셨습니다.
3: 미라치아님한테 일본 그런 거, 일본집 남자 같아.
4: 오마카세.
2: 종종 미지 씨의 전용 요리사가 되곤 하는 남편.
3: 대포 정말 잘합니다.
4: 야채 라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요?
3: 맛있어요, 여보.
4: 괜찮아요?
3: 응. 미안해.
2: 그런데 그때!
3: 여보, 그거 한번 눌러요. 눌러, 눌러. 응.
4: 왜 그러지? 응? 연기가 올라가서.
3: 응. 아, 안 나네.
2: 화목난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3: 블랙바이네. 이거 봐. 어머머, 저기 가죠. 어머머. 응. 아, 안 돼. 여보, 저쪽으로 가요, 저쪽. 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조심. 여보, 조심. 아, 대박. 큰일 날 뻔했네, 진짜.
4: 환기 좀 시킬게요.
3: 어, 큰일 날 뻔했네. 어, 뭐, 여보. 이거

0: 저거 빨리 여기 넣어버려요, 여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순간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여보.
1: 비싼 라면 먹을 뻔했네.
0: 아, 진짜 겁나
1: 살아도,
0: 비싼 라면 먹을 뻔했네.
1: 감사합니다.
0: 정말.
2: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난 후 이제야 제대로 남편의 채소 라면을 즐겨봅니다.
0: 놀랬죠? 안 놀랬어?
3: 식은 밥도 있으니까 불려가면 밥 말아 먹어요.
1: 당황하면 안 돼.
0: 그러니까.
1: 빨리 침착하게.
0: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렇게 가져와서 당신을 그걸 쓰석 하는 거지. 아무튼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1: 냉
0: 아주
1: 밥 안 비벼 먹어?
0: 어?
1: 밥 한 말아 먹어?
0: 천생연분 아닌 것 같네요. 뿅.
2: 이곳에서의 네 번째 겨울. 부부는 이렇게 오늘도 또 큰 추억을 남깁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한 교육장으로 온 미지 씨.
4: 어제 처음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거.
2: 요즘 미지 씨는 마케팅을 위해 영상 편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5: 몇 주짜리인가요? 편집하셨네.
6: 했나요? 제가?
5: 오늘 오신 건가요?
6: 네.
2: 한 해 동안 배추 농사 과정을 틈틈이 영상으로 남겨놨던 미지 씨. 소비자들에게 생산 모습을 공유하고 믿음을 얻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런데 열정적인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졸음이 몰려옵니다.
6: 피곤하시죠? 네. 오늘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요.
4: 이런 식으로 영상을.
7: 이거 오늘 이거 입고 올렸는데 참았어. 잘했어. 쌍둥이 될 것 같아. 언제 우리 가자.
2: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참여한이 들고 어디론가 가는 미지 씨.
8: 무한 골골스.
9: 무한 골골스입니다.
2: 이름하여 무한 골골스의 공연 준비. 배경은 무한, 소품은 배추랍니다. 드디어 공연 시작! 무한의 배추를 홍보하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 연극 배우 출신인 미지 씨가 직접 제안한 콘텐츠라고 하네요. 배추를 수확할 때만큼이나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10: 어제 되게 열심히 하나 봐요. 이렇게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11: 아, 네. 배추도 주고요. 고구마도 주고요. 그래요. 농구 동생이에요. 농사는 못 도와주겠다.
12: 아니, 먹고 살려고 이렇게 힘쓰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부자지만.
11: 아유.
12: 도와줘야죠.
13: 항상 또 성실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12: 맞아요.
13: 그 언니들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11: 잘해.
13: 네, 언니. 정말 잘하겠습니다. 언니들 공양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 요즘에 농산물 판매를 위해선 필수인 SNS 홍보. 귀농하기 전엔 마케팅이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미지 씨였습니다. 말 그대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 셈이죠.
13: 배추는 총 14박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그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감사 이벤트로 해가지고 방송 촬영 기념 감사 이벤트로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떤 방송일지도 모르시고 야, 방송 촬영하고 나니까 막 누르시는 거예요. 그 제목을 어떻게 하면 어그로를 끌지 이제 고민하거든요.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제목이 되려고 까도 다 이렇게 벌레를 먹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릴스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냥 뭐든 올려야 되니

0: 그러니까 이것도 유명해지려고 최신 유행 릴스는 다 해보는 거예요. 예. 뭐든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네, 이것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람, 예. 근데 저는 이제 복화술 하고 있거든요. 다에 올라와라, 올라와라. 빨리 올라와라. 이러고 있는데, 이거 배추 처음으로 이제 한번 까봤을 때 얼마나 컸나, 이제 팔아도 되나. 예. 진짜 초보라는 게 배추는 낫으로 베면 안 된대요. 진짜 마케팅 달인이 되고 싶습니다. 잘 팔고 싶어요. 정말.
1: 판매왕?
0: 네, 판매왕이 되고 싶어요. 네, 진짜로.

0: 판매 왕이 되는 그날까지 미지 씨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도전의 끝에 언젠가 쨍 하고 해뜰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그날 오후
1: 삼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삼촌 근데 저희 박스 안 터지나요? 이제는 여기 묶으니까.
0: 미지 씨의 SNS 홍보 덕분인지 막바지 김장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미지 씨네 배추.
1: 네, 진짜 테트리스를 테트리스 장인이세요. 잘 가라 배추야. 내일은 더 많은 판매를 위해서
2: 네.
1: 파이팅 해봅시다.
2: 오케이.
1: 오케이?
2: 오케이.
1: 파이팅! 파이팅! 여보.
0: 부부의 사랑도 미지 씨의 판매 노하우도 점점 더 무르익어갑니다.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미지 씨 부부가 이웃을 찾았는데요.
1: 근데 우리 것보다 진짜 배추가 작네요. 우리 게 더 큰데요?
4: 우리 게 더 큰데.
1: 어.
4: 그래도 마을 배추 되니까.
1: 맞아 맞아.
4: 큰 배추가 이렇게 됐습니다.
1: 진짜 이분에게 제가 농사를 배워가지고 네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냥 다 알려주세요. 네,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멘토라고 해도 이렇게 자기 거 진짜 노하우는 공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전부 다 알려주세요.
4: 배추의 꿈을 갖고 이렇게 생산했는데 배추 고개로 사요. 1년 사고 4년 차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1: 그래요?
4: 어제 지금은
1: 저는
4: 힘들었었어요.
1: 그러셨어요? 아, 어떻게 하면 제 값을 받고 팔아야 되지? 아,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을 만들 수 있지?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아요.
4: 남들을 안 하는 걸 좀 계속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고 또 남들이 안 파는 걸 또 팔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인가?
1: 와, 계속 나오는데?
0: 오늘은 새로운 작물에도 관심을 가져보는데요. 바로 당근.
4: 박스를.
1: 네, 당근도 얼어요?
4: 얼지, 얼기는.
1: 그럼 얼면 못 먹어요? 그래?
4: 지금은 안 한다. 어.
0: 내년엔 당근 농사에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1: 와, 이거 진짜 크다. 아, 이거 진짜 크네.
0: 미지 씨, 관심 있는 건 뭐든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1: 당근 농사 해도 괜찮겠어요?
5: 장남이 힘이 좋아서
1: 네.
5: 먹기를 잘하네.
1: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당근 하려고요. 저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멘토님도 계속 하시는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계속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앞으로 다양한 농산물 수확으로 차별화를 가지고 싶은데요.
1: 이게 다예요?
4: 아니, 이거는 실험용 망고. 예, 여기 망고 하우스가 지어지면
1: 네.
4: 얘는 4년째 된 망고니까.
0: 뭐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지 시기에 가능한 일. 이곳에서 또 다른 미래를

0: 꿈꿔봅니다.
1: 자신만 갖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잘 키웠다고 했는데 모르지 이제 또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2: 시작이니까 시도니까
1: 향후 15년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나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다른 것보다는 왜냐하면 부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이거는 한 1000평, 2000평까지 부부가 둘이면 끝나.
2: 우리도 이거 하고 싶은데요. 왜 굳으셨어요?
3: 아, 예, 시설비 생각하고 이거 종자 생각하고.
0: 뭐든 시작은 있는 법. 부부는 오늘 새로운 도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서 봅니다. 며칠 후. 무안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온 여수. 첫째 딸의 생일을 맞아 겸사겸사 시댁을 찾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앉아서 먹어, 정성아.
4: 우리 며느리가 크다. 아. 어이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고생했다.
2: 네.
4: 이거 또 일찍 온 게 눈물 날라. 그래.
2: 그래요? 한번 오셔야죠, 어머니.
4: 눈물이 난다. 내 사람들.
2: 뭘 준비를 안 해놓으셨다면 이렇게 또 많이 다 해놓으셨어.
4: 이렇게 좋아하는 과일만 만났지.
2: 아, 진짜. 과일을 많이 사시지 않는데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오시면 이렇게 과일을 많이 해주세요.
0: 딸 같은 며느리 방문에 사내 진미가 쏟아집니다.
2: 내한테 와.
4: 도다리 쑥국이라고 도다리 미역국이 맛있대. 며느리가 수도에 보니까 딸이 예뻐서 오기만 하면 새벽시대 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아하는 거 사다가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래요.
2: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4: 익었어.
2: 벌써 익었어요?
4: 응. 재료 이렇게 써. 짜지.
2: 맛있는데요?
4: 짜와.
2: 전 짠 걸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다.
0: 그 누구보다 며느리 사랑이 각별하다는 시어머니.
2: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저를 보면서 아유 우리 백설공주 하셨거든요. 맨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막 공주같이 막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었어.
4: 며느리 아닌 딸같이 이렇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공종만 사주고 너무너무 예쁜 드레스를 치마로 이렇게 아주 그렇게 예쁜 걸 사줬는데 우리 며느리가 안 입더라 그렇게.
2: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막 공주처럼 막 그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4: 딸을 못 낳아가지고 딸처럼 키우고 싶어. 그런 모습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또 타입이 그런 타입이 아니더라고. 아 그래서 포기했죠.
2: 아버님 만들고 계세요?
0: 시어머니만큼이나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다는 시아버지.
2: 안 가져와도 돼요?
0: 미지 씨가 제일 좋아하는 회를 손수 손질 중이십니다.
2: 걔가 광어예요? 자연산이네요. 마음이 생일인데 제가 잘못됐네. 전 아버지가 두 명이에요. 정말 시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저희 친정 아버지 같아.
5: 딸이라 그런 건 좀 이상하고 그냥 친구 같은데.
2: 진짜 정말 저도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진짜 친구 같아요, 아버님.
5: 오지간한 말 다 하고.
2: 진짜.
5: 옛날부터 뭐 상상도 못 하네.
0: 친구 같은 며느리 방문에 번거로움도 잊었습니다. 직접 든 싱싱한 자연산 광어회를 대접하고 싶은 아버님. 와, 순식간에 잔치상이 차려졌네요. 첫째 딸 마음이의 미역국과 맛있는 여수 특산물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
2: 자,
6: 아빠 조심해.
5: 아홉 개요?
2: 네.
3: 네, 아홉 개.
2: 자, 이렇게 꽂아, 마음이.
3: 꼽아.
6: 안 녹는 거야?
2: 가만.

0: 잠깐만.
1: 잠시만 이거 나
2: 아니 다혜가 노래 안 불렀어.
0: 다혜 노래 안 불렀으니까 다시.
2: 다시.
3: 자 한 번 더.
0: 자 네가 해봐.
4: 우리 크게 부르자.
0: 자 여기 정성아 이걸로 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0: 축하해.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녀로 태어나줘서 감사해. 고마워.
1: 주인공 죽는 거 알아?
0: 와, 축하한다.
2: 감사합니다, 예진.
0: 주인공을 낳아주신 엄마.
1: 엄마는, 엄마는.
3: 엄마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큰아이가 9살. 그 누구도 미지 씨가 농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쁜 며느리 고생하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이는 시어머니.
5: 엄마가 마음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몸이 허락하지
3: 않아. 우리 방에 두지 마.
5: 엄마가 늘 마음이 아파.
1: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러 다녀.
5: 네? 뭐 그래. 그러더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러 다녀.
2: 이렇게 좋으신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 만나고 그리고 또 너무 따뜻하고 다정한 우리 신랑 만나고 이렇게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서 행복하고 네, 제가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
5: 고마워. 네. 네.
2: 정말
5: 내 딸 사랑해.
6: 고마워, 내 새끼.
0: 열심히 힘내서 살아보자. 사랑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4: 가족들의 응원에 미지 씨의 긍정 에너지가 또 한 번 완충합니다. 12월의 끝자락. 겨울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지 씨 가족 아주 특별한 도전을 시도한답니다.
2: 위험해.
7: 됐어? 아, 그래? 아, 세로로 해야 돼?
2: 어.
7: 세로로.
4: 미지 씨 부부가 난생 처음 라이브 방송에 도전하는데요.
2: 안녕하세요. 어, 누가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하트 감사해요.
7: 어, 누가 들어왔네.
2: 어, 누가 들어오셨어요. 대박. 아, 잘 들리세요?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신기해요, 저희는. 지금.
7: 어, 감사합니다. 어,
2: 너무 신기해서.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거든요. 무농약 배추예요. 근데 이제 이 알배추는 김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일단
4: 첫 방송 방문자들을 위한 첫째 딸 마음이의 특별 공연까지.
2: 주문이 몇 개 들어왔는지. 어디 어디. 주문. 주문은 없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오지요. 언젠가는. 네. 아주 아주 좋은 때 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은. 네.
8: 언제 올 것 같으세요?
2: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언젠가는 옵니다. 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아직 제가 피는 시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7: 시작!
2: 하마! 하마! 하마! 화이팅!
4: 뜻대로 되지 않는 농사에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도전을 택했던 미지 씨. 그래서 미지 씨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해가 뜨고 미지 씨만의 예쁜 꽃이 피게 될 그날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2: 제가 파지 사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근데 파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라도 한번 팔아볼게요. 정부 지원 사업 그런데 되게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우리 이야기해야지 더 안 잘린대요. 그래서 이야기했어. 피어올라. 그렇지. 자, 자, 자, 자, 셋, 넷. 자.

뭐든 찍으면 나와, 여보. 열심히 해. 어. 여보, 무조건 열심히 해. 어, 다시 와. 그렇지.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2: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저녁 드셔야죠, 아가씨.
1: 먹었어요. 그간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0: 저 가야금이나 아쟁 배우기는 늦었고요. 우리 춤은 배우기 쉽잖아요. 장단을 외우니까 춤이 저절로 돼요. 잘 치시던데요? 아유, 아가씨도 참.

0: 나한테 날벼락을 맞았는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란 말이지.
1: 엄마, 한 교수가 독재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0: 쓰그린.
1: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가야금 하고 한 교수는 한 교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가짠 게 그러지. 설빈이 그녀는?
1: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뭐예요?
0: 아, 그년 하는 소리 들어봐. 악보인지 개꼰지 맹긴다고 안 하냐?
1: 국악도 악보가 있어야 발전을 해요. 악보가 없으니까 주먹구기란 소리를 듣죠.
0: 아, 음을 어쩌게 콩나물 대가리로 정할 것이냐? 응? 매매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음인 것인데.
1: 연주자 마음대로 달라지는 건 구식이에요.
0: 2년 보게?

소리를 쫓아서 사람 뱀이 놀란 말이야. 응? 요렇고. 이것을 어떻게 악보로 맹길 것이냐? 귀신 울음소리를 기림으로 맹기는 형상.

0: 우이야, 걱정만 하지 말라고 했지? 응? 손끝이 무뎌지면 가야금은 틀린 일이여.
1: 내가 이래.
0: 눈이야, 눈. 눈. 이 손모가지가 네 눈이란 말이여. 손끝에 스치는 바람 한 점도 놓쳐.

0: 비가 오고 달밤이라. 비가 오는 달밤에 님이라. 달밤은 무엇이고 님은 또 뭐여? 손님이 오셔가지고는 국수를 먹었다고요.
1: 하이. 들어오세요.
0: 손님이 오셔가지고.
1: 박 선생님 오셨어요. 네. 건강하시네요, 선생님.
0: 아이고, 맞기는 맞구나. 그래요, 백살가장은 살아야지.
1: 그럼요.
0: 올라오니라.
1: 예.
0: 아이, 그란디. 너는 어째 시집 간다는 소문이 없냐?
1: 이제 가야죠.
0: 나가 너를 처음 딱 봤을 적에 내 며느리감으로 점을 딱 찍어놨었는데.
1: 선생님도.
2: 괜찮아요. 박 선생님 얘기 나오면 어머니 꼭 그 얘기 하세요.
0: 상관 있냐? 자가 내 며느리 된 것도 다 인연이고 너가 안 된 것도 팔자고 그런 거지.
2: 아이 참, 아가씨 깨워야겠네.
1: 뭐 이 학교 안 나왔나 보죠?
0: 아프단다.
1: 어디 가요?
0: 몰라.
3: 일어나세요, 아가씨. 박 선생님 오셨어요. 일어나세요.
0: 자가 날 닮아서 심통이 나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그런다.
1: 무희가 선생님 닮은 분 아시네요.
0: 닮으려면 좋은 거나 닮았지. 아니, 근데 뭘 사왔냐?
1: 참외예요. 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파는 게 잘 익었길래 좀 사왔어요.
0: 그 뭐 풍류빵인가 세월빵인가 그건 잘 되고?
1: 네.
3: 아가씨! 아가씨!
0: 아이, 아가. 그깟냐는 간두고 밤이나 좀 깎아오니라.
3: 네.
0: 술도 좀 가져오고.
3: 네, 네.
1: 낮술도 드세요, 선생님?
0: 예. 술 먹는 시간을 따로 법으로 정해놨냐.
1: 선생님, 저, 잠깐 무의 좀 보고 올게요.
0: 그녀는 시위하는 거요. 애미 못마땅해서.
1: 안 덥니? 아팠어? 보긴 멀쩡한데?
0: 그 알량한 상금 맡겨놓은 거 애미가 몽땅 집어삼킬까봐 걱정이 되냐?
1: 상금 탄 거 선생님 드렸어?
4: 방어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야단이야.
1: 여자가 혼자 사는 거 좋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야. 더구나 이 나이에 여자가.
4: 엄마가 날 조금씩 미치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1: 도대체 뭐가 문제야?
4: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 그게 날 싫고 두려워.
1: 가야금?
4: 뭐든지.
1: 손윤호 씨가 연주를 혼해왔더라. 약수대로 반인내가 뗐어. 왜?
4: 난 이 돈 받기 싫어.
1: 그럼 네가 직접 돌려줘.
2: 드세요.
0: 네. 어이, 좋다.
1: 맛있다. 단물이 듬뿍 들었네요. 선생님, 술 그만 드시고 참외 좀 들어보세요.
0: 아이고, 먹는 것도 참말로 복스럽지. 여자는 그래야지. 그래야 시집 가서 잘 살지.
1: 시집을 가야 잘 살든지 말든지 하죠.
0: 미친가 오래?
1: 서른은 넘었고요.
0: 이 벌써.

0: 전 포기했어요, 선생님.
1: 물담시. 요거 이거 없냐? 뭐? 나는 서른이 넘어서 진짜 백이 연애를 했는데.
0: 그러세요, 선생님?
1: 서른이 넘어야 진짜가 배는 백이요.
0: 바람 피셨군요, 선생님?

0: 꿈꾸시는 거예요, 어머님?
1: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선생님 가락을 지키는 일이고.
2: 또 뭐예요, 선생님?

0: 어딘가 살아있을 거인데.
1: 누가요?
0: 설빈이 인연 참말로 똥벼락 맞지?
1: 선생님.
0: 왜?
1: 당분간 무일 제가 누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한두 달 정도요. 그만한 나이면 만사가 신드렁할 때잖아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0: 그렇게 하소.
2: 박 선생님은 안심이죠, 뭐.
0: 무의 전연이 피가 뜨거워서 그런 거인 게.

0: 돈이 어디야? 언니 좀 수상하다.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허화주택한 말을 냈어?
1: 네 방은 여기야.
0: 아휴, 살 것 같다. 이 아파트 산 거야?
2: 주의사항. 첫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 것. 둘째,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셋째,
0: 언니.
2: 셋째, 나한테 의지하지 말 것.
0: 그것뿐이야?
2: 난 너한테 방을 빌려줬을 뿐이야, 알겠어? 그 이상의 의미를 붙이지 마.
0: 알았어. 난 지금 지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야.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2: 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
0: 넷째, 내 감정에 너무 상관하지 말 것.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집에 물병 많은데 뭐 하러 사셨어요?
3: 멀리 갈 때 가지고 댕기려고.
0: 어디 가시려고요?

0: 되었다.
1: 아, 뭘 보고 서 있냐? 빨래하다 말고.
0: 네. 네.

당시 정말 미증하기가 둥지 섯달 서리 빨갔어. 어째 그래 소식을 딱 끊어본 지고

0: 이마 좀 봐야지.
1: 네, 정신 나간 사람 같지.
2: 어머님이요? 잠깐만요.
0: 안 돼, 그

0: 들어가. 왜?
1: 저 차 한 잔만 사주면 안 돼요? 앉으세요. 당신은 남이 물어볼 때 아무 말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하고 연애할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내가 뭐라고 쫑할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0: 당신
1: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가씨 나가 있죠? 당신 집에 안 들어오죠. 더 이상 안 바래요. 안 돼요? 나 어머님한테 충배와요. 힘들어요. 이렇게 어깨를 추스리는 게 쑥스럽고 잘 안 돼요. 처녀 때는 잘 됐는데.
2: 다음 달에 인간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모인대요. 박 교수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이 꼭 지정을 받도록 일을 꾸미겠다고 했어요.
3: 그려. 그려도 설빈이밖에 없어. 내 생각해주는 것은.
2: 안심하세요, 어머니. 이번엔 꼭 되실 거예요.
3: 그려.
2: 오셨어요, 한 교수님?
3: 아가. 설빈이가 날 인간 문화재 만들어준단다. 아가도 이리 와서 이 바나나 좀 먹어봐라. 이 비싼 걸 우리 설빈이가 사왔구나.
2: 네, 창을 좀 올려놓고요.
3: 그래, 독주의 준비는 잘 돼가고.
2: 네, 어머님.
3: 그래요.
2: 어머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 교수가요, 어머님 나중에 집 짓고 사시라고 땅을 좀 떼주겠대요.
3: 땅을?
2: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시면 본격적으로 제자도 키우셔야 하는데 집부터 모양새를 갖춰놔야 한다고요.
3: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 일전엔 내가 심했지.
2: 아니에요, 어머님.
3: 내가 늙은...

0: 신통만 크나비요. 다 저 잘되라고 걱정해 주시는 건데 제가 모르겠어요.
1: 아이고 우리 설빈이 이뻐라. 이 몸뚱아리는 조그마하여도 속은 부처님 속이구만 그려.
2: 어머니 마음이 풀려서 다행이에요. 어찌나 걱정을 했는지. 저 독주회가 다음 주일인가요?
3: 네.
2: 은수 씨도 꼭 오세요.
3: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한 교수님.
2: 네? 그거 연기하면 안 될까요? 올 가을쯤으로.
3: 안 돼요. 나보다 어머님을 위해서 안 돼요. 그날 문화재 신의연들이 와요. 그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서기봉 산적아락을 선보이는 거예요. 죽사 선생님은 세상에 알려주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2: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풀어지셨던데요.
3: 내가 모자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님의 인생을 사랑하고 어머님의 예술을 존경한다는 거, 그걸 믿어주세요.
2: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가.

0: 좋아라. 언니, 어째 그렇게 구우세요?
1: 늙은이 놀리면 못 쓴다.
0: 아니요, 언니. 누가 어머님을 환갑 넘은 염대로 보겠어요? 어디 나가세요, 언니?
1: 예, 오늘 좀 늦을게다.
0: 시내 나가세요?
1: 너는 어째 모진대 나고는 한 군데도 없냐?

0: 내가 따르지. 같이 늙어가는 처지.
1: 장모가 따라도 술은 지집이 따라야 제맛이 아닙니까?
0: 땅은 그렇구만.
1: 받으셔요.
0: 고마워요. 자네도 같이 한잔 옴세.
1: 아유, 한잔 드시고 잔 주셔야지요.

0: 손이 아직도 곱구만.
1: 살기는 험하게 살았어도 손만은 험한 걸 피하면서 살았지요.
0: 한잔하고 오랜만에 자네 가야꽃 소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1: 영감님, 내 딸아이 장례 문제입니다.
0: 무의 말인가?
1: 예.
0: 그 어인 죄색을 겸비하고 교육까지 제대로 받았는데 무슨 걱정을?
1: 제 나이 아홉에 권번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2: 그러셨습니까? 저 금합니다.
3: 들어오너라.
4: 이해가 금화입니다.
5: 아, 제동 도련님이 바늘만 하구나.

0: 미색도 미색이지만 이 아이의 가야금 소리에 반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1: 저 어서 준비를 시키게.
0: 응? 네. 너는 오늘로써 이승에 들게 된다.

0: 생각나십니까? 그때 영감님께서는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한때는 명망 있는 얘기로서 이름도 날리고 부귀영화던 우려십니다. 하나 인연의 피가 그 아인 저를 쏙 빼닮았지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평탄치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는 집도 그러고 영감님께서는 제가 어려울 적마다 군소리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영감님께서는 제 소리를 알아주시는 유일한 통객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 딸아이를 부탁드리는 거입니다.
1: 나도 그 아이를 무척 아끼고 있네. 무엇보다도 그 소리가 탐이 나. 축사 자네가 젊었을 때 신들린 소리가 그 아이한테 담겨 있어.

0: 오늘은 제가 짧게 취하겠습니다.
1: 일부 끝순서에 무희하고 찬우가 박 교수님의 작곡한 가야금 산조를 연주해줘야겠어. 되겠지?
2: 그러죠.
1: 여보, 악보 가져나왔어요?
2: 응. 여기 있어요.
1: 이번에 과장 선생님이 새로 작곡하신 곡이야. 무희하고 찬우가 첫 번째로 연주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지. 한 일주일 연습하면 되겠지?
2: 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3: 연주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릴 거야. 이 사람이 하도 졸라서 급하게 작곡을 하느라고.
1: 그리고 무희야, 2부 시작 전에 어머님을 무대에서 인사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말씀드려.
4: 네.
1: 서기복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는 연주회니까 역사적 사건이 될 거야. 요새 마음이 설레서 잠도 못 자지 뭐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한 교수 덕분에 죽자 선생님이 세상에 소개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잖아. 악보 훑어봤지? 시작하자. 아, 네? 그놈의 고집. 누가 데리고 살 건지 속창기나 터지겠다. 나 아니면 너 데리고 살 남자도 세상에 없어. 세상에 속창기나 빠진 놈이 나밖에 더 있냐? 가야기만 잡아.

0: 이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곡인데? 어때, 무희야?
1: 난 이런 곡을 연주하면 배가 고파져.
2: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차 선생님 뭔데 말이야, 원장이 너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회원 모집 광고를 내는 거야? 그것도 말이 좋아 회원이지. 이건 무슨 국악학원 광고도 아니고 말이야.
3: 흥분하지 마. 왜 그래?
2: 너 안 보여? 시간표까지 나왔잖아. 민요반, 장구반, 고전무용회, 풍류방이 무슨 민속음악 가르치는 데니?
3: 그거야 차 선생 생각이겠지.
2: 광고가 나갔잖아. 그냥 넘어갈 거야?
4: 아유, 이거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해졌습니다.
5: 최 선생님, 저 커피 한 잔 타주십시오.
3: 뻔뻔하기는. 정윤아, 차 선생 조심해. 어수룩한 척하지? 전형적인 사기꾼 타입이라.
6: 민재윤 언니?
1: 언니가 전화 안 했으면 내일 아침까지 잤을 거야.
6: 옷 갈아입고 외출 준비하고 있어. 5시까지 차가 올 거야.
1: 아, 싫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 불편해. 가야금 선생이 나 하나뿐이야. 딴 사람 소개시켜줘.
6: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가야금만 배워주면 되지. 그 사람 성격은 왜 따지니? 끊는다. 말했지? 나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유 따지지 말고. 그래, 그래야 피차 편해. 5시 정각에 놀이터에 나가 있어. 차가 올 거니까. 끊는다.

0: 아이고, 가야금 학생이로군.
1: 안녕하세요.
0: 박 선생 집에 계신가?
1: 홍유방에 나갔는데요.
0: 내가 일찍 왔나?
1: 장현 언니 만나러 오셨어요?
0: 괜찮아. 저기 가서 기다리지.

아직도 귀에 쟁쟁해. 내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 몸이랄 수도 없는 살더미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는 내 귓가에 피울음이 되어서 내 고막을 핥히던 어머니의 목소리. 윤호야, 윤호야, 난 어머니가 살아서 다시 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아들을 위해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잡으실 줄만 알았어. 멀따로 몸 따로인 사람의 몸뚱이를 본 적이 있어.

모습과 영원히 아름다우면은 죽은 다음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할 것 아니야. 그렇지만 어머님 그렇지 않았어요. 일개 날벌레와 똑같았어. 오로지 살뭉텅이에 불과했을 뿐이오. 어머니를 위해서 바치는 꽃,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마을라, 그 모든 것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3년 동안 난 어머니의 악몽 속에서 헤매면 살았어. 내겐 지옥이. 지난 삶

0: 들어와. 안 계셔?
1: 누구? 김 회장님?
0: 아까 밖에서 기다리시던데.
1: 순이방이 시끄러워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
0: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려고.
1: 남들이 아니라 우리 네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0: 하긴 뭐 삼촌인데 아버지인데 알겠지. 알았어, 상관 안 할게.
1: 손윤호 씨 집에서 오는 길이니?
0: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야? 이건 나하고도 상관 있는 문제니까 물어봐도 되잖아.
1: 나한테 가야금 배우러 다녔다고 했잖아.
0: 언니하고 길거리에서 실갱이 하는 거 봤어. 보통 사이로 남.
1: 네 상상일 뿐이야.
0: 언니의 해명이 필요해.
1: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살고 싶니?

0: 이거 하나만 더 명심해. 무희는 잃어버린 내 젊은 날의 분신이야. 난 네 모습을 사랑해. 굳이 한마디 더 한다면 넌 나처럼 실패하지 않길 바래. 됐어? 저녁은?
1: 먹고 싶지 않아.
0: 커피 마실래?
1: 응.
0: 손인호 씨는 여전히 개성이야?
1: 못 만났어.
0: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차까지 보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1: 빈방에서 가야금만 연주하다 왔어. 그 사람 좀 정신병자 같아.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나? 언니도 알지?

0: 어린애야. 부잣집 도련님 치고 꽤나 순진하잖아.
1: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0: 무희 널 좋아하더라.
2: 아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스님?
3: 우이동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2: 예. 자, 형님이 이거 생갈비도 몇 개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구워드리라고. 예,
3: 들어가세요.
2: 예. 근데 누구 기다리세요?
3: 아, 네, 어머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
4: 아니, 시험하시겠어요, 아저씨?
5: 예, 예, 이제 오나?
4: 예, 오늘 일이 좋구먼. 예,
5: 아이고, 싫어라.
6: 아직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7: 어디에요?
6: 집이래요.
3: 기원이 집이 아니군.
6: 아, 네, 저예요. 아직 그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어머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좀 늦는다고는 하셨는데.
3: 여기서 좀 쉬었어요?
7: 새벽까지 안 끝난 방이 있어서.
3: 엎드리면 코 닿는데 집 놔두고 여기서 좀 쉬었단 말이에요?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당신 불편하게 했어요?
7: 아니야.
3: 가세요. 아침 찾아놨어요.
7: 알지. 나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3: 어느 집이요? 당신 집소리 나올 때마다 내 간이 덜컹 떨어져요.
6: 아유, 짰어.
3: 짰어.
6: 머리도 쓰시고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나가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심중에 무슨 일이 계신가 봐요.

0: 글쎄, 이 보온병 속에 오물을 찾고 이거 가지고 한 교수님 연재장에 가신 모양이에요.
1: 신경 쓸 거 없어.
0: 하지만 어머니.
1: 그 양반, 역마살 발동이 또 시작된 거니까 이불 좀 펴줘. 잠이나 좀 자고.
0: 새벽까지 일하셨어요?

0: 세수해야 되고 집 나오던 생각이 나요.
1: 엄마! 내 목욕 간다!
2: 뭐라고? 아이고, 안 된다!
1: 아이고, 마. 아이고, 뭐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엄마가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엄마, 내 돈 좀 두고 나 목욕 가도 됐다, 아이가. 설마 내 집 도망갈까봐 그러나? 나가서 뭐 먹고 사노?
3: 그 풍각쟁이를 완전히 이 집 빌 때까지는 네 집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간다.
1: 아이고, 날 그렇게 못 믿나? 나 그 사람 잊었다, 아이가. 목욕 좀 하고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더니. 어미, 돈 좀 떠줘.

0: 영수야! 네, 한 시간 안에 꼭 돌아오느라.
1: 알으신다마. 아이, 들어가라마.

0: 군각쟁이 집안에 군당짝 박을 기집인지 봐야 쓰겠다.
1: 무슨 말씀인진데, 예?
2: 아, 이제 노력을 하고

0: 친정 오는 생각이 나. 벌써 7년 넘었죠? 그동안 한 번도 못 뵀잖아요. 아마 내년에 우리 어머님 환갑일 거예요.
1: 방금 차상에 없지 왜?
0: 동네 목욕 간다고 세수대 들고 나갔던 딸년이 7년 만에 돌아온 뭐라 그러겠어요? 네 뭔 목욕을 그리 오래 하다 만노. 당신한테 반해서 딥 조명차 나온 게 바로 오자이 같아요. 당신은 우리 학교 국악제에서 아쟁을 연주하던 모습도 어제 같고

아쟁 연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듬직한 당신 부쩍 슬퍼 보였어요. 철없죠? 서른 살 넘은 여자.

옛날 하늘나라에 개구쟁이 도깨비 사형제가 살았어요. 이 도깨비들이 소리를 내면 하늘의 천둥벼락, 바람, 비, 구름이 생겨서 사람들은 이 도깨비들을 하늘소리라고 불렀대요.

0: 새가 내는 하늘 소리가 땅 위에 울리면 따스한 햇살과 함께 씨앗이 싹 트고 열매가 맺고 풍년이 와서 배고픈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1: 봐봐, 인간들은 다들 재미나게 살고 있어.
2: 어디 어디?
3: 우와, 가까이서 보고 싶다.
2: 그래? 그럼 우리 인간 세상 구경 한번 가볼까?
0: 천둥도깨비 말에 다들 놀랐어요. 하늘나라를 비운 적 없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인간 세상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금방 한마음이 되었대요.
1: 야!
0: 도깨비들은 처음 본 인간 세상이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늘 소리가 사라지자 비, 구름, 바람, 천둥벼락이 사라졌고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사람들의 걱정이 커져갔대요. 그 무렵 한 소년 악공이 사라진 하늘 소리를 대신할 악기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4: 이 악기들이 하늘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예전처럼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 작물들이 자라지 않을까?
0: 그렇게 악기 만드는 소리는 하루도 게으름 없이 몇 날 며칠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간절한지 세상 구경을 나온 도깨비들의 발길을 잡았죠.
4: 오, 악기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2: 그러네, 늘 궁금했는데 세상 구경 나오길 잘했어.
5: 근데 저 아이 참 열심히 하네.
1: 그러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2: 다 만들었다.

0: 부디 사라진 하늘 소리를 대신해 예전의 날씨를 돌려주세요.
1: 하늘 소리?
0: 어? 우리가 인간 세상에 놀러와서 날씨가 이상해졌나봐.
2: 저 아이, 우리가 내던 하늘 소리를 대신하려고 악기를 만들던 거였어.
3: 어떡하지? 저 아이를 돕고 싶어.
4: 우리 방망이로 저 악기들의 하늘 소리를 나눠주면 어떨까?
3: 그거 좋은 생각이야.
5: 도깨비 사형제가 하늘 소리를 나눠주자 소년이 만든 악기들은 하늘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0: 우와!
4: 나는 꽹과리! 전둥 소리 내는 꽹과리라 하오!
6: 나는 징! 바람 소리를 세상에 울리는 징이라 하오!
3: 나는 장구! 빗소리로 세상을 어루만지는 장구라 하오!
7: 나는 부! 구름 흐르는 소리로 가슴을 울리는 북이라 하오!
0: 하늘소리가 돌아왔다! 하늘소리가 사물악기로 돌아왔다!
3: 우리가 했던 일 중에 최고는 하늘 소리 악기를 사람들에게 준 거야.
1: 맞아, 맞아.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실렁 실건 실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2: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멋있고

0: 수문장군 문 엽쇼 만인간 들어가고
1: 그렇게
0: 안고 복덕을 태산같이 두리두동실 가득 싣고서 요이스카가 들어갑니다.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유이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우리.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난시라고 합니다. 국악을 좋아해서 경기 민요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1: 사정을 내어서 무엇 하나.
0: 한국 민요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은 똑같이 전달하거든요. 그 민요의 매력이 저를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소리를 하고 나서 행복하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0: 없는데? 날씨 똑똑하니까. 연습 많이 했어요?
1: 하고 있는데 아직 너무 헷갈리고.
0: 네. 그러면은 제일 안 되는 거 우리 해볼까 봐요. 아.

2010년에 슈퍼주니어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 아리랑을 통해서 민요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리랑 들었을 때 그때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이었는지 저도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감동받았으니까 국어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0: 저도 노래를 하면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할 때만 너무 행복하는데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 이 정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데 노래할 때만 행복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그냥 눈 이렇게 그냥 가세요.
0: 눈
1: 아 이상해요 선생님.
2: 아니 살짝만 다듬어 살짝 자연스럽게 시작. 천천히니까 네. 난 씨가 박자를 잘 이제 하는데
1: 누
2: 12잡과 같은 경우에는 꼭 선생님께 스승님께 배워야 하는 전문가적인 소리이고요. 일단 저희 전공자들도 발표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꽤 좀 오래 준비하고 정말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난 씨가 일단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지만 무모하기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가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가사부터 어렵고, 그래도 이춘희 선생님하고 그 최소한 선생님께서 항상 너무 천천히 디테일하게 착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뭐 해보는 거예요.

0: Hola, ¿cómo están? El día de hoy vine a un parque al cual nunca había venido antes.
1: Crónica de Imsi Chombu. Chungku.
2: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서울 곳곳을 많이 놀러 다녀요.
3: 나도 japonés porque ustedes recuerden que en Corea todavía hay muchos barrios y lugares muy tradicionales.
2: 한국을 좋아하고 구석구석에 아직도 내가 몰랐던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몰랐던 곳을 발견할 때마다 놀랍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요.
4: 감사합니다.
5: 혹시 따로 그 고춧가루랑 고추장 맛있을까요? 네. 매워도 더 맵게 하고 싶어서.
6: 네, 친구들도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떡볶이를 라면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 먹고 싶을 것 같아요.

0: 어떤 공연이에요?
1: 아, 저는 경기 육첩가 독창회 할 겁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 너무 많고 그래도 열심히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1: 네,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샤워할 때도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원래 외우는 거 잘 못해요. 지금 이춘희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서춘향가 듣고 있습니다. 2부 때 할게요. 서춘향가 제일 어렵게 외웠던 곡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한복을 자주 입으니까 배우게 됐어요. 이춘희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저한테.
2: 아니, 축하한다.
1: 아니, 감사합니다.
2: 오른말 했다, 오른말 했어.
3: 그냥. 네.

0: 조마조마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근데 자꾸 틀리네요. 이따가 이제 이따 정식으로 할 때는 좀 낫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 애 같아요. 너무 정말 안 됐고 네, 대견하고.
1: 일단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 떨려요. 선생님 계셔도 안 계셔도 저는 떨립니다, 사실은.

0: she will sing in Korean, traditional Korean music. So my expectation is high and I'm excited to see a Latin girl.
1: 오늘 난시가 부르는 작가는 바로 여기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불리던 경기 작가입니다.
2: 오늘 또 공연을 선보일 난시 카스트로는 외국인 최초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이시기도 한데요. 그러면 난시 카스트로가 들려주는 세 곡을 먼저 만나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가, 평양가, 선루가 듣고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각처럼 비슷한 움막이어 본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하고 재밌다고 많이 했어요. 멋있어서 많은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It's a little hard to sing it, and more is for foreigner. So I think Nancy is very amazing person because she like to try.
2: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어를 많이 모르시는 우리나라 분들께서 좀 난시를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 어려운 미니어를 계속 끝까지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3: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0: 일단 어떤 소리끈 내고 싶기보다는 노래할 때 행복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다는

눈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물론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일단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외우고 네, 열심히 전달하고 싶어요.

달아라 활활 노란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아래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이란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에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어, 비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2: 네.
3: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날개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0: 삐약아, 저기 좀 봐.
3: 응?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2: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약아,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2: 정말요?
3: 삐약이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0: 삐약아,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2: 네, 좋아요.

0: 알고 있어요.
1: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렁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와,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자, 김가영 초단, 지난 한 주도 알 좀 까셨는지요?
1: 깐다고 까는데 네. 까는 게 늘지 않네요.
0: 쉽지 않지요. 네. 알까기 팬들은 저한테 뭐 공격이 좋으냐, 수비가 네. 좋으냐, 전화로 문자로 차고 있는데도 연락 오고, 화장실에 또 일부러도 연락 오고.
1: 사생활이 네? 없으시네요.
0: 그렇죠. 그만큼 알까기는 인기라는 얘기.
1: 그렇죠. 네.
0: 고마운 말씀이지요. 네. 알까기 드는 방법 많이 까는 게 답이 있습니다. 많이 까면 됩니다.
1: 그럼 저도 틈틈이 열심히 까보겠습니다. 네.
0: 그러셔야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네.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대국실에 지금 두 분 최강의 프로들입니다. 네. 먼저 윤문식 구단. 안녕하십니까. 해학과 풍자의 대가지요. 해학과 풍자의 대가.
1: 네. 네.
0: 우리나라마다

0: 마당놀이의 살아있는 전설, 마당놀이의 최고 권위자 윤문 식구단을 빼놓고는 마당놀이를 논할 수가 없다. 지금도 마당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1: 아 진짜?
0: 네. 1943년 아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건강하지 않습니까?
1: 와, 네.
0: 충남 충청도 출신이세요. 서산 충청도 양반이지요. 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사시고요. 이 69년도 연극 미련한 이 팔자대감으로 데뷔했습니다.
1: 네.
0: 야, 69년도에 나는 뭐했지? 아, 네.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아, 1학년 입학했네요.
1: 귀여웠을 때네요.
0: 김광영 씨는 뭐 했습니까?
1: 저는 이 세상에 없었죠.
0: 아, 그렇구나.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1: 네, 1968년부터 10여 년간 극단 가교에서 활동하셨고요. 또 1985년 극단 미추 창단시부터 현재까지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0: 현재까지?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1: 그다음에 또 1981년 허생전을 시작으로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배비장전, 병강쇠, 삼국지 등 모든 고전문학 작품에 출연하신 마당놀이의 대가십니다.
0: 그렇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드라마!
1: 네.
0: 으로 넘어가면 이제 토지.
1: 네.
0: 와, 여명의 눈동자. 오. 다 뭐 시청률 끌었던,
1: 네.
0: 네, 홈런을 쳤던 작품들이죠. 네. 다모, 포도밭 그 사나이, 네. 추노, 대물 등 셀 수 없는 많은 작품에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지요.
1: 네, 맞아요.
0: 네.
1: 또 영화 출연
0: 영화.
1: 네,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뭐
1: 역전의 명수,
0: 네.
1: 두사부일체, 공공의 적,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투캅스 1, 2, 3 등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0: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 투캅스에서는 최고의 유행어가 아, 탄생했습니다.
1: 네.
0: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런 X까지 없는
2: 이런 X까지 없는 이런 X까지 없는
1: 네.
0: 네? 제가 이걸 별로 이제 안 해봐가지고 저는 잘 안 됩니다만
1: 네.
0: 하여튼 그런 X까지 없는 워낙 애드립이 강하셔가지고
1: 네.
0: 말이죠. 이 환희기보다는 웃음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런 X까지 없는
1: 네, 이에 맞서는 분은 아나운서계의 젠틀맨 한석준 8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우 한석준 8단이 오니까 벌써 녹화장이 환해지네요.
1: 아, 네. 너무 멋있네요.
0: 굳이 뭐 조명이 필요 있겠느냐?
1: 아우.
0: 네?
1: 네.
0: 자체 발광.
1: 네.
0: 고품격 리생남 아나운서.
1: 네.
0: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1: 네.
0: 네? 웬만한 여성분들은 보자마자 이 아이스크림처럼
1: 아.
0: 녹아내립니다.
1: 네, 맞아요. 저 녹았어요.
0: 그러면 안 돼요. 결혼했습니다.
1: 아, 네.
0: 네. 세라의 딸 사빈이, 아, 귀여운 이쁜이인 네. 사빈이가 있습니다. 네. 1975년생이에요.
1: 네.
0: 와, 명문 그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학사 출신이시고
1: 오.
0: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 야, 연세대학교 이번에는
1: 와.
0: 이 경제 오. 대학원 기업경제학 석사입니다.
1: 와.
0: 그리고 2003년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뉴스를 진행했지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한석준 아나운서 뉴스를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1: 오.
0: 신뢰감이 아나운서 신뢰
1: 네, 중요하죠.
0: 이 99.9% 이 순금도 99.9%예요.
1: 네. 네?
0: 부족한 0.1%는 뉴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의상이 좀 애매할 때 터무니없는 의상을 입고 올 때가 있었어요.
1: 아,
0: 왜 네. 지금 뉴스하는데 네. 저 의상이 맞나 싶을 때
1: 네.
0: 네. 그거 빼놓고는 뭐 완벽했지요.
1: 네. 수상으로는 2007년 KBS 연예대상 쇼 오락 MC 부문 신인상 수상.
0: 네.
1: 네. 그리고
0: 연예대상 네. 네. 신인상을 받았군요.
1: 네. 그리고 2023년에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임명되어
0: 와, 교수님. 네.
1: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성공 스피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현재는 저희 국악방송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라는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0: 그 말 잘하는 한석준
1: 네.
0: 8단인데
1: 네.
0: 지금 입이 얼마나 근질되겠습니까?
1: 그렇죠.
0: 갈 수 없지요.
1: 네.
0: 떠드는 프로가 아닙니다.
1: 네.
0: 한석준의 문화시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그만큼 신뢰감이 있다. 네,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신뢰감 없으면 안 줍니다.
1: 네.
0: 방송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1: 네. 최양락 사범님도
0: 네.
1: 이름 걸고 14년 하셨잖아요.
0: 네.
1: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
0: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방송사에 가보면 네. 프로듀 마우스 걸려 있어요.
1: 와, 진짜요?
0: 네? 근데 그 방송사는 워낙 뭐 오래 했던 진행자들이 네. 많아서

0: 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 한 11번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우스 하나 이제 기념으로 네. 받았어요. 네. 내 얼굴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네. 안 걸어놓고 이렇게 벽장 속에 집어넣습니다.
1: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0: 네.
1: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은 두 대국자분들 인사 후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 네, 그렇습니다. 매너지요. 이해를 중시하는 알까기. 네. 자, 그럼 보석해 주십시오. 8알씩. 네, 똘똘한 알, 8알. 그리고 이제 보석이 중요하지요.
1: 네.
0: 한석, 준, 8단.
1: 위험하지 않나요?
0: 예, 그 보석이 그건 별로 바람직한 수는 아닙니다만 네. 본인의 이제 알품이지요.
1: 네.
0: 내 스타일이다. 네. 수만 판 알을 까셨던 윤분식
1: 네.
0: 9단. 네, 보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흑선, 한석, 준, 8단부터 선공 시작하시죠. 자,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역시 청석이죠. 중앙에!
1: 아야.
0: 네, 네. 첫 수 늘 긴장되는
1: 네,
0: 수입니다.
1: 네, 네, 네. 아직 네. 손이 안 풀려서. 네.
0: 아, 마당놀이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네. 윤문식 9단.
1: 네, 윤문식 9단은 2025년 마당놀이 모둠전을 하셨습니다. 김종혁, 김성녀, 마당놀이 레전드 분들하고요. 연세들이 있으셔서 마지막이라고 해보자고 하셨다는데 건강하셔서 공연을 오랫동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0: 네, 마당놀이는 현장감이 최고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특히 윤문식 9단은 하이 이 노출 사건이 대박이었지요. 김성전 네. 선생님이 네. 너무 열연한 나머지 네. 바지를 딱 이렇게 벗기는 장면인데 네. 속옷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1: 아, 네.
0: 그 하이 실종 관중 속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못 볼 게 보여가지고 하지만 그 전화 위복이 돼가지고 말이죠.
1: 네.
0: 감독님이 거기서 히트를 찾으셨어요. 평강세단.
1: 네.
0: 평강세 작품의 윤문식 9단 주인공으로 캐스팅.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일부 관중은 평강세 캐스팅까지는 좀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1: 네.
0: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차 공격.
1: 와,
0: 저런 식으로 득점을 하는 한석준 8단. 와, 대단합니다.
1: 와.
0: 네, 1단. 첫 수 성공했어요.
1: 네, 성공했습니다.
0: 자, 그러나 윤문식 9단. 여기서 끝날 뿐이 아니죠.
1: 네.
0: 자, 과연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 네. 뒷주머니에서 물을 꺼내시는 것 같은데. 물을 꺼내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전이상이니까 갑자기 코를 푸시는.
1: 아, 저는
0: 시원하시겠습니다.
1: 긴장하셔서 손에 네. 땀을 닦는 건 줄 알았는데.
0: 네.
1: 네. 중요하죠.
0: 저것도 작전입니다.
1: 네.
0: 자, 까시면 되겠습니다. 윤문식 9단. 과연? 그렇습니다. 그거 좋네요. 일단 적지네.
1: 네.
0: 네.
1: 괜찮습니다.
0: 장기적으로 네. 가겠다.
1: 네, 괜찮아요.
0: 네, 한석주 8단 워낙 강자니까
1: 네.
0: 쉽게 끝내지 않고
1: 네.
0: 네? 응수타진이에요.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동문서답하네요. 온 건 온 거고
1: 네.
0: 내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1: 와!
0: 두 번째 성공! 한석준!
1: 와!
0: 한석준 8단이 말이죠. 딸과의 시간이 1순위래요.
1: 네.
0: 그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1: 딸바보.
0: 딸바보예요, 딸바보.
1: 와, 너무 부러워요.
0: 그렇지만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1: 네.
0: 말이죠.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하고 이제 지방으로 꽉 닫고 들어가. 사춘기들은 왜 그렇게 문을 꽉 닫는지 말이죠. 공통점이에요.
1: 네.
0: 그래서 허무함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온다.
1: 지금 멘탈이 흔들리시는 네. 것 같은데.
0: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아빠 치킨 시킬 건데 네. 뭐 그러면 이제 언제 그랬는 듯난
1: 양념

0: 대견함이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재미로 또 자식 네. 키우는 거지요. 아, 그렇죠. 그렇게 잘 모르시죠?
1: 네, 저는 아직 모릅니다.
0: 그렇죠. 미운이시니까. 아이, 아빠가 뭘 알아? 네. 자. 자, 인정사정 볼 것도 이게 승부의 세계입니다. 과연 두 점을 노리는데!
1: 아!
0: 치알이 꽥했네. 본인알이 꽥.
1: 아, 이게 지금 따님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멘탈이 흔들렸나요?
0: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겠지요.
1: 네.
0: 힘 안 드리고. 아, 네. 아 그거 아니에요. 자, 본인알 아닙니다. 지금 자.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셨어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아. 그런 정도.
1: 네, 잘 버티면 되는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뭐 네. 초중반이니까
1: 네, 비슷합니다.
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예측 프로. 네. 그렇습니다. 역시 공격형이에요. 네. 한석준 발단은
1: 아!
0: 네.
1: 끝.
0: 이 도 아니면 뭔데? 지금 도 낙이 나왔습니다. 아.
1: 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똑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윤문식 구단을 돌이켜보면은 이제까지 크게 한계 없고 코 한번 시원하게 풀었을 뿐입니다. 네?
1: 네. 네, 이게 방법일 수도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약간 수비형.
1: 네, 수비형. 네.
0: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저거 보세요. 공격을 안 하고 마냥 네. 장구로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거, 또. 네.
1: 수비형.
0: 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게.
1: 네.
0: 한속주 발단 머리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떤 작전이야? 네? 뚜렷한 공격도 없이 역시 공격하지요. 과연 그 수는 성립이 되나요? 안 됐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찬스가 왔어요.
1: 네.
0: 자 윤문식 구단. 네. 과연 뭘 노린 건지. 네. 네. 자 들어온 침공한 백한점을 향해서.
1: 와, 야! 멋있게!
0: 자유자재입니다! 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도! 와.
1: 근데 진짜!
0: 와, 끝내주네요. 와. 저 한 손은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1: 멋있어.
0: 자. 네. 아, 그래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1: 네.
0: 보통 이제. 다행입니다. 여기서 멋진 공격.
1: 네.
0: 예, 그 한 점을. 사주권 안에 들어왔어요.
1: 멋있게.
0: 너무 쓰면 안 됩니다.
1: 멋있게.
0: 적당히.
1: 너무 쓰면 안 네. 된다고 해서. 예.
0: 너무 쓰면 안 됩니다.
1: 멋있게.
0: 적당히.
1: 너무 쓰면 안 네. 된다고 해서. 예.
0: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아직
1: 네.
0: 뭐 네 점이나 남았습니다.
1: 네,
0: 네. 네 알이나 남아있기 네. 때문에 자, 그래요. 오히려 갖다 줬습니다. 이런 싫어합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왜 또 그쪽으로 갔나요? 그 역시 한석준 팔단은 쉽게 손쉽게. 눈개 타법.
1: 눈개, 네.
0: 이거 사석 작전이에요.
1: 네.
0: 이건 유리할 때 쓰는 경우인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가능하지요.
1: 네, 나쁘지 않아요.
0: 정말 프로다운 수입니다.
1: 네.
0: 그걸 뭐 본인 살겠다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1: 네.
0: 한 점을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말이죠.
1: 네, 맞아요.
0: 네. 이 딸바보. 네.
1: 아.
0: 그러나 요즘 사춘기라서 흔들다니.
1: 멘탈을 흔들리고 있네요.
0: 힘이 덜 드나요? 뭐 웃음이 나옵니까? 와, 야, 1타이더! 와!
1: 와!
0: 와, 야, 1타이더! 와!
1: 와! 오늘의
0: 네, 말연자실!
1: 와!
0: 지금 윤문식 구단!
1: 와!
0: 정신을 잃으셨어요. 이럴 수가.
1: 오.
0: 나는 돌이켜 오늘 대국의 상계본가. 코만 풀고 가는 건가? 이대로 끝나나? 천하의 윤문식인데. 와 떨렁 한 알
1: 네.
0: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1: 아직 모릅니다. 네.
0: 모르긴 딱 보면 알지요. 이 정도면 뭐 그러나 이번 판은 뭐 연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선이죠.
1: 네, 네, 네, 네.
0: 그 하나까지 그래도 끝내네요.
1: 네.
0: 그래요. 그거 하나 질든 지더라도 예. 와.
1: 와, 야.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0: 이제 약으로 바라보고 콜게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0: 우와. 네. 저 웃음은 웃음이 아니지요. 속은 얼마나 쓰리시겠습니까?
1: 괜찮으세요?
0: 자, 국악의 날 제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마당놀이계 윤문식 구단 아나운서계의 전설 이 한석주 8단과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석주 8단의 공격입니다. 첫 수. 시각해요.
1: 네.
0: 자,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에 끝낼 건지. 와!
1: 와, 진짜 잘하시는데.
0: 잘하시는데요. 지금 아따 이런 가지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네.
0: 이 모양을 보세요. 근데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승부의 세계죠.
1: 네, 네.
0: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사실 윤문식 구단은 애드립의 달인이시고 네. 뭐 코미디언 못지않아. 건방을 떨었어요.
1: 네.
0: 네. 그만 드나리 이제 세 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그럼, 저러면 네.
1: 알 수 없어요. 진짜.
0: 야, 이게 오늘 히트 치겠는데요? 만약에 역전을 하면 네. 이게 뭡니까? 한석준 뭐 야, 이거 진짜 웃기는 꼴이 됩니다.
1: 네.
0: 자, 흥미진진한데 마당놀이의 윤문식 구단이냐? 아나운서의 한석준 8단이냐? 과연 승자는 자, 윤문식 구단 과연 어떻게 할지 방법 역시 없지요. 그렇죠. 톡. 네. 아이고.
1: 네.
0: 네. 자, 과연 어떠한 수로 이제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신중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날아가라. 기원하고 있는
1: 아,
0: 자, 이왕 이렇게 네. 된 거 저 하나를 어떻게 처치를 아, 역시 또 도망갑니다. 네. 아, 신중. 왜냐면 오른손이 아니니까 자세가 네. 왼손이니까 아, 오른손으로 안 했던 타법을
1: 네.
0: 자, 과연 그거 새로운 타법이네요. 네. 검지가 장제를 이용해서 안 했던 거를 실제 대국에서 왜 합니까? 그 연습하고 해야지.
1: 와, 이렇게 되면은
0: 컴박 돌다가 망했어요. 한석주 발단. 네? 이거 몰라요. 2대1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 네.
0: 배나 많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한 알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망갔고 그러나 나에게는 후퇴가 없다. 그냥 일발필독. 한 방에 끝난다. 아, 다시! 웃기지 마세요. 내가 이거 검지와 장지로 끝내주겠습니다.
1: 네,
0: 본인이 원하면 한번 해보시든지. 네. 아, 왼손 타법으로. 그렇죠. 자, 거리가 있는데, 과연!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이야, 이게.
1: 진짜.
0: 뭔의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한 점은 처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1: 빨리 살려주세요.
0: 자, 그렇습니다. 네. 윤문식 구단! 윤문식 구단!
1: 아니, 그렇게 살려줬는데.

0: 자, 이렇게 해서 한석준 백단이 오늘 승리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오, 멋있습니다. 명 PD세요. 아, 이렇게 예, 저도 하겠습니다. 예. 와우, 좋아. 예. 예.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2: 오늘의 승리는 이제 선수권에서부터 비롯됐다. 선수권으로 저를 농락하시길래 정신 차리고 싸워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됐어.
0: 본인의 주관대로 안은 들리고 그래 이랬다 했는데
3: 내가 몇 살인가 세다 보니까 바둑알보다 더 많이 들은 것 같고 그 나이 좀 들었으면 좀 한 번쯤 양보도 해야 되는 것 같아.
0: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0: 마세요. 제가
1: 등 민속에서 쓰여지는 춤들까지 다채로운 무용들을 저희가 담아내려고 했고요.
2: 자, 오방신들!
3: 예!
2: 배 띄워라!
3: 배 띄워라!
4: 한바탕 신명을 펼친 광대들과 순백은 세월의 강을 건너며 진짜 광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5: 광대라 하는 것은 땅을 짚고 하늘을 치며 삼면육각

0: 다른 볼거리. 조선 말기 판소리 5대 명창 중 한 명인 이동백의 세타령을 인공지능 영상으로 선보였다는 건데요.
1: 당시에 협률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동백 명창입니다. 그래서 21년부터 딥페이크 기술들을 통해서 이동백 명창의 모습들, 그 사진을 이렇게 학습시켜서 영상으로 복원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더불어서 유성기 음반으로 남겨진 그분의 소리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소리까지, 대사까지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0: 관람객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120년 전의 광대들과 그 뒤를 잇는 현재의 광대들. 이들에게 광대란 과연 무엇일까요?
2: 저에게 광대란 시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켜주고 또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는 존재가 광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대본 중에 어디든 놀 때가 부대, 감동을 줘야 광대, 광대뼈 올려야 광대지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웃음과 신나고 재밌는 걸 줄 수 있고 공연자로서 관객들의 희노애락을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0: 시공간을 넘어 100년의 신명이 이어진 무대, 광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광대 정신으로 되살린 놀이 한판 즐기며 시름을 잊고 한바탕 웃어보세요.
4: 네,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신비롭고 또 신명나는 공연이었는데요. 궁중음악, 번화돌리기, 풍물, 판소리 등 신명나는 전통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화려하고 풍성한 연희 한마당을 벌였습니다. 관객들과 한 세월 울고 웃으며 보내는 것이 낙이라는 광대들의 광대 정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광대는 지난해 대만, 일본 등 해외 공연도 펼쳐 새로운 K컬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반기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친 후에 해외 공연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예인을 뜻하는 광대를 만날 수 있는 국립정동극장의 광대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우리 전통 연희의 멋과 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를 향해 달려

출발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났던 이상설, 이준, 이위종 열사인데요. 올해는 헤이그 특사 파견 120년이 되는 해로 그 특별한 여정이 무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더욱 입체적으로 되살려낸 뮤지컬 헤이그입니다. 헤이그 특사의 리더인 이상설 역에는 송일국, 오만석, 원종환 배우가 열연을 했고요. 그리고 그룹 G.O.D의 김태우 씨가 프로듀서로 참여해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고 열차에 오른 새 특사. 열차라는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대한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화려한 액션과 군무로 극의 긴장감과 몰입을 더했습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해 헤이그로 향하는 긴박한 열차 안, 지금 바로

0: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 여정.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2026년 헤이그 특사 파견 120주년을 맞아 그들의 여정을 그린 작품, 바로 뮤지컬 헤이그인데요. GOD의 김태우가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송일국, 오만석 등 초우와 캐스팅으로 개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대한제국이 아직 살아있다.
0: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작품으로 특사들과 이들을 도왔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그려냅니다.
2: 저희 뮤지컬 헤이그는 짧게 말씀드리면 헤이그 특사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불과 100년 전 저희는 저희 이름도 저희 글도 제대로 쓸 수 없었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 아픔과 사랑과 그런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0: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 그로부터 2년 후 3인의 특사가 그 부당성을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납니다.

0: 그때 당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사 세 분이 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금 우리들의 이런 상황을 호소하고 알리고 이러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1: 뮤지컬은 헤이그로 향하는 특사들의 여정에 새로운 인물을 넣어 극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시대와 부딪히는 조선의 청춘 나정우와 홍채경입니다.
2: 나정우 캐릭터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극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맞닥뜨리고 그 사건 속에서 굉장히 또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관객분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사건 속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그런 간접적인 좀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1: 나정우의 형 나선우, 조선의 봄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이자 헤이그 특사 이준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데요. 형 나선우의 죽음으로 오해가 쌓인 나정우와 이준이 열차에서 만나면서 극은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0: 이준과 정우 사이에는 그 선우형, 이제 정우의 친형인 선우형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오해가 과거부터 좀 쌓여 있었고, 그 오해를 가지고 이 열차에서 둘의 오해가 또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서 좀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1: 헤이그로 향하는 열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조선의 운명과 개인의 선택이 교차하는 공간인데요. 특수 효과와 무대 장치를 사용해 열차 공간이 생생하게 구현됩니다.
2: 아직 살아있다. 이 길은 마지막 길에

일본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비록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뮤지컬 헤이그는 우리의 역사에 언제나 이들이 함께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침내 헤이그에 도착한 새 특사. 하지만 끝내 회의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여정은 좌절로 막을 내리는데요.

0: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했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이미 이준 열사도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거기서 알리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다 느껴지는 넘버라고 생각합니다.
2: 결국 실패로 끝난 헤이그 특사들의 여정.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의 봄을 불러오는 독립운동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 우연히 사실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갔다 왔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보시면 어떤 느낌일까 참 상상이 안 가요. 당신들이 겪었던 그 고초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특히나 저희 아이들이 마침 또세 명이고 이름이 또 대한민국 만세잖아요. 굉장히 가슴 벅차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2: 잊어서는 안될 기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세 명의 특사가 목숨 바쳐 전한 대한제국의 목소리. 좌절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염원을 뮤지컬 헤이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네, 헤이그로 향하던 열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고뇌와 고민이 가슴 깊이 남는 작품인데요.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이며 정당한 권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헤이그 특사의 외침에서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던졌던 독립 의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새 특사는 끝내 회의장 문을 열지 못했지만 간절한 염원은 훗날 독립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수많은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헤이그 특사 120주년을 맞아 개막한 창작 뮤지컬 헤이그는 오는 6월 21일까지 서울대학로 놀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공연이 계속됩니다. 120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으로 와닿는지 직접 객석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한 소리꾼 가족의 여정을 통해 소리의 의미와 예술을 향한 집착과 사랑을 섬세하게 그린 이야기. 바로 이청준 작가의 서편제입니다. 2010년 한국 정서와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뮤지컬 서편제가 탄생을 했는데요. 올해 4년 만에 다시 서편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뮤지컬 서편제 주인공인 송화역의 이봉소리, 아버지 유봉역의 서범석 배우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4: 네, 저희 국악

0: 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뮤지컬 서편제에서 송아 역을 맡은 배우 이범소리입니다. 이렇게 문화방송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서편제에서 유봉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서범석입니다. 이렇게 문화 공감에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0: 네. 두분 국악방송에 출연하신 건 처음이죠?
1: 네.
2: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0: 왜 부끄러우세요?
2: 국악인으로서
0: 네.
2: 배역이 국악인인데
0: 그렇죠.
2: 그 소리를 하는 게 아직도 좀 부끄럽습니다. 이
1: 그렇죠.
2: 소리를 많이 하셨던 분들,
0: 아.
2: 저희 공연에도 우리 자람
0: 네,
2: 나오고
0: 맞아요.
2: 은혜 소리꾼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0: 그렇죠.
2: 그분들 소리를 듣다가 저희가 입을 벌리는 순간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0: 아, 그렇지만 저희 문화인 공감에는 또 다양한 문화예술인 분들이
1: 네.
0: 나오시기 때문에 너무 잘 오셨고, 정말 저도 두 분을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요즘 뭐 뮤지컬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두 배우분들 아니겠습니까?
2: 한때는
0: 좀,
2: 그랬습니다.
0: 아니,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1: 네.
0: 제가, 예.
1: 아유,
2: 참
1: 부끄럽습니다.
2: 부끄럽네요,
0: 아니, 근데
1: 네.
0: 진짜 요즘에 뭐,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연극이나 또 드라마에서도
1: 네.
0: 활동을 하시니까 최근에는 두분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1: 저희는 계속 이제 연습실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0: 네.
1: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함께 하다 보니까, 네, 더 가까워지고, 또.
2: 맞습니다.
0: 네.
2: 이번에 또 우리 봄소리는 서편제에 처음 출연하는 거라
1: 네.
2: 판소리에서부터
1: 네,
2: 부계에서부터
1: 맞아요.
2: 이 서편제에서 익힐 것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그냥.
2: 살고 있더라고요.
0: 네. 계속 연습을 또 하고
1: 네,
0: 계신 거죠.
1: 그렇죠.
0: 처음 섭외가 왔을 때 좀, 왜 나지? 이런 생각과 좀
1: 네.
0: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엄청 부담이 일단은 컸고, 그렇지만 또 제가 너무너무 뭐, 대학생 때부터,
0: 네.
1: 어릴 때부터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욕심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과연 나의 욕심일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했는데,
0: 네.
1: 결국에는 너무너무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0: 네.
1: 후회도 좀 하고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또 우리, 아버지, 범석 아버지도
0: 네.
1: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자람 선배님, 자람 언니, 지연 언니 다 많이 도와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네.
0: 우리 서범석 배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저는 지금 이제 데스노트라는 공연을 3월
0: 얼마
2: 22일에
0: 전에.
2: 하차했습니다. 서편제 공연을 위해서. 서편제가 4월 30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약
0: 일부러 하차하신 거예요?
2: 일부러. 왜냐면 쓰는 목이 좀 달라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2: 왜냐면 판소리를 좀 하다 보니까
0: 네.
2: 그 작품에도 누가 되고 우리 작품에도 누가 돼서 그래도 한달 18일 정도? 아, 12일. 한달 조금 넘는 시간을 미리 이제 서편제 목을 만들고
0: 성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2: 성대를 이제 약간 이런 목소리에서
0: 네.
2: 약간 이런 목소리로
0: 어머.
2: 뭐가 좀 다른 게 느껴지긴
0: 진짜
2: 했나 모르겠네.
0: 달라요.
2: 아,
0: 너무
2: 그래요?
0: 달라요. 예.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딱,
2: 네네.
0: 네, 캐치할 수 있었어요. 예.
2: 그래서
0: 두분다 그럼 최근에는 연습에만
2: 연습.
0: 전념을 해주고 계시군요. 아니, 제가 왜 뮤지컬계에서 두 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서범석 배우님은 블루사이공, 명성황후, 웃는 남자, 그리고 노틀담드파리 같은 다양한 또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딱, 이름만 들으면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 텐데, 연기를 전공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산업정보학과를 나왔습니다.
0: 오.
2: 근데
0: 연영과가 아니고.
2: 예.
0: 와.
2: 저는 연영과가 그렇게 전국에 학교가 한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밖에 없을 때 학교를 다녔었어요.
0: 그래서 연영과라는 데를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2: 연영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0: 네.
2: 화이트 칼라를 원했죠.
0: 그때 다 그랬죠.
2: 예.
0: 예.
2: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해서
0: 네.
2: 회사원이 돼야 된다.
0: 그래서 산업정보학과를.
2: 예, 갔는데
0: 네.
2: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죄다 과목이 수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면
0: 네네.
2: 산업정보학과인데 그때 정보화 사회가
0: 네.
2: 컴퓨터들이 막 들어오던 시점이었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유망한

0: 화과인데 저하고는 좀안 맞는 거죠.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최다 수학이야. 삼수강한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1: 그럼 연기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0: 동아리.
1: 동아리 활동을 하셨군요.
0: 극회 생활을 하다가
1: 네.
0: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해서 바로 극단의 오디션을 봐서
1: 네.
0: 바로 합격을 해서 계속 연기자의 길로.
1: 그럼 화이트 칼라를 원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엄청나게 혼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저희 누나가 같이 있었는데 누나가 아니 애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제가 공부도 수학도 못하는 애인데.
1: 회사원이 웬 분이. 네,
0: 고생한다. 제가 공부로 될 애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1: 편을 들어주셨군요. 예. 예. 아니 그리고 우리 봄소리 배우도 어릴 때부터 키가 넘쳤습니다.
2: 아, 네.
1: 초등학생 때에는 2년 동안 KBS 합창단 단원을 네. 또 하셨었고 국악예중 국악예고를 다녔는데 네. 어떻게 뮤지컬과 연기를 하게 되신 건가요?
2: 아, 그 학교 이름은 국악예중 국악예고인데 네. 그 안에 음악연극과라고 과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입시를 막 알아보다가
1: 네.
2: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근데 국악예중에 음악연극과가 있다 이래서 알아보다가 시험을 봐서 합격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처음 뮤지컬이라는 걸 알게 됐고
1: 네.
2: 그때부터 이제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꿈을 키웠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성범석 우리 선배님이 나오는 노트르담 드 파리도 제가 고등학교 때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1: 어머,
2: 네, 너무
1: 약간 꿈 같기도
2: 네,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1: 네, 그렇군요. 아니 대표작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노트르담 드 파리 네. 이건 뭐 진짜 많은 분들 저도 네.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컬이자 또 영화이기도 하고 팬레터 마리 퀴리에도 또 출연하셨었죠.
2: 네, 네, 맞습니다.
1: 그 작품도 어려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참이라는 작품에서도 네. 또 열연을 펼치셨는데 여러 가지 이 작품들 중에서 좀 나랑 제일 닮았다 생각되는 작품의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2: 아,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1: 네.
2: 사실 저는 늘 어떤 작품이든 저의 모습이 반 있고 또 다른 모습도 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도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또 했었던 또 가장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1: 네.
2: 참이나 마리퀴리 같은 작품이 또 되게 뭐 밝고 명랑하고 좀
1: 지금 나이대에도 좀
2: 네 맞고 네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잘 그런 배역들이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3: 난 이름마저 철민.
1: 그럼 서범석 배우님도 여러 가지 작품을 네.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역은 어떤 걸까요?
0: 유봉 좋아하고요. 지금 서편제 유봉 좋아하고 네. 노트르담 드 파리의 네. 프롤로 좋아하고 또 아까 우리 봄소리한테 질문하셨던 내용 비슷한 네. 거는 저랑 좀 닮은 거는 라디오스타의 그 안성기 선배님이 맡았던 네. 역할로 제가 했었거든요. 그 매니저
1: 네네.
0: 역할. 그 역할이 저랑 실생활에서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어떤 부분에서요?
0: 그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또 한 사람에게 좀 충직한 모습 그리고 또 막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내색은 안 하면서.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0: 하정식과 수재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 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 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 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 국립극장 공연 영상화 사업인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이 우리 동네 국립극장과 우리 학교 국립극장의 참여 기관을 모집합니다.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은 국립극장이 제작한 우수 공연 레퍼토리를 실황 영상으로 제작해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에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동네 국립극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예회관, 복지회관, 미디어센터 등에서 국립극장 공연 영상을 상영해 지역민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학교 국립극장은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초, 중, 고등학생들이 전통예술 기반의 창작 공연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영작은 국립창극단 리어, 패왕별이, 베니스의 상인들과 국립무용단 묵향, 향연,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천년의 노래, 엔통이의 동요나라 등 총 30편으로 공연 현장을 4K 고화질 영상과 입체 음향으로 구현해 현장의 생동감을 생생하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공공성을 갖춘 기관과 단체, 학교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눈부시도록 푸르른 산과 하늘 사이로 자태도 당당하게 붉은빛 휘감은 꽃나무 가득한 이곳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이곳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옥헌을 지었는데요. 명옥헌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에 흠뻑 취해 붉은 꽃을 가지마다 드리웁니다. 명옥헌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한여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명옥헌에는 두 개의 연못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물자리인 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연못이 서로를 보완하듯 물줄기가 한 곳에 다다라 차면 넘치는 물이 남은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맑은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오희도는 밝고 온화한 성품에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이자 선비였습니다. 학문에 매진하며 후진 양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려 했던 참 스승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광해군의 폭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능양군이 은행나무에 말을 걸어놓고 오희도를 찾아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오희도는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지만 결국 능양군을 도와 인조반정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을 걸어놓은 은행나무와 명옥헌 정자의 삼고라는 현판이 그 증표로 남아있습니다.

한여름 강렬하게 꽃을 피우는 벼록나무처럼 강렬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방식인데요.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단장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엮고 몸짓을 곁들여 부릅니다. 판소리는 조선 숙정 말년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판소리 12마당이 전해 내려왔으나 조선 후기에 하나씩 사라져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명창을 마지막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5마당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궁궐 잔치에서도 소리꾼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은 아!

배롱나무 꽃은 보통 한 가지에서 피고지기를 세 번 거듭합니다.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하순께 절정을 이룬 뒤 9월 초중순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듯 붉은 꽃을 피워 올리는 배롱나무. 선비들은 100일 동안 매일 번갈아가며 돋아나는 붉은 꽃에서 용맹정진을 배우고 껍질을 벗은 줄기에서 무욕의 청빈한 삶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사 온갖 이야기를 비롯해 희로애락 감정까지 담아낸 우리의 국악. 수백 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악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임동창 선생과 임강 선생이가 피아노와 같이 어울려서 어떤 것 떨어지든지 제가 꼭 여기서 끼어서 좀 하면 좀 나 좀 저도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시작한 것이 이 옛날 노래 또 이게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칠러스는 안 할까요? 좀 하기 싫으면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도도 좋지요. 네, 우리나라 국도 좋고 기타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악기에도 이런 잘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우리 제가 명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신 분이 전부 다 명인입니다. 네, 피디 가지고 하면 또 우리 김생하고 맞춰서 암옥동 데리보이 한번 해볼게요.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0: 다음 도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57% 드라마 OST 주인공 김지현입니다.
2: 어, 뭐지?
1: 지현이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지현 씨는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오나라로 시작해서 너무 반가움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아쉬운 거예요. 더 들려줘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또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오나라로 너무 모든 게 완만하고 여유롭게 흘러가서 듣는 사람도 너무 편안하게 온전히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무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3: 전 사실 처음에는 그 소리 하시는 분들 특유의 어떤 쇳소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소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셔서 너무 좀 정돈된 소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식임새라 그러나요? 판소리에서 쓰는 그 식임새가 너무 한국적이고 구슬퍼서 김지현 씨 매력에 홀딱 빠졌는데요. 대장금 OST의 주인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그 OST를 부르셨던
1: 분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렀습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람과 이렇게 큰 무대를 서봤는데요.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설 무대도 없어지고 이제 잠깐 슬럼프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살짝 소리도 조금 놓았었는데요. 안 하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해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0: 조선 판스타를 통해 이상하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현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혹시 크리스티안은 만찢녀라는 말 들어봤어요? 만찢녀?
4: 좀 들어봤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4: 네네네.
5: 그 만찢녀는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여성을 이제 줄여서 만찢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찢남이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6: 정말 만화의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른 거잖아요.
5: 그죠?
6: 코믹 만화일 수도 있고.
5: 예, 예, 예.
6: 명랑 만화, 명랑 만화. 예.
5: 초면인데 너무 말을
6: 죄송합니다. 예.
5: 재밌게 하시네요.
6: 예, 사랑합니다.
5: 예, 너무 재밌게
6: 너무
5: 하십니다.
6: 너무 팬이에요.
0: 아, 이번에는 국악계의 만찢녀.
7: 국찢녀요?
8: 국악계 만찢녀.
7: 국악을 찍
8: 따라주세요.
0: 국악계 만찢녀. 드디어 조선 판스타에 떴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7: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
9: 캐릭터가 있으시네.
7: 서브리스트라도 안정되지 않아?
9: 그렇지.
7: 덜 부끄럽다.
10: 안녕하세요. 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11: 네.
10: 그렇다면 제 담터닝을 주목해 주세요.
0: 오, 예.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윤예원 씨는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소리나 보이스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컨셉도 너무 좋았었어요. 약간 좀 오버스럽게 보이려고 말듯한 그런 마지노선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마무리할 때 아 다음이 진짜 너무 기대가 된다, 다음 무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별을 눌렀습니다.
3: 가야금 병창이라는 게 소리와 그리고 가야금 연주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윤예원 씨가 하신 무대는 가야금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가야금 악기의 특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말굽 소리 같이 따가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특색 있게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다음 무대에서 꼭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리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래서 별을 눌렀습니다.
0: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살짝 춤을 췄는데 솔직하게 굉장히 잘 추는 춤은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빠져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로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윤예원 씨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떠나보세. 승상은 곡 승제는 노비 판서미노주 서우징어 할바 대대사

0: 소리를 잘하네.
1: 소리 잘하네.
0: 소리 잘하네.
2: 별을 눌러주세요.
3: 와, 이거 안 누르면 웃기지.
0: 안 할 수 없어.
2: 이창준 군은 13개의 살을 받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새로운 신화를 썼던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새로운 신화 쓰셨고요. 아니 근데 18살인데 이게 98년도 노래거든요. 01년생 아니죠? 02년생 뭐 이쯤 되시죠?
3: 아, 04년생.
5: 아, 이 노래 태어나기 전 노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으쌰 으쌰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3: 원래는 잘 몰랐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라 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 엄청 팬이신데.
6: 아, 신화 창조시구나.
3: 네네.
7: 거기 신화 중에 누구 팬인지 아세요?
8: 오 진짜?
9: 효자다 효자.
8: 전략을 잘 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가요처럼 이렇게 부르다가 뒤에 약간 아까 덤비 디덤 그걸 판소리로 했을 때 진짜 다 쓰러지셨거든요.
10: 어전의 입시야야 덤비 디덤 인생은
11: 오늘 무대를 보면서 약간 아 이게 한국의 여름이다. 한국인이라면 이제 용궁에 가서 여름을 만끽하는 어떤 기분도 느꼈고 시간 이동을 한 공간 이동을 한 기분이어서 저는 좋았어요.
2: 이제 제가 알기론 소리를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3: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거의 한 6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12: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리의 성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진짜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자, 국악계의 반짝이는 미래를 보여준 이창준 군의 무대였습니다. 다음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13: 학생 같은데?
14: 네, 안녕하세요. 서도민요의 매력을 알리러 온 신재현입니다.
13: 이북 쪽에서 부르는 민요.
15: 스타트!

0: 예.
1: 와, 브라보. 굿자, 굿자.
2: 원래 타고난 성음이 저건 아니었지?
3: 그쵸.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4: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락드림은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김주원 씨가 무대 끝나자마자 엄지척을 어떤 점에 매료가 됐나요?
0: 이 음악이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 R&B 틱하고요.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저도 같이 피처링 하고 싶어요. 이걸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4: 네. 네.
1: 조선시대에 R&B 있었다면 이런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약간 왕들의 한복을 입고 약간 그 R&B 그걸 타는 그 리듬을 타는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2: 아, 변성을 했잖아요, 변형을.
5: 네네.
2: 아,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네. 원래 성음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5: 네, 맞아요. 네, 네.
3: 아까 사슬랑봉가라고 했던 게 사슬나무가 그 왜 생긴 거잖아요.
5: 네.
3: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유다지 곱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네. 이 소리를 갖다 굉장히 톤을 높게 하니까 아마도 다른 나라의 성음처럼 들려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5: 평소에는 저희가 고려 가요, 뭐 판소리, 민요, 또 강강술래처럼 전래 놀이를 가지고 창작한 곡으로 활동을 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조선 판스타에 나온다고 해서 전혀 저희는 섹시 쪽은 아닌데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4: 자, 이것이 바로 퓨전 국악이다를 보여준 락드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자,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0: 예. Yeah. 와, 너무 어려워요.
6: 안녕하세요. 민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콕 점찍으러 온 민요 신동 신예진입니다. 예. Yeah.
7: 안녕하세요. 신예진입니다. 올스타 받아서 2라운드 꼭 올라가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4: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판 스타트!

0: 상정단 분들 별을 눌러주세요. 자, 신예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 좋은데요. 저는 계속 물이 생각이 났어요. 물. 물이 참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요. 또 되게 부드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노래만 아니고요. 막 가요 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또 노래 가르쳐주거든요. 정말 제가 가르쳐주게 되면 정말 백예린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린이도 13살 때 제가 뭐 이제 했으니까요.
0: 저기 김주환 씨?
2: 네.
0: 죄송한데 생색은 그만 내시고 좀 심사로. 네. 네.
2: 아 근데 너무너무 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네. 훌륭한 제목이다?
2: 예, 최고예요.
1: 감사합니다.
0: 아, 네. 이용기 씨?
3: 아 저도 마음은 눌렀는데요.
0: 예. 네.
3: 그 3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넘어가는 반전이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이러한 매력에서 같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4: 성장이 되고 있는 중에 하나하나 음정을 다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너무 그게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고요.
0: 예.
4: 그래서 누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예.
5: 아, 완전 애기인데
1: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5: 어? 와,
6: 야, 이 포스가
5: 좋아.
7: 띠띠띠.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소희의 무대가 보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별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8: 눌러보겠습니다.
4: 오, 비장해.

0: 함께하자는 그 말들 잠깐의 달콤한 뿐이라고. 그댄 왜 아무렇지 않냐고.
1: 아,
0: 난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소희 씨는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1: 소희 씨 찢었어요. 소희 씨 찢었어요. 찢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초반에는 정말 뭔가 더해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찢어버렸어요.
2: 솔직히 저는 이제 그 G-Dragon의 Heartbreaker 노래 가사가 시작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튀려고 이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이걸 얼마나 잘 표현을 할까? 정말 그 시원한 고음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 몰입감에서는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의 소리로 힙합을 변형해서 부른다는 것에서 어떤 자유로움을, 넓이를 느낄 수 있어서 깊이와 넓이 두 가지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0: 네. 박은정 씨 앞으로도 계속 판정단으로 계셔야 되니까 누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3: 크루엘라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크루엘라 씨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G-Dragon의 헛브레이커를 조선판 스타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선곡인데 그 G-Dragon이 지금 보면서 아마 그 부분을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대단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4: 뒤에 이제 그 약간 구음처럼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여기 발끝에서부터 여기 턱 쪽까지 막 소름이 막
5: 맞아요. 구음이라고 한 거는 입소리라고도 해가지고요. 이 악기 소리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를
6: 예, 아카펠라라고 생각하면
3: 한번 돼요. 그러면 좀 약간 구현을 좀 예, 예.
5: 아까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구음이라고.
3: 선생님 그러면 네. 젖산으로 가면 이거는요?
6: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새소리.
3: 그건 아니에요. 제발 좀.
6: 그거는 새소리고.
7: 아 너무 웃겨.
0: 자 지금까지 안소희 씨였습니다.
8: 화이팅
0: 화이팅.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0: 와플 점프 스틱.
1: 와플들이 무슨 느낌인데?
2: 우리 사이 무슨 사이?
3: 궁금하시죠?
0: 거꾸로 프로젝트 노래 들어보시죠.
4: 네. 네, 거꾸로 프로젝트가 선보일 곡은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라는 곡입니다.
3: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 파이팅!
3: 파이팅!
5: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단 스타트.

즉 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떨리는 마음에 참 한숨 못 자고 설레이는 마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것이 바로 약도 없다는 상사병이던 것이었다. 이때는 어떤 것이 답인고 하니 볼짓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당약이던 것이.

0: 누구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1: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0: 너를 좋아하고
1: 너도 나를 좋아하고
0: 나를

0: 네. 아, 귀엽다.
1: 어, 귀여워. 한 말씀 너무 좋다.
2: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거꾸로 프로젝트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격적인 그만큼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치타
2: 뮤지컬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무대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과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색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합이 잘 맞는 팀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좀 더 젊은 층에게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3: 신영희 선생님은 좀 이렇게까지 퓨전 무대를 펼치면 부담스럽거나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을 눌러주셨어요.
4: 시대가 시대만큼 그러지 않아요. 저 구식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신유성이에요. 예, 젊으신 분들 뮤지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창극이에요.
3: 아, 뮤지컬이 아니라 창극이다.
4: 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3: 아유, 예. 네,
4: 잘 봤습니다.
3: 김전 씨.
5: 예, 저도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분 좋았어요.
0: 아 뭐야
5: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은 좋았어요. 너무 보니까 되게 상큼하고 그래서 아 좋다, 조선 판스타랑 맞는 건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름 자체가 거꾸로 프로젝트잖아요. 판소리를 다음 시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그 노력 때문에

0: 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1: 근데 실제로는 뭐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에요? 어떤 사이에요?
2: 아, 제가 오빠야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사실은 제가 8살 많은 누나예요.
1: 네. 아, 그래요?
3: 어떡해. 출처리 어떡해.
4: 남자분이 초등학생이세요?
1: 그렇게 뭐 동안 같진 않은데 누나가 너무 동안이라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있겠어요?
5: 매번 손해를 봅니다. 네.
1: 아주 신선하면서도
6: 신선해.
1: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무대 잘 봤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로 싹가는 조선 판스타 쉬운 팀과 함께한 첫 번째 판 예선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쉬운 팀의 무대를 보고 나니 우리 소리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낀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판스타의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끝까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K 소리로 싹가는 조선
7: 감사합니다.

0: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1: 네.
0: 네. 두째파 룰 모르시죠?
1: 네.
0: 어떤 거일 것 같아요?
2: 데스매치.
3: 콜라보.
0: 두째파는 2판, 4판 데스매치입니다.
3: 데스매치.
0: 도전자 두 팀이 한 개의 곡으로 함께 경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선택 방법은 저희 첫 판 올스타 먼저 상대를 지목해서 같이 한 팀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올스타를 받을 시에는 두 팀 다 올라갑니다. 두 팀 다 올라갑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사. 첫 번째 판에서 도전자들이 국악을 크로스오버해서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최종적으로 30팀이 두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억 원 상금의 성큼 다가선 만큼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강화된 조선 판정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요계의 대모 김영임 선생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대중들의 눈과 귀로 깐깐한 심사를 해줄 박미선 씨.
2: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0: 허경환 씨.
3: 안녕하세요, 허경환입니다.
0: 두 번째 판은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입니다. 두 팀이 얼마나 조화로운 무대를 펼치게 될지, 자신의 기량을 얼마나 보여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무대가 끝난 후에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5개의 별이 다 켜지면 올스타로 두 팀이 세 번째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10개에서 14개의 별을 받게 되면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으면 안타깝게도 두 팀 모두 탈락하게

0: 됩니다. 판 터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생존하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살벌한 경쟁,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지금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과연 어떤 도전자가 누구와 팀이 되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첫 번째 팀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로맨틱 소리꾼 전태원.
1: 아, 이번 잘하시죠.
2: 아. 올스타였었잖아요.
3: 어머, 내가 긴장돼. 어머.
0: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4: 김희원.

0: 멋있다.
1: 하면 너무 긴장했나 봐. 셔츠도 잘 어울리네. 다 못 놓고 나왔네.
2: 그러니까요.
0: 뭘 하려고 이렇게.
3: 우리는 희원,
4: 태원,
3: 언니,
4: 권.
3: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제가 1라운드 때 의도치 않게 좀 재롱을 부려가지고 누구라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누나를 고르게 됐습니다.
3: 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태원 씨의 무대를 대기실에서 봤을 때 아, 재밌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소리꾼으로서 좀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저를 콕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덥석 받았죠. 올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확 쟁취했습니다.
6: 전태원 씨와 김현 씨가 만난 온리원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판 스타트.

0: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나르는 마법 융단을 타고
1: 이렇게

0: 대표님.
1: 아, 유쾌한 무대를 선보인 Only One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자,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온리 원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론 축하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올스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둘 중에 한 분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2: 희원 씨 소리를 듣다 되게 놀랐던 게 이 소리가 성부를 나눠서 소리를 한다라는 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무대를 봤을 때 성부를 나눠서 판소리를 했다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 무대에서 또 그걸 또 받쳐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소리 전공자로서 들었을 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네, 지금 굉장히 갈피가 옵니다.
3: 네. 말씀하신 게 약간 그 들었을 때 이제 두 분이서 화음 소리를 그렇죠, 화음으로 그렇죠.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2: 아마 오늘 무대가 처음이지 않을까.
1: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3개의 별을 받은 온리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에 한 사람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4: 아, 둘 다 너무 잘했는데 어떻게 그래?
1: 전태원 도전. 왼쪽 전태원은 별을 누르면 되고요. 오른쪽 김희원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어떻게 해도 미안한데.
6: 참 어렵다.
1: 선택해주세요. 전태원 별을 누르고요. 김희원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0: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에는 김윤 씨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진짜?
2: 아유, 참 이게 태원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 옷이 조금 덜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3: 저 지금 눈물 날라고 그래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돈독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4: 네네. 감사합니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저희는 올스타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긴 한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원 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온리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결과에 조금 실망스럽진 않아요?
4: 네,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4: 네.
0: 자, 지금까지 온리원 전태원, 김희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사실 저희 진짜

0: 밖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환호 이제 하고 싶었는데 아, 두 분이 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저를 이제 떨어뜨리고 올라갔으니까 다음 라운드 올라가서 꼭 올스타 받아가지고 우승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니 원!
1: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이번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도전자는 과연 누굴지.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2: 별 14개 유태평양 신예진 정우영 경로 이탈 박성우.
3: 대박이다.
2: 경로 이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4: 네, 저희 경로 이탈은 퍼시픽 뉴시랑 좋은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올스타를 받아서 둘이 함께 올라가는 게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나. 네, 저희 경로 이탈

0: 속삭인네.
1: 아, 왜 이래?
2: 올림픽보다 더 재밌네.
3: 짜임새가 좋네.
4: 야, 신나. 와우.
5: 좋네요.
6: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별을 눌러주세요.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한양의 두산이 높이 솟아 장공의 깎은 늦은 무용강아 또다. 큰 절벽이 우뚝 솟아 북쪽으로는 삼각산이오. 기묘한 바위가 일어서 있는 남산은 누에머리 같도다.
1: 왼쪽에 낙산은 청룡이오. 오른쪽에 인왕산은 흰 호랑이로다. 서강의 어린 궁궐의 대문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떠 있듯하고
2: 연기가 뭉친 이 고장에 뛰어난 인재가 나오니
3: 오 아름다운 우리의 산과 강이 나라를 지키리로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여보, 딸이 따고 있는 중이야? 많이 따자.
1: 네, 맞아요.
0: 딸이 많이 익은 것 같아, 여보, 여기.
1: 보이네, 여보.
0: 그래?
1: 네.
0: 아, 그래. 과육대 터졌네. 아, 너무 늦게 땄네.
2: 귀농 2년차 동찬 씨는 올해 두 번째 딸길 수확 중입니다.
3: 여보?
0: 응?
3: 사랑해요.
0: 너 두근 당신 사랑 안 하나?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뭐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나?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자연스럽게 존대하듯이 묻지 마시고 그게 진심이 되니까요.
2: 동찬 씨는 농사도 취미생활도 모두 열심입니다.
4: 멈춰!
0: 집을 짓고 에이 시작이다 꿈이 우리에게 살리라.
2: 긍정왕 동찬 씨와 가족들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동북단에 위치한 천안. 초보 농부 동천 씨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 여보, 딸기 따러 가볼까?
0: 그래, 가자. 얼마나 익었는지 궁금하네.
3: 여보, 어디 따볼까, 그러면?
0: 일단은 여기 산동부터 따야 돼, 산동.
3: 아, 산동부터 딸까요?
0: 당신이 그러면 이쪽에서 따. 그럼 내가 저쪽부터 딸게.
3: 아, 알았어요.
0: 여보, 몇 퍼센트로 따야 되지?
3: 한 80% 정도. 어떤 정도인지
0: 알지, 여보. 당신은 뭐 땄는데 다 알지. 80% 정도 땄나 이거지.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떠난다는 그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이거 봐요. 잘 익었다.
2: 그런데 동천 씨가 딸기 수확기를 타고 편하게 앉아서 수확을 하는 것과 달리 아내는 힘들게 서서 딸기를 따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5: 근데 왜 사모님은 저 기차 같은 거 안 타세요?
3: 아, 그럼 속도가 느려요.
5: 아침에 또 느려요?
3: 그렇죠. 여기 그냥 후루룩 따고 나가야 되는데. 네. 자꾸 빨리빨리 걸어야죠.
5: 좀 기차가 더 편해 보이는데?
3: 편하긴 하죠. 이건 이렇게 따면 허리도 아프고. 네. 그렇지만 속도가 한 두세 배는 빠를걸요?
5: 아, 그냥 하는 게요?
3: 네네.
0: 내가 속도가 늑대나? 참. 근데 이거를 타면요. 정확하게 딸기를 볼 수 있어. 아래부터 아래를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딸기를 놓치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과육대 터졌네. 아, 너무 늦게 땄네. 저 안 먹어요. 엄청 잘해. 회전.
2: 그런데 옮기는 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0: 아,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건데 이걸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철로 제작해가지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사실 여성분들은 또 다루기도 힘들어요.
2: 조금 무거워 끄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수확에 박차를 가합니다.
0: 나는

0: 그리고 뭐 알람이란 딱 보면요. 아, 창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알람이 하루에 10번 정도가 울려요. 그러면 알람 울릴 때마다 실수를 안 하잖아요. 실수를. 그래, 열어야 돼.
1: 알람까지 맞춰놓고 철저하게 시간을 맞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8시엔 차단광을 열어 딸기가 햇빛을 맞을 수 있게 해줍니다. 철저하게 계획대로 농사를 지어 그런지 올해는 딸기 당도가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0: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복합환경까지 다 해서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2: 시설만 안 돼요?
0: 네. 시설은 안 돼요.
2: 이쪽은 그 정도 탓이나요?
0: 예전에는 좀 저렴했다고 하는데 요즘 철강하고 그다음에 거기 하는 이런 피복류 이런 것들이 다 올랐대요. 특히 이제 철강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좀 비싸졌는데 이제 아마 이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왜 또 토지 비용은 빠진 거죠?
0: 네, 빠진 거죠. 토지 비용 빠진 거죠.
2: 시설 비용만.
0: 예, 시설 비용만 그 정도 들죠.
3: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누가 갖고 왔네?
4: 아까 제가.
3: 오.
4: 맞아, 맞아, 맞아. 가지고 올까요?
3: 내가 갖고 올게, 내가 갖고 올게. 여보, 힘들어. 당신 포장해야 되잖아.
4: 왜요?
1: 농사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아내가 시골로 내려와 고생하는 것 같아 동천 씨는 조금이라도 아내 일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3: 야, 그 딸기가 조금씩 늘어난다, 여보.
4: 네, 그러네.
3: 그,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4: 좀 남편 많이 자상한 편이에요.
2: 좋으시겠어요?
4: 네? 저 약간 제가 보니까 서울 남자랑 살아야 되나 봐요. 확실히 좀 자상해요, 많이.
3: 여보, 라면 끓일까?
4: 좋아요, 그래. 맛있게 끓여줘요.
3: 그래, 그래, 그럼 두 개.
4: 네.
3: 여보.
4: 네?
3: 이거 두 개 이거 안 되지?
4: 작을 거 거기 위에 여보 설거지 해놓고 왔는데.
3: 그래?
4: 네.
3: 아, 여기 있네. 두 개.
4: 네.
3: 여보, 이거 무슨 김치야?
4: 그거 열무김치네요.
3: 이걸 넣자.
4: 어, 좋아요.
3: 아니, 이래 속이 확 풀린단 말이야.
4: 네, 풀고 싶다, 여보.
3: 그치? 이거 당신이 한 거야?
4: 열무김치?
3: 어.
4: 뭐?
3: 어머님이, 어머님이 갖다 주신 건가?
4: 그런가 봐요.
3: 국물 넣어야 돼. 그렇지.
1: 요즘처럼 바쁜 수확철엔 아침은 보통 라면이나 빵으로 간단하게 때울 때가 많습니다.
3: 여보, 시원하겠다 국물이. 맛있다. 이거 약간 덜 익어야 맛있어, 라면. 꼬들꼬들하게. 볼게, 내가. 어우, 맛있다.
4: 15kg?
3: 여보, 라면 먹어. 진짜 맛있겠다.
4: 응. 야, 여보.
3: 파이팅, 파이팅. 맛있다.
4: 맛있어요?
3: 응.
4: 오, 면발이 살아있다, 여보.
3: 어. 그 라면을 너무 푸게 키잖아. 그 맛이 없어. 약간 이렇게 맛있는 거야. 좋아?
4: 이 맛이야.
3: 그치? 이 열무가 있잖아?
4: 네.
3: 뜨거운데 좀 데쳐진 거잖아.
4: 네.
3: 그런데도 아삭아삭해.
4: 아, 진짜?
3: 그거 희한한 거야, 이게. 왜냐면 다른 것들은
4: 네.
3: 물에 대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아삭아삭하지 않잖아.
4: 응. 소금에 절여졌잖아요.
3: 그렇지.
4: 삼투압 현상 때문에 얘가 물러지지 않고 아삭아삭한 거예요.
3: 야, 나 진짜 미치겠다. 그런 얘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 싸대기 맞아.
4: 여보, 입과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3: 봐봐봐.

0: 여보 소리도 난다.
1: 이게 아삭하다라는 얘기는
0: 네.
1: 세포벽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 세포가 이렇게 죽으면은 세포가 죽으면은
0: 네.
1: 세포막이 터지면은 이게 물러지거든. 근데 이게 아삭하다라는 얘기는 이게 세포막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뜨거운 물에 데쳤는데 세포막이 살아있느냐? 그게 희한하다는 거야.
0: 아니 그게 이과적 설명이에요?
1: 이거는 사실 식물학자들이 얘기해야 돼. 근데 나 얘기 잘못 얘기했다가
0: 네. 싸대기 맞아요?
1: 혼나. 혼나.
0: 아니 싸대기는 안 맞고 혼나기만 해요? 역시 라면은 속 뿌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1: 내가 끓인 확실히 맛있지?
0: 여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1: 어 그래.
0: 여보?
1: 응?
0: 사랑해요.
1: 부투근 당신 사랑 안 하남? 왜 와?
0: 네.
1: 너.
0: 잘 먹었어요.
1: 어. 됐어. 나 이제 불 좀 볼게.
0: 그래요. 저 딸기 이거 마저 포장할게요.
2: 사실 가족이 귀농을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귀농 전 독일계 자동차 부품회사 사장이었던 동천 씨. 여러 곳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과감하게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농사는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 제가 아내하고 전라남도에 귀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5주 동안에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아닌가 싶어서 전 기어기 오기 갔죠. 너무 거칠어요. 마지막으로 택한 게 이제 농업인데요. 농업에서 이제 저도 이제 또 둘러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야, 내가 아무래도 80대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딸기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정 후에 딸기에서 또 집중 교육을 한 거죠.
2: 동천 씨가 남은 수확을 하는 동안 아내는 1차 수확한 딸기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1차 수확을 마칠 쯤 늦지막이 아들 중현 씨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먼저 우아하게 커피부터 한 잔 마십니다.
3: 포장 잘 돼요, 엄마?
0: 야, 근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 저게 그거 가는 거고, 비하인드미?
0: 어.
3: 5kg 정도?
2: 중현 씨는 일하기 전 오늘 출하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0: 아, 진짜?
3: 25,000원짜리 있다고?
0: 2만 원, 2만 5천 원?
3: 2만 원, 2만 5천 원? 응. 2만 원, 2만 5천 원.
2: 그런데 엄마가 포장하는데 계속 구경만 하고 있네요.
4: 어머니 포장하시는데 옆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네요?
3: 아니 이게 그 이제 포장을 제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이제 급할 때 아무래도 이제 포장도 은근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장을 하면은 안 이뻐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섬세하지 못하다 보니까 손이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은 이제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뭐 쉬고 싶거나 놀고 싶거나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또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2: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을 분업화했습니다.
3: 한번 사진 한 번 더 찍고.
0: 네네. 아, 오.
3: 사진 한번 찍어서.
2: 인터넷 판매는 아들 담당입니다.
3: 이렇게 올라가요. 6초, 12초 전에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제 당근마켓으로 이제 연락이 오거나.
0: 오늘 딸기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직산 하나만 한번 가볼까?
3: 직산 하나만 좋지.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그래도.
0: 그래, 오늘 한번 포장해가지고 500g으로.
3: 얼른 포장해가지고
0: 한번 가보자.
3: 어, 출발하자.
0: 어, 네, 좋아, 좋아.
3: 출발 출발. 어, 가자.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바쁘다 바빠.
0: 가자 가자.
3: 자.
0: 자 잠시만 잠바를 챙겨가서 갈게.
3: 어이. 나 신이랑 올게 엄마.
0: 어.
3: 아 진짜
0: 생일. 생일 올래?
3: 어.
0: 그래 그래.
3: 맞죠. 타 엄마?
0: 어.
3: 안 다쳐?
0: 아니 잠깐만. 됐어. 자 이따 뵐게요.
2: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직산의 대형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딸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주문받은 물량을 보내고 남은 물건이라 양이 얼마 안 됩니다.
5: 오, 왜 이렇게 많아요? 오.
2: 아내 교선 씨가 가지고 온 딸기에 비하면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5: 저희가 여기다가 놓을게요.
6: 네, 저희가 왼쪽에다 놓을게요.
5: 부러워요, 사장님. 네,
6: 곧 나오겠죠.
5: 아니 곧 나오긴 할 텐데. 아, 아니 근데 딸기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아, 오늘 딸기 되게 많이 나왔나 보다. 그러면 15,000원, 11,000원 주려나?
6: 15,000원, 11,000원.
3: 그럼 여기 위에다가 그냥 가름한다.
2: 다른 농장 가격에 맞춰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5: 왜냐면 가격을 그냥 똑같이 붙여야지 소비자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또 농가들도 가격에 경쟁하지 않고 그냥 네, 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결과가 좋다는 것도 귀농 후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오후
1: 야, 할 거 많은 건 아니지. 이거 자르는 거 뭐야? 새순을 자르는 거야? 뭐를 자르는 거야? 기준이 뭐야?
7: 이거?
1: 어.
7: 이거 꽃노를 남겨놓고 정리를 하는 거지.
1: 이게 꽃노냐?
7: 그렇지.
1: 야, 그거 충전하면 하루 써?
7: 어, 하루 더 써.
1: 야, 이거 좋다, 이거. 그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7: 그러니까 다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겨우네.
1: 아, 그럼 얘는, 얘 가지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어, 신기하네.
4: 넌 전지 같은 건 안 해보셨나봐요?
1: 아, 저는 안 해봤죠. 전 딸기만 키워봤죠.
7: 그렇지.
1: 예, 네, 이쳐봐봐. 내가 한번, 나 한번 봐볼게. 여기를 이렇게 잡고, 갖고 자르라는 얘기야. 이렇게. 아니,
7: 그래.
1: 더 바짝? 난 더 배워야겠다.
7: 이거.
1: 나 때문에 시간 너무. 야, 이거 잘못 자르면 큰일 나겠네. 이거 위에?
7: 아니.
1: 여기를? 아,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나 때문에 시간 다 뺏겨, 여기. 네가 해.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동호회 비슷한 거요? 거기 했는데 이 친구 이제 와이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와이프를 통해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거 우리가 동갑이에요. 65년생. 동갑인데 나보다 생년 어린이 한 달이 늦어. 동생.
4: 동생이야?
1: 네.
4: 동생이에요?
1: 맞아, 동생.
7: 너 몇 월생이냐?
1: 나 8월생.
7: 나 4월생이야.
1: 무슨 웃기고 있네, 씨.
7: 4월생이다.
1: 아니라고 그랬잖아. 무슨 얘기죠?
7: 아, 4월 20일.
1: 그래? 노래 한곡 불러봐봐. 아우, 힘든데.
7: 아, 그랬까?
1: 그래.
7: 후기에 살리라 한번 하자.
1: 그래.
7: 뭐가 산다. 아,
1: 집을 짓고
7: 내 고향 현승자.
1: 이야, 잘 부른다.
7: 남녀를
1: 기다리다
7: 내 사랑꾼이
1: 우여 걸어가면서 흙에 살리. 아이고, 가자. 죽여라. 이거 빠져들어.
2: 친구네 농장에서 가지치기한 나무를 농장 화목난로의 연료로 사용하려고 얻으러 왔습니다.
1: 중현아, 이거 말리면 엄청나게 잘 타는 거야, 중현아. 야, 사곡사곡 싸. 그래, 많이 싸.

0: 너 차곡차곡
1: 가자.
0: 됐어. 가자.
2: 야, 우리 창고에서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좀 먹자.
0: 그래. 야, 이거 창고 새로 지었어?
2: 어, 얼마 안 됐어.
0: 이거 뭐야, 당구대가 있네?
2: 어, 좋아.
0: 여기.
2: 나의 식초. 이렇게.
0: 오, 어, 당구 좋아 보인다. 이거 새 거야?
2: 아니야, 중고야.
0: 그거 한번 깔아봐봐.
3: 어떻게?
0: 이거 봐라. 야, 이거 새 거 살려면 700에서 800 줘야 되는 거야, 이거. 헐리우드 괜찮은 거야. 나 이거 고등학교 생각나는데, 대학교 때? 헐리우드 이거 저기 했던 거? 그 게임비 안 받지?
2: 아, 알았어. 게임비? 게임비
0: 뭐 10분에 뭐 10분에 100원 이 게임, 정도 되겠다.
3: 세팅까지?
0: 원래 이게 예의야. 당구에 대한 기본 예의인데 상대방을 위해서 정확하게 놔줘야지 얘가 못 치더라도 불만이 없어.
4: 그렇지!
0: 이거 짱별인데? 이거 저 장난 아니야. 완전 의해서
4: 보여. 승부해야겠다.
0: 해봐봐, 해봐봐. 아, 왜?
4: 하나 들어갔다고
0: 이거. 아니야. 100이 아니야, 이건.
4: 뭘 아니야?
3: 100이 아니야?
0: 이거 100이 아니야.
4: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아유.
0: 잘 주는데, 여기 예의. 이 집이 예의가 있어, 당구에 대한. 투투해 오라서. 잘 주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쓰리쿠션이야, 쓰리쿠션. 푸가락을 친다고? 야, 씨. 야, 그거 두가락을 친다고?
4: 야,
0: 오케이, 오케이. 해봐봐. 끝까지 가보자.
5: 아유, 부드럽다.
6: 아, 아무래도 오늘은 실력 발휘가 잘 안 됩니다.
0: 아, 모일라 그랬는데, 아, 그렇다. 세네. 좋다. 가끔은 놀러 와야겠네.
6: 동갑내기 삼총사가 함께 먹을 오늘의 메뉴는 농사의 피곤을 싹 날려줄 매콤한 닭발입니다.
3: 여기다가 수분을 딱 정확히 만들고 탁구장 깔고.
0: 이야, 맛있겠다.
7: 순태가 닭발.
0: 자, 하자. 닭발 먹자. 자.
7: 닭발이 맛있게 생겼어.
0: 야, 봐라. 이 닭 모양이 딱 쓰잖아. 이걸 먹어야 돼. 예?
8: 잘 먹어. 저기 또 이거는 무좀 안 걸리는 거 먹어야 돼.
0: 그래? 이거. 옛날 그런 말 왜 했지? 근데 무좀 걸렸다고? 아니, 어떻게 하면 돈 넣냐, 농사 질러가지고.
8: 나 지금 정리 좀 하고. 어? 날씨가 도와주고. 초에 묻혀서 살아.
0: 돈 욕심내지 말고?
8: 그렇지.
0: 그럼 나중에 돈이 쫓아오나? 그래?
8: 그렇다면 대부분 쫓아오게 돼 있지.
3: 농사만 잘 하라는 말씀이시네. 다른 거 보지 말고 농사만. 농사만 잘하면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
0: 그럼 넌 농사한 지 몇 년 됐는데?
8: 나는 좀 됐어. 25한 5년 됐어.
0: 배농사만 했나?
8: 배농사만.
0: 다른 걸 안 하고?
8: 다른 건 없지.
3: 25년이면.
0: 그러면 너는 연간 1억 넘게 벌겠네. 순수익으로.
8: 그 정도 되겠지.
0: 도보나본데?
7: 친구 너무 깊이 어? 알아보던 것 같아.
0: 그래?
7: 다쳐.
0: 넌 몇 평 하는데?
7: 나도 한 2만 평 가까이. 2만 평.
8: 대대롱이지, 대대롱.
0: 근데 얘는 2억 넘게 벌겠네?
8: 2억은 장난이지.
0: 껌. 예?
8: 껌이지.
0: 야, 시래기 지내야 되겠네? 야. 반갑다.
8: 기노한 우리 동천이. 아유.
0: 재밌다 웃는다 웃는다.
7: 이게 안 되는 게 맞아.
0: 네? 재밌다 웃는다.
8: 우리 기노한 특별한의 친구를 무과 마천을
4: 뭐야? 뭐야?
0: 좋다 좋다.
8: 대박.
0: 아니, 나는 멋져 대박이 났어. 나는 기노를 했는데 옆에 좋은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건 대박이 난 거야. 왜냐면 저라, 저거 나는 왕때는 안 된 거잖아, 중현아? 그치, 현수가?
7: 아, 그럼.
0: 응, 너 나 왕때 안 시킬 거잖아. 그러면 성공한 거야. 박수. 예. 성공한 거야. 너 무조건 배워. 30이라도 치워.
6: 내 식구가 함께하는 고단하지만 행복한

0: 저녁이 저물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이른 아침.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딸기 수확철엔 오늘처럼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1: 일어날 시간 됐네. 농장 갈까요?
2: 뭐 시간이 됐어?
1: 네, 그러네요. 잘 잤어요?
2: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 갈까?
2: 가자. 커피 했나?
1: 응, 커피. 커피 한 잔 전 좀 마실게요.
0: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이다 보니 피로가 쌓여 아침 커피 한 잔은 습관이 됐습니다.
1: 여보, 여기 있습니다.
2: 갖고 와.
1: 갖고 올까요? 맛있게 드셔와요.
2: 이 책은 어디서 샀어, 여보?
1: 네?
2: 이거.
1: 정연이가 샀나 봐.
2: 아, 이걸 정연이가 샀다고? 이게 효녀일세. 효녀야, 효녀.
1: 네?
2: 어떻게 이런 책을 읽을 생각을 했지? 봐봐.
1: 작가한테 뭐 해주고 싶나 봐.
2: 아우, 얘 봐라.
1: 그 여기 작가가 쓴 건데? 딸이 쓴 게 아니라?
2: 아니, 작가가 쓰더라도 이런 네. 책을
1: 네, 네.
2: 사서 읽는 것 자체가 부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
1: 아, 그래요?
2: 그럼. 하루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너 똑똑 얘 봐라 진짜 이 효녀가 될 것 같은데.
1: 그래요?
2: 잘할 것 같아.
1: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아들보다 딸한테 더 잘해 줘?
2: 중현님 이거 이거
1: 안 걔는 안 읽어.
2: 이거 같은 거 진짜. 안 읽어?
1: 나 읽는 거 못 봤어.
2: 나 진짜 얘 큰일 났네.
0: 딸 정현 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 중인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2: 딸기 따야지.
1: 그래 여보 얼른 가자 그러면.
2: 불도 피워야 돼 오늘 날씨가.
1: 네.
2: 우리 그래 춥지만 안 날씨지.
1: 쌀쌀한 것 같아요.
2: 빨리 난로도 펴줘야 돼.
1: 응. 시다 그러면.
2: 가자. 불꽃.
1: 네.
0: 동이 트기 전. 서둘러 하우스로 출근했습니다.
1: 먼저 딸기 내가 따기 시작할게요.
2: 그래.
1: 네.
2: 불 켰어?
1: 예, 들어가요.
0: 요즘처럼 추운 날엔 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난로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2: 됐어. 딸기가 지금 여기 보온 중에 있는데요. 보온하고 가온을 같이 하는데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이 스크린이라는 걸 열어야 돼요. 그 열면은 차가운 공기가 딸기 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난로를 피워서 여기 그나마 여기 주변 온도를 좀 데워주면 우리가 그 차가운 막을 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갈리동도 따뜻하지만 일단 재배동도 많이 따뜻해져요. 조금은 따뜻해져요. 조금은 많이 따자.
1: 네, 많이 따요.
2: 딸기 많이 익은 것 같아요.
0: 그런데 아내만 존댓말을 그래? 쓰시네요.
2: 우리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뭐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나?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자연스럽게 존대하듯이 웃지 마시고 이게 진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저를 존대하고 또 우리 와이프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존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나를 존중해준다 이렇게.
1: 이쪽은 분열이 좀 많이 되어 있네요.
2: 분열?
1: 네.
2: 어쩔 수 없지 두 개 키워야 되겠네.
0: 한창 수확 중이던 동천 씨가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2: 아, 이건 작물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꽂는데요. 저쪽에 보면 파란색들이 있거든요. 배관이 터져갖고 제가 연결한 곳이에요. 주황색 발이 있는데요. 주황색 발은 작업이

0: 어디까지 진행됐다. 다음 작업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라. 이런 표시예요.
1: 수확이 끝나면 적엽 작업을 합니다. 또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배양액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배양액 수치는 딸기 생육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0: 사람으로 보면 병검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인지,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 이건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2: 아빠 이거 pH 재보니까 6.3 나오네.
0: 우리가 지금 5.8 주고 있지.
2: 그렇지.
0: 자, 괜찮으니까 가자.
2: 오케이.
0: 가자.
1: 지금처럼 아들이 함께 도와주니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3: 네. 다녀오겠습니다.
4: 다녀와요.
1: 수확을 마치자마자 중현 씨는 택배 발송을 하러 갑니다.
2: 예, 3시까지 보내야 당일 발송이라 가지고 얼른 가야 돼요.
1: 새벽에 수확을 하는 이유도 모두 당일 발송이 원칙이라서인데요. 조금이라도 신선한 딸기를 고객에게 빨리 배송하기 위해 오전엔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택배나 판매는 아들 중현 씨 담당이라 대부분 혼자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머나, 잠겨 있어.
5: 중현 씨?
2: 전화해봐야죠.
5: 이런 경우도 있네요?
2: 네,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잠깐 어디 나가셨을 때. 네, 적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1: 시간이 없어 택배를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2: 드리고 수고하세요. 네, 위에다 적어놨어요. 두 군데 다 두 박스거든요. 네, 두 개 다
6: 가는 거예요?
2: 네, 한 군데로 가요.
6: 예,
2: 감사합니다.
1: 택배 발송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엄마는 또 열심히 점심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바쁜 수확 일정으로 지쳐있는 식구들의 체력을 보충해줄 보양식, 낙지볶음을 준비했습니다. 낙지볶음 맛의 포인트는 바로 직접 키워 만든 딸기청입니다.
7: 좀 색다른 단맛을 좀 내주는데 풍미 있는 단맛을 좀 내주거든요.
1: 요즘은 일이 많아 여러 가지 메뉴는 못 만들지만 하나를 만들어도 식구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0: 됐다.
1: 어, 여보 다 됐어요.
0: 맛있겠다. 어, 이거 뭐야?
1: 어, 낙지볶음 했어요, 오늘 점심은.
0: 오, 맛있겠는데?
1: 아, 그래요?
0: 어.
1: 2인분 드세요, 2인분.
0: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낙지가 있었나?
1: 근데 오늘 또 때마침 있더라고요.
0: 여보.
1: 네?
0: 사랑해요.
1: 오늘 2인분. 어.
0: 좀 보긴 해야지. 뭐, 누군 사랑 안 하나, 뭐, 그래.
1: 여보, 저도요, 사랑해요.
0: 오케이, 오케이.
2: 가족이 함께하는 단란한 점심. 아들이 귀농을 하고 좋은 것이 많지만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1: 그릇이 너무 작은데?
0: 아니야, 이렇게 응. 이렇게 조금씩 비벼서 먹는 맛이 진짜 맛있는 거
1: 같아. 아껴서 먹는 느낌?
0: 한꺼번에 비비잖아.
1: 네.
0: 그건 맛이 없어.
1: 아하.
0: 조금씩 이렇게 비벼가면서 먹는 거야. 이렇게.
1: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딸기 따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0: 어머.
1: 네?
0: 어, 쫀쫀한데?
1: 그리고 딸기 처음이 들어간 낙지볶음이에요.
0: 이게?
1: 네. 단맛을 딸기 처음으로 지금 낸 거예요.
0: 뭐 특이하지 않냐, 중현아? 뭔가 자연스러운 맛 있잖아, 중현아. 어. 응?

0: 그런 맛 같아.
1: 아들 중현 씨도 맛있게 먹습니다.
0: 쫀득쫀득하지? 응? 여보, 이 낙지가 네. 쫀득쫀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중현아, 이거?
2: 뭔데?
0: 이거 세포벽이 살아있어서 그래.
1: 며칠 전 라면 먹을 때도 들어본 말 같은데요.
0: 아, 이게 아삭하다라는 얘기는
3: 네.
0: 세포벽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세포벽이 터지면은 이게 쫀쫀하지가 않아. 물컹물컹하거든. 이거는 지금 세포벽이 딱 살아있어갖고 세포벽을 우리가 씹는 맛이 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싸대기 맛은.
1: 뼛속까지 입고 생긴 남편은 개그도 항상 이런 식입니다.
0: 봅시다.
2: 엄마? 입 열어주셔?
4: 어, 그래요.
1: 지금 배달 가는 곳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단골 가게들은 직접 배달도 해준다고 하네요.
5: 이제 저희 남편도 연봉이 이제 업단위 연봉을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실 남는 거는 그냥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6: 일반 산업계열에선 내가 잘해야 뭐 5천만 원 1억 벌 수 있으면은 여기는 내가 잘하면 뭐 3억 5억 벌 수 있는 느낌?
5: 아, 그래?
6: 그래서 메리트 있고 이 산업 자체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참여 인원이 줄겠다. 그냥 아무리 뭐 주변에 뭐 딸기 농가가 많이 생기고 뭐 스마트 팜이 많이 생기고 많이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농가 수는 떨어지고 절대적인 생산량은 떨어지거든.
5: 아,
6: 뭐 메리트 있지 않을까?
7: 아이고, 안녕하세요. 6kg 일단.
8: 아, 네.
7: 아, 되게 올려드릴게요.
8: 네네.
7: 아마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10kg 이상씩 가능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8: 괜찮으세요?
7: 네. 이 정도 사이즈로 무조건 아마 한 달? 한 3주 한 달?
5: 그렇게 나올 거예요.
7: 3주 한 달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5: 케이크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9: 딸기가 너무 좋으니까.
5: 아, 그러셨구나.
9: 딸기가 또 너무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주시죠.
7: 많이 사러 오세요?
9: 많이 오시죠.
7: 많이 오세요?
9: 많이 오세요.
7: 아, 다행이네요.
5: 딸기 케이크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에스프레소 한잔 먹고 가고
7: 그치.
5: 싶다.
7: 그러면 저희 에스프레소 두 잔하고 케이크 하나 주세요.
9: 네, 알겠습니다.
7: 오늘은 이번에 내가 엄마, 하는 걸로.
5: 엄마 근데 이거 쿠키도 한 개 먹고 싶어.
7: 쿠키도.
5: 야, 그러면 엄마 르벤 쿠키하고
1: 아들과의 데이트에 신이 났습니다.
5: 녹차 티그레하고 다크 티그레. 엄마 이렇게 그러면.
7: 아니.
5: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7: 아이고.
5: 아유. 야, 벌써 겨울이다.
9: 주마식 커피 나왔습니다.
7: 아유, 감사합니다.
5: 와우. 아, 야. 아우, 감사합니다.
7: 예쁘다.
5: 너무 예쁘다, 진짜.
9: 이것도 드세요.
5: 와, 모랭?
9: 네, 모랭 쿠키.
7: 모랭
5: 와.
7: 쿠키.
5: 기다렸어.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주연아, 맛있게 먹어보자.
7: 드셔보세요. 정말 풍미가 너무 좋다.
5: 맛집 에스프레소?
7: 에스프레소 맛집?
5: 에스프레소 맛집? 살아있는?
7: 그 딸기 많은 부분 드셔.
5: 그렇게 할게. 이야, 정말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7: 맛있어?
5: 먹어봐.
7: 알겠어.
5: 이야, 와, 왕건이 아들이 가져가네?
7: 그러니까.
5: 잎사귀까지 먹는 걸로 해봐. 왜?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생크림 쓰신다 그래가지고.
7: 그러니까. 크림 진짜 엄청 부드럽네.
5: 야.
7: 근데 감사하죠, 저희도. 이제 저희 딸기를 이렇게 잘 써주시고, 또 이렇게. 그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연락 계속 주시면서 거래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되게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딸기 농사를 또 계속 이제 믿고 찾아주실 수 있게.
1: 이렇게 믿고 찾아주는 고객들 덕분에 농사지을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오늘 농장에 온 특별한 손님은 아내 교선 씨의 지인인데요. 손주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와 딸기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6: 인사하는 거 가르쳤는데 또 까먹었나 봐.
3: 아니 해. 그리고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7: 시원아
3: 도와줘요.
7: 그리고.
8: 누구? 어?
7: 카메라.
3: 안녕.
7: Let's go.
6: So we're gonna pick up strawberries like this here. And when you pick up strawberries, make a V like this. Make a V. And you ball like this. Make a ball. And you just pull it. Okay? Grab at the top. Okay. Let's do it. This one first. Okay? Grab at the top. Make a ball. And pull it. Okay.
5: 낯설어하더니 먹는 건 잘 먹는데요.
9: Thank you.
6: Okay. Okay. 옛날에 초등학생 때 이제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살았고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제 전공이 이제 영어로 하는 전공 수업을 다 영어로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영어를 많이 썼고 You saved it. You put it here and collect. 그래서 이제 좀 영어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도 많이 오세요. 영어 유치원에서 저희 딸기 체험하러 오실 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영어로 안내해 주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You have to find out which one is red.
5: 중요한 씨뿐 아니라 아빠와 딸까지 모두 영어 회화가 가능해 외국인 손님이 와도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6: Three finished. Okay. So show him. How many strawberries did you get?
9: I got 1, 2, 3, 4, 5, 6, 7, 8, 9, 10.
6: And show him. Yeah, like that? Open it.
10: Wow.
5: 중현 씨가 친구처럼 가르쳐 주니 꼬마 손님 기분이 금세 좋아졌습니다.
3: 이렇게 맺었어?
9: No. No more. How many? You.
3: 시원히 하나 줘. 하원이 줘야지. Because you are a big brother, okay? 어, 시원이 준 하원 오빠가 이거 딸기 준다, 딸기.
10: 오빠도 없는데 잘 먹네.
5: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농장의 인기 체험 코스인 딸기 케이크입니다.
6: We're gonna make a cake, okay?
9: Okay.
6: So here's the cake sheet. Okay? And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9: 재미다.
6: 재밌어?
9: 재미. Snake.
6: Snake.
9: So. You have cream on here.
6: That's okay. So you put at the top. Yeah. At the top.
9: One eye.
6: At the top.
9: Two eyes.
5: 딸기 체험이 재미있는지 꼬마 손님이 흥이 한껏 올랐습니다.
6: Okay.
9: I'm hungry.
6: Okay. You're hungry. Okay, okay.
5: 맛도 있을까요?
3: 맛있어?
9: 탕이 very full.
6: Your tongue is very full.
9: It will gobble you.
6: Okay, okay, relax, relax, relax. Are you full?
5: 꼬마 손님의 반응을 보니 아무래도 오늘 체험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딸기와 케이크는 가져갈 수 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0: 연말에
1: 네 연말에 같이 모여요.
2: 그래요.
1: 예? 연말에 같이 모여요.
0: 예. 체험농장은 딸 정연씨가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오늘처럼 모두 재밌어해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3: 아빠! 어. 닭발 반찬?
1: 너도 닭발 줄래? 저녁 내기?
4: 닭파기 내기였잖아.

0: 그렇지.
1: 그 다음에
0: 이거 뒤집어 이거 까. 이거 닦으면 이걸로 닦으면 되지.
1: 어, 딱딱고.
0: 그렇지?
1: 딱딱고? 좋다 준다.
0: 어. 아, 오랜만에 쳐가지고 닦고 될지 모르겠네.
1: 아빠.
0: 어?
1: 몸살 부리지 마.
0: 야. 아, 이거 지가 갈가 먹었네. 아주 잘 보관하라니까 이거 중현아.
1: 어.
0: 이거 열면 이렇게 지가 갈가 먹는다고 딱 닫아줘야지. 이거 아빠 채라고 이거. 이게 뭐니? 이거 닦고 어떻게 치니 이걸로?
1: 아빠 당연히 도구 탓을 하지 않아.
2: 시작.
1: 서브게임.
0: 서브게임.
3: 이신의 딸기 농장 배 탁구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0: 아우, 요거 아주 뭐라 짧게 그 요거 아주 야, 호박 좋아. 좋아.
2: 자, 4대1. 어?
0: 아우 다리야.
2: 여보 단발스
0: 4대4?
2: 4대4?
0: 안 맞은다?
2: 아,
0: 오 너봐. 네, 야 그거 너무 좋아. 자 가만있어 봐. 됐어.
1: 아 그냥 들어가?
0: 오케이!
1: 못 이겨, 못 이겨. 아니, 옛날에 10년 전에는
0: 20년 전
1: 20년 전에는 그 사당동 사부리그 대회에서 우승하셨던 분이에요. 아직은 안 돼. 제가 보기엔 아마 한 6개월만 더 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잘했어.
1: 6개월?
2: 잘했어요.
0: 아,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나네.
2: 유연아, 저녁 부탁해.
1: 어이.
2: 감바스.
4: 어디 새우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놓을까?
1: 꺼내놔줘요.
4: 어, 저녁 맛있게.
1: 마늘이라도 다 있잖아.
0: 아, 정연이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2: 그러니까 좀 아쉽다. 정연이가 없어서.
0: 그러니까. 아이고.
3: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 중현 씨가 요리를 시작합니다.
5: 올리브유로 다 하면 좋은데 올리브유가 부족해서 아마 포도씨유 좀 섞을 것 같아요.
3: 감바스는 중현 씨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5: 새우 양이 많네요. 뭐 새우 많이 먹죠 뭐. 기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면 해야겠는데.
3: 새우가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1: 아빠 끝났어 간다.
0: 어 오래 기다렸다.
1: 어?
0: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어.
2: 야 원래 여기... 먹어도 되는 거야 이제?
1: 먹어도 돼요.
2: 맛있겠다.
0: 야 이거 너무 조금이잖아.
1: 내가 위키 한번 가져올게.
2: 그래.
0: 근데 왜 글로 올라가?
1: 내 방에 있으니까.
0: 괜찮아 여기
1: 있으니까. 아이고.
0: 야 그 위스키 자기 위스키라고 지방에 넣는 거야?
1: 아빠 별로 없긴 하네.
0: 야 치사하게 혼자서 숨겨놓고 먹네.
1: 아빠가 집에 안 들어.
0: 야 진짜 그래.
2: 발렌타인?
1: 발베니.
2: 발베니?
1: 어.
3: 술은 각자 취향대로 마시기로 했는데요. 자, 아들은 위스키를. 부부는 달달한 아이스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0: 야, 색깔 예쁜데?
4: 약간 근데 와인 색깔이
1: 그러니까 살짝 이상하지?
4: 이상하네? 한번 먹어보고 하고 짠 한번 하자 일단.
0: 자, 수고했어.
2: 자, 맛있게 먹을게.
0: 어, 진짜 맛있어.
1: 진짜 맛있어, 진짜.
0: 아이스 와인이 이게 다 하여튼 당도가 높아. 당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그냥 먹는 거지?
4: 아빠 순삭이신데 그냥 순삭이신데? 오 어때 여보?
0: 맛있어.
4: 맛있어? 응. 이렇게 해서?
0: 쉽구나 얘기.
1: 나 아빠.
0: 아, 맛있어 진짜 중현아 매력 있다니까. 노는 거야? 몰라는 거야? 안 올라는 거야?
1: 어,
0: 그래?
1: 생각보다 괜찮은데?
0: 그러니까 몇 마리 이거 몇 마리 넣는 거야 대체?
1: 20마리 넣었을걸? 20마리?
0: 50마리는 넣어야 되는데.
4: 아빠랑 종종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탁구를 치고 밥하기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0: 야 그, 여보
4: 응?
0: 그럼 중요한 뭐 맨날 밥하라는 얘기야 뭐야 그거 진짜 너무한
4: 아니 그 일상

0: 되지.
1: 어?
0: 왜?
1: 그러니까 뭐 일주일 그 맨날 일 바빠라고. 아이고.
0: 한번 줘주면 되지.
2: 엄마 괜찮아. 내가 그땐 딱 2주만 하잖아. 응. 아빠 이길 수 있어.
0: 정말?
1: 다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어. 저 밖에 뒤지기 전까지.
2: 어. 엄마, 응? 영원한 승자는 없어.
0: 어, 그 말도 맞네. 여보,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1: 저 막기 전까지. 저 막기 전까지는? 그런 말 할 수 있게.
3: 지금 이 시간처럼 동천 씨는 귀농 후의 생활이 참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택한 귀농.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동천 씨 특유의 긍정 마인드가 귀농을 성공적으로 이끌 거라고 확신합니다. 귀농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2막. 동천 씨의 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응원합니다.
1: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딸기가 좀 더 추운 곳에서 재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에서 재배하듯이. 근데 저는 북한에 가서 재배하는 게 제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남북 경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성 같은데 우리 남한의 우리나라의 좋은 이 스마트팜 시설을 북한에 지어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맛있는 딸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까요? 통일부 장관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꼭 진짜 북한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딸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어떤 골프를 실력으로 치는 거야, 눈으로 치는 거야, 그냥.
1: 이건 어차피 이 골프는 돈으로 친다 생각하고 지금 가볍게.
0: 돈으로 쳐?
4: 뭐야?
0: 올라가는 거 아니야?
1: 돈 좀 안, 그렇지. 하체가 안 돌아가네. 다리가 아프니까.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무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힙합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실검 실검 실검.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2: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무대 열어준 서울 브라스 사운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음대 기악과 동문들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아, 금관악기 그러면 사실 좀 듣기 쉽지는 않아요. 부드럽죠? 생각보다 소리가 신나기도 하고요. 예, 올해 첫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가졌었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금관악기 앙상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자,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합창제를 시작을 할 텐데요. 박수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제가 합창제 신호를 드리면 큰 박수와 함께 합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 시민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당구 여성 합창단 소개하겠습니다. 합창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하는 여럿이 모여 나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하나 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여러 연주회와 봉사활동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매력있는 여성 합창단입니다. 이현철곡 산유화,

그리고 리빌라슨의 Look, Believe, 그리고 엘베테 헤리맨의 Sieg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립니다. 지휘에는 황지연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성남 오라토리오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1987년에 창단됐고요.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혼성 합창단입니다. 지휘에는 김종감님, 반주에는 안은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다음은 비전 콰이어 소개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전파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와 정기 공연을 통한 정서와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입니다. 스토리 있는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첫 번째 곡은 김희갑곡 향수, 두 번째 곡은 신상우 편곡 우리, 이렇게 두 곡인데요. 지휘에는 안예환님, 반주에는 이정윤님, 이렇게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비전 콰이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는 뮤지컬을 한 편 만들어 오셔도 너무 제가 꼭 표 사서 보고 싶은 그런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중원구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원구 여성 합창단은 1992년 9월에 창단해서 다양한 레파토리로 지역 문화축제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따뜻한 마음과 노래로 소통하는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입니다. 첫 번째 곡은 비라는 뜻을 가진 랄루비아,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두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오늘은 김효근님 작곡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고요. 지휘에는 유종현님, 반주에는 이성민님, 이렇게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참 멋진 여성분들을 만나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중원구 여성합창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라.

자, 중원구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었고요. 자, 이번에 모실 분들은 성남 헤븐스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아, 2011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성남 지역 주민의 화합과 노래로 이루는 지역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합창단입니다. 지역 축제와 페스티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합창의 아름다움을 널리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합창단이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번에는 최가희님의 곡이죠. 그리고 지금 해요 역시 최가희 곡의 두 곡이고요. 마지막 곡은 차태일 곡 황소라 편곡 둥지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립니다. 지휘에는 조연주님 그리고 반주에는 김상혜님 두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성남 헤븐스 합창단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줄 이 친구들은 성남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여러분들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네, 박수 쳐주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 힘이 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베트남 국립극장 개관 기념회에서도 공연을 초청받아서 했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문화사절단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두말하면 잔소리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곡은 두꺼바 이기경 편곡 그리고 이현철님의 다시 일어나요 이호준님의 나의 노래는 윤학준님의 노래가 만든 세상 이렇게 네 곡 부를 텐데요 지휘에는 안예환님 반주에는 양미파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소년소녀합창단 여러분 큰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역시. 네. 이 성남 아트리움이 예전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예, 성남 시민회관입니다. 1981년에 건립해서 34년 만에 이렇게 멋지게 새단장을 했는데요. 명칭, 시민 명칭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성남 아트리움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아트리움에서 마지막으로 신상우곡 가족이라는 이름 부르면서 2022 시민 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능라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박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보는지 허허이요.

0: 진놈이라 허유.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 맺힌 소리.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재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용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땅도 땅도 조상 땅, 조상 땅도 조상 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뚜껑 닫아라. 광꾸력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답게 그 주근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0: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락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어울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다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1: 눈이 올라 비가 올라
0: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1: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
0: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2: 이 밥에 고기 반찬을 맛을 몰라 못 먹나 사절치기 강
0: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주린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힘이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수장마 질러라 안서선 가문구리
1: 그렇다면 오지 중의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 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 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0: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곱이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1: 대관령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굽판이 펼쳐집니다.
2: 소왕님을 굽이굽이 99곱이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간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꽃은 바로 단호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구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급,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의 종합예술을 보는 듯한 영산제. 그 웅장함과 경건함을 함께 느껴볼까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벚꽃춤, 착복춤으로 이뤄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불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 사이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문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학 장단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라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 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다제하면 단사시불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돌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놓아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리님 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따르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삼 모시를 만나봅니다.

한산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우리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쿠바로 떠난 청춘 시나위. 하지만 청춘들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 왜 신경부족을 나오잖아요, 밖에.
2: 내가 언제.
1: 이 표정은 그렇다.
0: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국악 청춘들. 그 결과 낯선 동양의 가락에 냉담하기만 했던 쿠바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라틴 음악의 본고장,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쿠바.

0: 호세 마르티가 지은 시에 선율을 붙인 관타나메라는 쿠바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요인데요. 지난 300여 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눈물의 땅 쿠바. 흥겨운 노래 속에 독립을 향한 애절함이 담긴 관타나메라처럼 쿠바의 도시 곳곳에는 많은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만나러 가는 길. 청춘 시나위가 찾아간 곳은 한인 3세 파블로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1: 내기할 쪽이 더 맞죠.
2: 귀가 딱 한국인인데 귀가.
3: 이제 어머니

0: 처음부터 그걸 끝까지 묵묵히 그냥 불러주시더라고요. 또 가사도 좀 한국말이 안 돼서 어눌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진실이 담겨져 있고 더 마음 감정이 담겨져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노래였어요.
1: 노래를 딱 한 자락 하시니까 아 그래도 역시 아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 잊지 않고 노래 부르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2: Una melodía que me gusta oír mucho los coreanos era la canción que se llama Pan Sori, que es una cosa.
3: Pan Sori.
1: Oh, Pan Sori. ¿Quién va a ser?
3: Recuerda la canción.
2: No. Hay que tener.
1: 제가 판소리를 전공한 학생이거든요. 제가 판소리를 들려드려야죠. 왔으니까. 판소리 부채.
4: 절시구나 절시구 다 절시구나 절시구

0: 다른데.
1: 어?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쳐 한국을 추억하는 파블로 할아버지의 가족들. 제 아무리 긴 시간에도 고국을 향한 향수는 지워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0: 그랬구나, 돈 봐라. 못난 사람.
2: 신청가에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뭐 이런 거를 할까 했었어요. 원래 준비해 간 대목은. 근데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축 처져 계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신나는 대목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림도 하면서 돈 타령 저 웃으면서 불렀는데
0: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봐라.
1: 어느새 파블로 할아버지의 두 눈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3: Tuvimos un teatro allá en Corea del Sur, un cantante, no, lo que me dio fue una expresión que le sale del alma. Nosotros los coreanos somos, tenemos un defecto o una virtud, somos muy sentimentales.

0: 꿈이로다. 너도
1: 희망을 찾아 떠나왔지만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민 1세대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한인의 후손들. 마지막 순간까지 고국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아버지.
0: 인생 부지럽다.
1: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달콤한 꿈은 너무 빨리 깨져버렸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간절한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은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현재 쿠바에는 파블로 할아버지와 같은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할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3: 나
4: 더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었는데.
3: No, no, muy bonito, muy bueno, muy bueno.
5: 잘했어요.
3: La cantó de corazón.
6: Dile también que nosotros estamos muy contentos, muy orgullosos porque siempre los coreanos vienen y vienen a vernos acá.
1: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또 다시 길고 긴 이별의 인사를 나눌 시간. 청춘 시나위가 들려준 소리로 파블로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한국이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열강들의 침략을 견뎌야 했고, 독립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혼돈의 시기를 보냈던 쿠바. 격변하는 쿠바의 역사 속에서 대를 이어온 1,100여 명의 한국인 후손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한인 3세들이 이곳 한인 후손 박물관에서 한국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7: 예, reunimos a los viejos que cumple 60 años ese año y le hacemos una actividad que se llama hangap. Nosotros la fiesta

0: Como una narrativa más fundamental que celebramos aquí en Cuba es el aniversario de la independencia de Corea contra Japón, que se celebra los 15 de agosto. Hacemos kimchi, eso sí, nunca hemos perdido la costumbre. Kimchi, chanyorín, mandú, bibimbap, bulgogi. Y todas esas cosas nos gusta comer y hacerlas nosotros.
1: 모임이 있는 날, 한인 3세부터 5세까지 전 세대가 모이는 뜻깊은 날인데요. 역시 어린 친구들에겐 K-POP이 대세인가 봅니다.
2: 한국 말로 다 가사도 외우셔서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는 거 보니까 아 정말 K-POP이라는 열풍이 대단하구나.
0: 그 모세요, 코리아노. Y aquí, bueno, se dan clases coreanas una vez a la semana de idioma coreano. Damos clases de comida coreana una vez al mes. Y vienen también muchachitas y muchachitos a ver películas, novelas, música coreana aquí.
3: ¿Quieren cambiar la mesa o es porque...?
4: No. ¿O quieren mirir por el lugar?
5: Mirir, ¿verdad?
6: ¿Dónde?
1: ...의 진짜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 청춘 시나위도 준비 완료.
7: 다시 할 때 괜찮아요?
8: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담아서 정말 열심히 들려드려야지 뭔가 거짓으로 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불러드려야겠다.
9: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아무래도.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동족의 음악입니다라고 들려드리고 싶었었어요.

아리랑이 있다면 쿠바엔 국민민요 관타나메라가 있습니다. 청춘 시나위와 쿠바의 뮤지션들이 함께 꾸민

무대. 청춘 시나위가 아니었다면 쿠바의 민요와 우리의 동살풀이 장단이 이토록 잘 어울린다는 걸 몰랐겠죠?

0: 내려오는 지역에 따라 가사와 가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나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흘렀던 대한민국의 대표 민요 아리랑.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쳐 이역만리 타국 땅에 뿌리를 내린 한국인 후손들. 한국과 쿠바, 비록 살아가는 곳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이렇게 한인 후손들이 함께하는 한 쿠바에서도 아리랑의 흥겨운 가락은 계속 이어집니다. 뜨거웠던 공연이 끝난 후 쿠바의 뮤지션들도 만족한 모양입니다.
1: Nunca lo habíamos escuchado, pero nos gustó mucho porque tiene, vaya, lejos de lo que estamos muy unidos porque la música cubana es mucho ritmo también. Tocaron al final, que hubo mucha interacción con el percusionista y fundar bien la Guantanamera, que eso es lo que...
2: Las sonoridades que ellos desarrollan y sobre todo veo a la hora de tocar que hay unas polirriñas ahí que de verdad me impresionaron mucho. Además la uniformidad en todos los efectos, los cierres como los van haciendo, me causaron mucha impresión realmente. Sí.
0: Gracias. 한인 후손들에게 오늘의 공연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3: 되게 뭔가 벅차는 것도 있고 방금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보기 좋았다고 되게 감명 깊었다고 너무 멋있었다고 얘기해 주셔서 네, 더 벅차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4: 느낌은 저희가 준비해온 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좀 가슴 깊숙이 묻혀져 있던 한국의 향이라도 좀 맡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정도 보여줘서 드렸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0: 1년 365일 발길 닿는 곳곳마다 춤과 음악이 흘러넘치는 정열의 나라 쿠바. 때문에 쿠바를 두고 영혼을 사로잡는 매혹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쿠바를 찾는 이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으니 세계적인 작가 헤밍웨이도 사랑했던 모히또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민트 향을 자랑하며 전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칵테일 모히또. 달콤한 모히또의 맛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것, 럼주입니다. 럼주를 만드는 기본 재료이자 인류에게 달콤한 설탕을 선물해준 신의 작물, 사탕.

0: 스스.
1: 와, 차 있다.
2: 설탕 때문에.
1: 아니까. 달아.
0: 한때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이자 럼주 수출국이었던 쿠바.
3: 달다.
4: 진짜 맛있어.
0: 하지만 쿠바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준 달콤한 역사의 이면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콤한 사탕수수 때문에 처참하게 살아야 했던 아프리카 흑인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 아바나와 함께 쿠바의 대표 도시로 손꼽히는 트리니다드입니다. 16세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1: 약간 저런 거는 조금 쿠바 느낌 나죠. 저런지?
0: 식민지 시절 스페인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트리니다드.
1: 아바나랑 여긴 너무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5: 집들의 색감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파스텔 톤으로 센 노란색, 파란색 뭐 이런 색감들이 너무 예뻐서 정말로 진짜 유럽풍이 나는 듯한.
0: 하지만 아름다운 도시 저편, 잉에니오스 계곡에는 흑인 노예들의 불편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흑인 노예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3: 요 기현이 먼저 올라가면 불안하네.
1: 기현아.
5: 얘 좀 위험한데요?
1: 기현아.
0: 사탕수수 농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탑은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들을 감시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45m입니다.
1: 처음에 올라갈 때는 너무 조금 허술해 보여가지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막상 올라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와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솔직히 먼저 들기는 했었었어요. 오 진짜 좋은데? 막 이러면서.
0: 농장주의 감시 아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1: 바람 맞으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시력이 별로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는데도 진짜 저기 멀리서 소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런 식으로 감시를 했겠구나. 감시당했던 사람들도 힘들었겠다.
0: 감시탑과 함께 노예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흔적. 사탕수수의 즙을 짜는 압착기입니다.
3: 오! 안 밀려. 안 밀려.
0: 장정 두 사람의 힘으로도 압착기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6: 너무 센 거 아니야?
0: 하나, 둘, 셋! 청춘들이 모두 힘을 모으니 그제야 사탕수수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아, 힘 빠져.
5: 아야. 그래도 맛있겠죠?
1: 왜 힘들어 이거?
5: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했었을 텐데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그 한 번 잠깐 하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1: 그래서 이거 집만 짠 거지?
3: 네. 그냥 아예 사탕수수만.
1: 대집 같다.
0: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사탕수수의 달콤함. 네. 누군가의 달콤함을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의 흑인 노예들은 날마다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삶이 고달플수록 흑인들은

0: 무엇이든 두드렸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몸짓은 룸바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1: Viendo de los tambores o simplemente percutiendo sobre maderas, maderas. La rumba original, inclusive se tocaba sobre cajitas de madera donde venía el bacalao, un pez. Se hacía la rumba, por eso le llamaba la rumba de cajón. También se percutía las cajitas de las velas. Se utilizaban las cajas de las velas para hacer rumba. Y se acompañaban por claves y a veces por cucharas para percutir, para darle el efecto de la ritmática. Ese es el complejo rumba que tanto, tanto y tan arraigado está dentro de nuestra música cubana.
2: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 좀 힘든 걸 하다 보면은 더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춤이나 노래로 이제 좀 해소를 하지 않았을까.
0: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래하고 춤을 췄던 흑인 노예들. 그 덕분에 트리니다드는 음악의 도시로 자리 잡았는데요. 웨이브가 살아있는 룸바, 경쾌한 리듬의 차차차, 그리고 여러 장르가 더해져 탄생한 살사까지. 쿠바의 화려한 춤과 음악이야말로 흑인 노예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달콤함이 아닐까요?

0: 드래그 머리를 땋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온 거리가 강렬한 색감으로 물들어 있어 쿠바 안의 아프리카라 불리는 아멜거리. 트리니다드에서 흑인들의 과거를 엿봤다면 이곳에선 그들의 현재를 만날 수 있죠.
1: 예술의 거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색감이면 너무 이뻐서 전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2: 그 흑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흑인들만의 소울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 근데 아, 나 깽가리도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 짝새 내보자. 가방 내려놓고 해야겠구나. 가방 좀 넣을게.
0: 오늘도 역시나 청춘 시나위가 판을 펼치려나 봅니다.
3: 머리 없는 게 낫겠지?
2: 오동나무.
4: No sé cómo se traduce. I ask you what kind of instrument?
2: 창구.
4: 창구?
2: 창구.
5: 창구.
4: Es casi el nombre de un santo de aquí de Cuba, Changó. Y esto más o menos qué sonido emite. Es como un bombo, una tumbadora, un sari.
0: 거리의 뮤지션들이 우리 악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4: Supongo que venga siendo como un bombo. ¿Y está? De las dos formas. Ah, de las dos formas, con la mano y con el dedo. ¿Vamos a tocar ahora?
0: 백문이 불여 일견,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6: 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 약계장도 좋거늘 네 간을 데려 오게탕 데려 먹고 네 껍질을 벗겨내어 찰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열대종 혈담에는 만병의 천해병약이다. 이 강아지를 보라가

0: 두드리며 음악을 만들어냈던 아프리카인들의 피가 흘러서인지 우리의 타악기에도 쉽게 적응합니다.
1: 그분들이 낯선 우리 음악을 신기해하면서도 약간 몸을 흔들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그 반응하는 거잖아요. 몸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자라가 이제 육지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토끼가 꾀도 많고 지혜가 많아서 이제 네가 토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난 토끼 아니고 강아지요 계속 다른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3: 거짓말.
0: 수공과 내용에도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청춘 시나위의 공연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4: 질문이 되게 심도 있다.
5: 세 번께서 되는 센 년서 담배에서 되는 스모라레.

0: Está teniendo su enseñanza, su moraleja.
1: Mm,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충 노래에 관한 거는 설명했습니다.
2: 청춘 시나위 공연에 관심을 갖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멜거리를 만든 쿠바의 예술가 살바도르 씨입니다.
3: De todas formas, yo los estoy invitando el próximo martes, o sea, el martes, que es el Día de la Cultura Nacional. Podemos unir los tambores afrocubanos con los tambores.
1: ¡Oh, bravo!
3: Bueno,
1: gracias.
3: Gracias.
1: Así que los espero. 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것도 다르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가 짧게나마 이렇게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다시 함께 다시 콜라보도 해보자 해서 초대해주신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어요. 네.

0: 스쿠버 뮤지션과의 합동 공연을 위해 다시 아멜거리를 찾은 청춘 신화위. 공연 전 서로의 악기를 연주해보며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오늘 함께 공연할 팀은 아프리카의 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쿠바 뮤지션들입니다.
1: 어딜 가나 똑같은 박자 타고 가는데 그리고 어렵진 않겠지 생각하고 들었는데 정말 좀 생소한 그 리듬골로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처음 봤을 때 아, 저거 맞추기 어렵겠다.
0: 분명 악기를 두드려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비슷한데 탄생한 리듬은 천차만별입니다.
1: 별다구리 장난 다릅니다. 미친 것보다.
2: 그분들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안 맞게 느껴지니까 음악이 계속 멈춰지더라고요.
0: 계속되는 불협화음에 결국 쿠바 팀의 리더가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호흡을 맞춰 나갑니다.
3: 거기 계시는 약간 악장 같으신 분이 와서 딱딱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약간 겁을 먹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꽹가리도 한 번만 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0: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각기 다른 11개의 악기가 빚어낸 결합이 마침내 꼭 들어맞았습니다.

0: 그제야 쿠바 뮤지션과 청춘 신화위의 얼굴에도 신명이 묻어납니다.
1: 막 주고받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음악적으로 다가가니까 역시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무서운 분은 아니셨어요. 다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0: 가락이 더해지자 정열의 댄스로 흥취를 만끽하는 쿠바인들.
2: 박자를 좀 몸으로 좀 표현을 하고 계속 발로 리듬을 밟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첫 박은 어떻게 들어간지는 아니까 이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했죠.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아니야?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고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래, 알았어. 가자.

0: 저기가 고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백호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1: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구강나라의 호랑인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네 앞에 나타나라!

0: 이제 곧 도착이야. 고마 이 녀석. 데코, 문을 열어줘. 가자, 루미.
1: 그래, 호라.
0: 고마워, 얘들아. 고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국악 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국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2: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1: 그건 안 되지.
2: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0: 잡았다! 임무 완료!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건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몸에 좋아 죽겠네.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소통 인물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문학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죠.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종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제가 시골에 그 동네 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네. 잘 지내셨죠?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무거워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1: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있다. 반짝 태우던 아름답게 비치는 넓은
1: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우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우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부끄러워? 태우 할 줄 알잖아. 태우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공연하는데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우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네, 귀엽습니다.
0: 반짝반짝 태우병 아름답게 비치는
3: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1: 듣는
0: 예,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란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어요. 되게 이거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아, 이제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0: 맞아요.
1: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 리듬이고
0: 맞습니다.
1: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될지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네 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조카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3: 아,
2: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3: 아, 내가
2: 아 그래.
3: 씨.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조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라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춤 동작이 아니라 이 추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관절열 예방에 효과적인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여행지에서는 새롭고 흥미로울 때가 많은데요.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도 우리는 왜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이 신기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아름다움을 여행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곳에서도 여행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에 흥미와 아름다움을 더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주 가던 카페에서도 새로운 음료를 시도해보거나 매일 다니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을 이용해보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의 통증

타이밍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

0: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분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1: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0: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1: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0: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분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1: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0: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1: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0: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는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얼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실검 실검 실검.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2: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 몸에 좋아 죽겠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사업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검 실검 실검.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